혹시 따라 부르신 아줌마족들 계세요? 자, IVE의 IM이 공식적으로 진짜 엑소의 으르렁 이후 10년 만에 노래방에서 1등을 차지했던 곡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난 지금 이게 다른 문을 열어 이렇게 시작할 줄 처음 알았네. 디귿 리을 미음 이응 이응 이응 쌍디귿 리을 기억. 이걸 보고 맞춰주신 우리 아침 가족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IM. 자, 그럼 영양 크림 받으실 분 3200번님. 아이브의 멤버 수와 멤버 이름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이 노래만큼은 확실히 외우고 있어요. 그럼 옛날 사람 아니죠? 왜 옛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6765님. 아기 다이브들과 늘 콘서트 함께 다니는 엄마입니다. 이 노래 모르면 다이브맘 자격이 없죠. 자, 다이브라 하면 바로 아이브의 팬덤 이름이죠. 예. 그렇게 아이브 콘서트장 밖에 주변에 다이브맘들이 예. 이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저희가 영양크림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니은 3종 세트, 프로틴, 양념 세트, 누룽지와 시래기국 받으실 분은요. 이 노래 들으면 괜히 어깨가 쫙쫙 펴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답게 살아야지. 나답게 살 거야. 당당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들을 때마다 올라간다고. 9336님. 자, 오늘 이 곡으로 시작했으니까 진짜 또 주말에 접어들어가니까.

0: 있으니까 힘내시죠. 자, 그럼 광고 듣고 금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하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려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네, 들으신 곡 일본 팀이죠. 프리템포. 여기에 피처링으로 블랑이 함께한 스카이 하이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3, 4부에 네, 우리를 낚는 네, 소녀 강태공 김세훈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는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문자 샵 8000번은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잠잠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월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등원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엄마한테 인사 꾸벅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울면 어쩐지 걱정했던 시간이 부끄러워집니다. 3644님. 아, 친구들 사귀고 좋은가 보죠. 근데 22개월이면 아직 말 못하는 거 아니냐. 3644님 얘기였고요. 0606님은 드라이하는데 앞머리가 자꾸 축축 처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싹둑 잘라버렸어요. 드라이로 볼륨을 주고 출근했더니 주변에서 어려 보인다고 이쁘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미용실 안 가고 돈 굳었네. 손재주가 워낙 있으신 분인가 보다. 저도 가끔

집에서 이렇게 좀 삐죽할 때그 가위로 좀 자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 터득한 게내 생각보다 반더 짧게 자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1cm를 자르려고 하면 한 0.5mm만 잘라야지. 그 내가 생각한 만큼 자르다가 망한다. 이걸 여러 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3909님은 올해 시에서 운영하는 텃밭에 당첨이 돼서 5평 남짓한 땅을 분양받아 밭을 가꾸고 있어요. 봄에는 오이, 당근, 가지를 심고 수확하는 기쁨을 맛봤는데 한여름 무더위와 습도를 극복하고

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 애쉬의 Stop the Wedding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들으신 곡 For Your Entertainment 엘리 골딩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고교 동창 모임을 다녀오셨는데요. 신발을 벗으시면서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한테 너는 대체 언제 결혼을 할 거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창 모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162님 진짜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분명히 친구분들이 저 사위들 자랑하셨겠죠.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3554님은 아니 우리 회사 프린터기는요 왜 꼭 급할 때 고장이 날까요? 사장님이 새로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짠돌이 사장님이라 안 바꿔주실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한번 PPT를 준비하시죠. 우리가 이 고장이 잘 나는 프린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시간이 손실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딱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 네. 자, 이어서 자 인디에서 주목받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강지원의 캐치볼.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0: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요즘에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 이것도 해가 갈수록 성능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던데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처벌이 아주 강화되고 될 예정이래요. 기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다면 앞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랍니다. 서울 도심은 사실 허가를 많이 받아야 될 곳이 더 많고요. 뭐 대통령실, 청와대 인근 비롯해서 또 뭐 휴전선, 군사시설,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등은 아예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 드론 띄우기 전에 여기가 비행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곳에는 미리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죠. 즐거운 취미가 골치 아픈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혼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 혼밥, 혼영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것을 뜻하는데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혼자 궁궐이나 미술관, 뭐 카페 등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노트북 이런데 덕수궁 6시간 혼놀 코스, 나 혼자 서촌 이런 혼놀 장소와 동선을 추천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네요. 혼자 방탈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락 페스티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디 가서 막 쑥스럽게 한 명이요 혼자요 이렇게 주눅들게 이야기할 필요가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장과 마트에 가을 제철 식재료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고르는 꿀팁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차례상에 올라가는 밤은 알이 굵고 껍질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도는 게 좋고요. 배는 둥글고 좀 납작하면서 좌우 대칭이 고르고 맑은 황금빛을 띠는 게 맛있답니다. 생대추는 붉은 갈색을 띠고 표면이 매끈한 것이 좋고요. 말린 대추는 붉은 갈색에 주름이 오히려 적은 것을 고르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무화과가 맛있을 때죠. 무화과는 껍질이 선명한 붉은 빛이나 보랏빛을 띠면서 살짝 말랑한 것이 좋대요. 자, 이번 추석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밤으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가 있어요. 머랭이나 시트 위에 생크림을 올리고 그 위를 국수처럼 가늘게 뽑아낸 밤크림을 소복하게 덮는 건데요. 이 이름은 프랑스어로 하얀 산 이름이라는 뜻으로 알프스의 이것 산을 닮아서 모양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디저트 무엇일까요? 옛날엔 만년필이 유명했었는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정답 주시면 한 분께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힌트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르 블랑 앤 카의 Falling.

네, Love Long and Car, Falling. 오늘 힌트송 바로 오늘 정답이 Mont Blanc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약간 어순이 바뀌었네요. 몽이 산이고 블랑이 하양이니까 산하양, 하얀산이었습니다. 왜래? 라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멍이 이렇게 큰데 본인이 모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정말. 자다가 벽에 쿵? 아니면 어디 급하게 뭐 지하철 타고 이러다 보면 집에 와서 내가 부딪힌 거, 네, 집에 와서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몰아세우시는 맛이죠. 네. 자, 이어지는 마이클 프랭스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Down in Brazil.

0: 부디 기도 열심히 하셔서 네, 좋은 성적 이룰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서도 응원 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9: 0628님 많이 기가 죽으셨네요. 요즘 들어 부장님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는지 회사 가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41살에 확 때려치기도 그렇고, 아,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열이면 열, 돈 벌기 너무 쉬워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1살이시면 뭐 그동안 구력도 많이 쌓이셨을 테니까. 네, 지금 부장이 뭐 영원하라는 법 없잖아요. 네, 힘내시죠. 자, 준비된 음악은요, 솔레닷 이 엘 마르, 고독과 바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나탈리아 라포르카데 그리고 로스 마코리노스가 피처링을 한 노래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이들의 대표곡이라 함은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2집으로 기억이 나고요. Tears for Fears라고 하는 영국 출신 전설적인 일렉트로닉 음악, 근데 너무 장르가 얼터너티브라고, 또 도니 달코라고 하는 제이크 질레날이 아역에서 성인 역으로 이렇게 과도기 같은 그 시절에 찍었던 영화에도 이 곡이 그 OST에 사용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히트곡 발표됐을 때는 인기를 크게 얻은 곡은 아니지만 오히려 후에 여러 사운드 트랙들, 뭐 게임 OST를 네, 비롯해서 후에 더 유명해진 그런 곡인데요. 오늘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이어서 아까 오는 길에 떠올랐던 노래로 Tears for Fears의 네, Mad World라는 노래 함께 들으시죠.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2: 1일 1짬뽕 오케이?

0: 근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1: 그 정도로.
0: 예. 네. 그래서 운전하는데 시야가 좀 흐려지는 느낌이라 뭔가 했더니 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2: 야, 리센너를 보고 올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네.
0: 개막식에서 제천 시장님이 네. 네. 제천에 리센너가 옵니다. 하면서 제천 야호를 시장님이 외치는 풍경을 제가 보면서
2: 아니 저도 뭐 거기 그 제작자 분들이 버클리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0: 아 그렇네요. 네,
2: 내적 네. 친밀도가 좀 올라가 있는데 네. 거의 지금 뭐 거의 뭐 진짜 대한민국 탑 여그룹이 된 거네요.
0: 네 그날 개막식에 뭐 설경구 씨, 유해진 씨, 뭐 송중기 씨, 뭐 등등등 다 앉아 있었는데 네, 네 리센너가 제천에 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 그런 시장님이 아, 아니었나.
2: 재밌습니다. 정말 뭐 축하할 일이죠, 뭐.
0: 네, 예. 아 보고 싶었는데.
2: 아니 그리고 최근에 네.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네. 봤더니 옵세션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0: 이거 보셔야 돼요. 재밌어요.
2: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0: 아 이거는 근데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아. 길게 얘기하면 다 스포라. 제가 그래서 배철수 음악 캠프는 제가 출연하는 코너가 그 좀 길이가 짧아서 네. 거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2: 아 출비에서도 이거는 얘기를 안 하던 걸로.
0: 아, 그런가요?
2: 아 제가 못 봤을
0: 수도
2: 있어요.
0: 이게 지금 외국에서는 엄청난 화제고
2: 평점이 네. 9점대가 넘어가지고
0: 제가 알기로 이게 제작비가 75만 달러인가 80만 달러인가 그래요. 네.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4억 8천만 달러인가? 예. 네. 이게 지금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이 뭐냐면 제작비가 100만 달러가 넘지 않는 영화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영화.
2: 웬일이래요.
0: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옵세션이 나오기 전까지 그 순위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영화는 용쟁호2.
2: 정말요?
0: 이소룡의 용쟁호2가 1973년 이후로 네. 100만 달러가 안 되는 제작비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의 제일 높은 자리를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2: 40년이 넘는 네. 시간을.
0: 그 용쟁호2의 아성을 무너뜨린 영화가 옵세션입니다.
2: 여기 입소문이라는 게 아직도 이렇게 네. 살아있나 봐요.
0: 근데 이게 공포영화라고는 하는데 살인마가 나오지 않고요. 네.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더 좀 독특한 설정이고.
2: 그럼 공포의 주체는 귀신인가요?
0: 사람입니다.
2: 사람인데
0: 이게 뭐냐면 일상의 공포를 그리기 때문에 인기를 끈 건데 물론 작은 판타지 설정 하나는 들어가요. 뭔가 소원을 들어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소원은 아,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면 좋겠는데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해줘 라고 소원을 빌어요. 네. 소원이 이루어져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만 좋아해요.
2: 네. 무섭다.
0: 그리고 점점 더 좋아해요.
2: 어머. 네.
0: 근데 이 소원은 취소도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집착입니다. 옵세션.
2: 아. 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네. 한 사람만 보는 것이 행복해야 될 텐데
0: 네.
2: 왠지 지금
0: 행복할 얘기면... 줄 알았죠. 짝사랑할 때는 근데 짝사랑의 편리함은 짝사랑은 시작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 편리함을 모르고 네. 영원히 끝낼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2: 근데 네. 감독이 커리 바코?
0: 네.
2: 근데 여기 이 사람 직업란에 영화감독 말고 유튜버가 나란히 써있다고 하는데요.
0: 그런 사람 한 명 더 있죠. 백룸의 감독.
2: 그렇죠.
0: 그랬죠.
2: 아 이게 또 젊은 감독들의 네. 어떤 추세인가요?
0: 백룸은 심지어 더 젊어요. 커리 바커보다. 그러니까 옵세션 감독이 99년생인데 네. 백룸 감독은 2005년생입니다. 네.

0: 먹고 영화를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서. 아,
1: 백남독 강추이십니까?
0: 저는 백남 재밌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근데 물론 그 백남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던데 뭐 옵세션도 사실 호불호는 갈리죠.
1: 그렇군요.
0: 네, 호불호는 갈리지만 저는 뭐 둘 다 재밌었어요.
1: 저는 아무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게 이렇게 입소문으로 네. 그랬다는 게 이제 네.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었고요.
0: 미국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뭐 미국 정도의 그런 화제를 불러일으키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재밌고 지금 뭐 완전히 할리우드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거죠.
1: 아,
0: 새로운 형태의 감독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1: 그나저나 100만 달러 미만의 제작비로
0: 네.
1: 용쟁 후투를 이겼다라는 게 오늘 정말 야 정말 대단합니다.
0: 그 전까지 100만 달러가 제작비가 안 되는 영화가 많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고
1: 네. 네,
0: 이 정도 그 3등 그 밑에는 블레어 위치예요.
1: 아, 네,
0: 예전에
1: 역시 공포.
0: 예전에 공포 영화. 그 네. 블레어 원래 공포 영화가 그래서 저예산으로 만들어서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 장르의 상징이라는 게 블레어 위치, 용쟁 오투 그 위를 이제
1: 아.
0: 옵세션이 차지한 거죠.
1: 그렇군요. 네.
0: 오늘 소개한 영화는
1: 네. 네,
0: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1: 네,
0: 공포 같은 거 아닙니다.
1: 네. 네.
0: 그래서 혹시 좀 옵세션을 보고 좀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
1: 네, 막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0: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또 그렇게까지. 아 이건 근데 약간 개인의 경험이 뭔가 좀 더해지면 더 좀 무서워질 수 있죠. 어떤 끊어내고 싶은 사람이 끊어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면 더 아마 좀 무섭게 느껴지긴 할 텐데
1: 네.
0: 오늘 소개할 영화는 아주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1: 아 애니메이션 오랜만에.
0: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1: 네. 오 감이 좀 옵니다.
0: 장편 애니메이션.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1: 아 개봉을 했군요.
0: 네.
1: 오
0: 이 정도면 뭐 이미 힌트는 사실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한국 개봉 애니메이션이
1: 이거 한 편이군요.

0: 있죠?
1: 힌트송은 베게린의 물고기를 골랐고요.
0: 네.
1: 물고기가 숨을 모르실까요?
0: 네,
1: 그게 오늘의
0: 네, 정말 아예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기도
1: 네,
0: 하니까요.
1: 애니메이션 제목. 물고기는 어떻게 숨을 쉴까요? 뭘로?
0: 무얼로 숨을 쉴까요?
1: 네.
0: 자, 그럼 백예린의 물고기 듣는 동안 샵 8000번. 네,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편하게 정답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소소하지만 팝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자, 백예린의 힌트송 물고기인데요. 물고기가 호흡을 하는 기관 아가미가 오늘 네. 애니메이션의 제목입니다.
1: 네, 아가미.
0: 아가미. 어떤 작품인지요?
1: 이게 일단 아가미는 소설로 접한 분이 꽤 있을 거고요.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 아가미라는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구병모 작가의 작품이 그 전에 영화로 먼저 된 게 파과가 있었죠.
0: 아.
1: 네. 그래서 파과 역시 구병모 작가의 작품이고 야가미 역시 이제 구병모 작가의 작품인데 일단 이 아가미 얘기를 하기 전에 야가미를 만든 감독님과 스튜디오 얘기를 조금 좀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제가 이 그 영화를 만든 안재훈 감독과 안재훈 감독이 있는 연필로 명상하기라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게 2011년 작품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0: 아, 애니메이션 전문 감독님이군요.
1: 네, 이게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이 그 당시에도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한국에서 극장 개봉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작품들 아니면 정말 드물어요. 정말
0: 아,
1: 드물죠.
0: 네.
1: 그러다가 오랜만에

0: 이제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는데 197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뭐 성장 영화이자 청춘 영화이고 또 로맨스 영화이기도 했거든요.
1: 네.
0: 달리기를 하는 이랑이라는 아이와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철수라는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1: 네.
0: 70년대 사실 저보다는 조금 윗세대의 그 기억이라서 저에게는 약간 희미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약간 그 기억의 끄트머리에 좀 걸쳐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가령 파란 비닐우산 같은 게
1: 네.
0: 예.
1: 저한테는 선명하게 남아있죠.
0: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파란 비닐우산이 너무 낭만적으로 쓰이는 소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아, 한국에서도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약간 지브리 스튜디오,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작품을 왜 한국은 못하지? 라고 맨날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니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했던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썼던 글을 그 소중한 날의 꿈을 소개하면서 썼던 글을 어제 다시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낸 게 소중한 날의 꿈의 그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님이 송혜진 작가님이시거든요.
1: 네.
0: 영화로는 인어공주 그 전도연 씨의 인어공주 시나리오를 썼던 송혜진 작가님.
1: 드라마. 네. 네.
0: 근데 이분이 최근에 뭘 썼냐면 은중과 상현을 쓰신 분이에요.
1: 세상에. 또 네. 작가님이 마음을 빼앗겼던 드라마잖아요.
0: 어쩐지 통하더라고.
1: 그러니까.
0: 어쩐지 제가 소중한 날의 꿈을 볼 때부터 취향에 맞더라니. 예, 그게 은중과 상현을 쓰신 송혜진 작가님이 이제 그 당시에 시나리오를 쓰고 그 이야기를 얀재훈 감독이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고요.
1: 네.
0: 그 뒤에 나온 영화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얀재훈 감독님이 본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그 고전 단편 소설을
1: 네.
0: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만들었어요.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1: 오, 네. 그거 다 국어책에 나오는.
0: 네네. 그리고 김유정의 봄봄. 그래서 이 세 편을 묶어서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라는 작품으로 개봉도 했었거든요.
1: 아.
0: 이 작품 너무 재밌는 게 그 봄봄 같은 김유정의 봄봄 같은 영화는 판소리예요.
1: 세상에.
0: 판소리 뮤지컬입니다. 형식이. 판소리 뮤지컬이고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스코어가 전부 다 재즈예요.
1: 뭔가 좀 안 가는데요.
0: 뭔가 그 시절에 우리가 보통 경성이라고 부를 법한 시절에 서울의 밤거리에 인력거를 끌고 가는 그 주인공의 그 풍경으로 재즈가 흐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시도들이 그 뒤에 이제 황순원의 소나기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계속 그 작업을 해오는 와중에
1: 네.
0: 제가 가끔 이제 만나면 다음 작품은 뭔가요? 그러면 아가미. 그래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에 만나면 아가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년을 들었거든요.
1: 네.
0: 드디어 아가미가 이제 세상에 나온 거죠.
1: 아.
0: 그래서 아가미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좀 귀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1: 네.
0: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을 읽은 분이라면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바꾸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 옮겼는데 아주 작은 차이들은 아마 좀 있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어느 날 어떠한 계기로 몸에 아가미가 생긴 한 소년의 일생. 일생까지는 아니고 한 소년의 청춘의 시기까지의 이야기라고 해야겠네요.
1: 네.
0: 그 소년이 왜 몸에 아가미를 갖게 되었는가를 좀 파고드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아가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네.
1: 판타지네요.
0: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1: 아.
0: 네. 네.
1: 제가 이미 기억에 어디서 이걸 장편을 다 본 건 아닌 것 같지만
0: 저도 이게 2024년인가 영화제를 통해서 공개를 했던 걸로 제가 얘기는 저도 들었었거든요.
1: 네.
0: 그럼 그런 영화제 가서 보신 건지
1: 저도
0: 어떻게 보신 거예요?
1: 그런데 본 이게 지금 분명히 데자뷰는 아니거든요.
0: 네.
1: 분명히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이런 배우들의 더빙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 네.
1: 그게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있지만
0: 네.
1: 잠시 광고 듣고 자 오늘의 문제작
0: 네.
1: 아가미 작가님의 설명 좀 더 이어드리겠습니다. MBC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 빠져버린 소년 곤. 죽음의 순간 목에 아가미가 생겨서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호숫가에 살고 있는 노인과 손자 강아에게 발견돼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곤은 물속에서는 자유롭지만 육지에선 자신의 비밀을 숨겨야만 합니다. 그 후 저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곤을 만나면서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우리도 주인공 곤처럼 저마다의 아가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애니메이션 아가미. 이제부터 세훈 작가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0: 네.
1: 2024년 부천에 무슨 심사 자격으로
0: 네.
1: 갔던 적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때 봤던 작품은 연애 편지라는 네. 작품은 이제 거기서 쭉 봤던 것 같고
0: 네.
1: 아마 이 작품은 그
0: 클립을 보셨거나
1: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자료나
0: 네네.
1: 아마 그런 걸 통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저도 뭐 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 같지는 않고요.
0: 네.
1: 그래서 자꾸 장면과 너무 그 곤이라는 주인공이
0: 네.
1: 아름다웠어요, 진짜.
0: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애니메이터들 안재훈 감독도 제일 고심한 게 이 작품은 아름다워야 된다.
1: 아.
0: 관객이 일단 아름다움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부터 컴퓨터로 명상하기나 마우스로 명상하기가 아니거든요.
1: 그럼 안 되죠?
0: 네, 연필로 네. 명상하기라는 이름이 그 보여주듯이 예전 방식의 이제 셀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디지털 작업을 조금씩 그 보완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
1: 아.
0: 그 작업은 결국에는 노력과 그리고 시간으로 완성되는 그런 작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아가미라는 작품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 사실 제가 아가미보다 먼저 얘기를 들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살아오름 천년의 동행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계속 준비하던 작품이 있었는데
1: 네.
0: 그 작품 전 아직도 못 봤고 예, 계속 그게 뭔가 잘 작품이 잘 안 풀렸대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실망하고 힘들던 차에 이제 누군가 이 구병모 작가의 아감이라 한번 읽어보라고 준 거죠. 근데 아감이라는 소설을

0: 읽고 이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 기억에 제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사람에게 아가미가 생긴 걸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거든요.
1: 아 맞다.
0: 네. 근데 그 주인공에게 아가미가 생기는 건 물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제 아가미가 생긴 거잖아요.
1: 처음부터 그냥 아가미가 달린 네. 인간이었죠.
0: 그러니까 어쩌면 아가미라는 건 그 주인공에게 일종의 자유를 주는 네. 이제부터는 넌 자유야. 넌 이제 물속에서 너의 삶을 살아. 네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존재와 함께 뭐 이런 뜻의 아가미였다면 이 구병목 작가의 소설에 있는 아가미는 사실은 그 정반대였던 거예요. 아가미를 갖고 무토로 나오는 소년이라서 일단 출발점부터 다르고
1: 아.
0: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감독의 마음을 흔들었냐면 이게 처음에 상처였거든요. 네. 목에 난 상처. 그러니까 물에 빠진 고은이라는 아이를 강하라는 아이와 그 함께 사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좀 돌보게 되는데 처음에 네. 할아버지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 네.
0: 잠깐만 상처한테 좀 이상한데? 알고 보니 아가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는데 목에 있는 상처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가미로 변한 걸로 짐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소설을 읽다가 감독님이 상처가 숨구멍이 될 수 있다는 설정에 이게 마음이 흔들린 거죠.
1: 어머.
0: 우리가 좀 살면서 굉장히 뭐 힘든 경험 아니면 어떤 좀 내가 상처라고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살면서.
1: 그쵸.
0: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 삶의 상처가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숨구멍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구나.
1: 야, 진짜 역발상이네요.
0: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이야기라면 내가 정말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원작을 보신 분이 애니메이션 보시면 가장 크게 느낄 차이가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1: 어떤
0: 원작의 배경은 한국이거든요.
1: 네.
0: 한국의 어디 약간 좀 지방 좀 중소규모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1: 네, 좀 그런 외진 동네였던 네, 걸로 기억이 나요.
0: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바뀝니다.
1: 아.
0: 그래서 파리의 세느강에서
1: 세상에.
0: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애니메이션 만드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들의 인터뷰를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 게

0: 저기 혼자 있을 때 좀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에요.
1: 근데 아예 물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
0: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물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소설에 표현된 거를 그림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물속을 헤엄치는 주인공의 모습을 어떠한 느낌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물속이 아름다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속이 고요해서 들어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그림체들이 나왔다고 해요.
1: 야.
0: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보고 보면 이게 또 재밌어요.
1: 네. 방금 아쿠아맨 생각한 나.
0: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는 네. 그 아가미가 달린 소녀는 정혜인 배우.
1: 네.
0: 그리고 그 정혜인 배우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강하라는 청년을 연기하는 건 강하늘 배우.
1: 이거 의도적으로 캐스팅한 것 같아요. 강하니까 강하늘.
0: 애초에 소설의 이름이 강하거든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아, 진짜?
0: 예. 네, 그래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운명처럼 강하늘 배우가 강하늘 배우가 강하늘 연기하게 되고 강하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유재명 배우께서 연기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 화자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작품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있어요.
1: 네.
0: 그 화자의 입을 통해서 이 곤과 그리고 강하의 이야기를 관객이 접하게 되는데 그 화자의 목소리는 이청화 배우입니다. 네, 바로 이 물에 빠진 그 여성을 곤이 구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은 대체 누구지? 그 사람의 정체는 뭐지를 궁금해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그들의 스토리를 알게 되어서 자신이 알게 된 스토리를 관객에게 들려주는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1: 센 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그쵸. 아가씨가.
0: 네. 아가씨.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0: 네.
1: 이 감독님이 대단한 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근대 소설 3부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0: 네.
1: 이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이게 뭐 크게 어떤 뭐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0: 네.
1: 이런 작품들을 정말 그 집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걸 그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
0: 그러니까 제가 참 존경스러운 게 이 안재영 감독님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제가 영화를 워낙에 좋아하는 데다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월레스와 그로민 만드는
1: 네.
0: 아드만 스튜디오 영국의 스튜디오를 이제 견학 간 적이 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근데 그게 이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1: 걔는 하나씩 다 세워서.
0: 네. 근데 네. 그게 흔히 말하는 점토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큰 스튜디오 입구에 저희 갔는데 크게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날의 작업 목표. 예, 그날의 작업 목표가 1분 12초 이렇게 세상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수백 명의 스텝이 그날 1분 12초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1: 야.
0: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 그 월레스와 그롬에서 이제 수많은 채소들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 수많은 채소 소품을 색칠하는 담당자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풍경이 한 몸무게가 한 130에서 150쯤은 돼 보이는 거구의 아저씨가
1: 예.
0: 그 당근이 새끼 손톱만 하거든요. 새끼 손톱만한 당근을 넣고 눈에 돋보기를 끼우고 한 손으로 붓질을 살싹 삭삭 하다가 이제 견학원 우리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는데 너무 또 사람 좋은 미소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얼굴이고 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 시간과 그 집중력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1: 아 근데 스텝이 몇백 명이나 되는 거예요? 월레스와 그러면 하긴
0: 그렇죠.
1: 우리도 스톱 애니메이션이 없진 않았습니다.
0: 그게 그 작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작품으로는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가령 한 5년 걸리는데 5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 광고도 찍어야 되고
1: 아.
0: 수많은 알바 물량들을 또 이제 가져오잖아요.
1: 아.
0: 한쪽에서는 알바 물량을 돌리고 한쪽에서는 또 장편을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1: 이건 정말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이 하는 네. 작업 같네요.
0: 그러니까 누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진심으로 손으로 매만진 결과물들은 저는 그 작품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 믿는 쪽입니다.
1: 이야, 네. 참 1분 12초를 위해서 수백 명의 스텝이
0: 네. 네.
1: 자, 그러면
0: 네.
1: 노래 한 곡 듣고
0: 네.
1: 또 오늘의 대사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
0: 어
1: 이게 여기 OST에 사용된 곡일까요? 아니면
0: 아니요. 이 OST는 아직 그 음원이 공개되지 않아서 아까 제가 잠깐

0: 급한 아가미가 자유를 선물했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에서 네. You Will Never Know 르네 플레밍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 자 노래 듣고 또 이야기 이어드릴게요.

자, 들으신 곡은 요일 네번노 르네 플레밍의 Shape of Water 사운드 트랙에서 들었고요. 자, 오늘의 애니메이션 아가미에는

0: 어떤 대사가 준비되었을까요?
1: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안재영 감독이 이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음먹게 만든 그 대사가 영화에도 나옵니다.
0: 아.
1: 그래서 영화의 어딘가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사를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2: 어쩌면 나에게 난 상처들이 아가미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바로 이 대사.
0: 이렇게 짧아요?
1: 네, 개봉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자료를 공개할 수가 없고요. 네. 하지만 이 대사를 들으시려면 영화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0: 근데 뒤에 네. 잠깐 나오는 음악이
1: 네.
0: 색소폰 소리 같은 네. 게 나네요.
1: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재즈 선율로
0: 맞다.
1: 만들었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전 약간 그때의 시도가 확장됐다고 느꼈어요. 영화가 계속해서 재즈 음악으로, 색소폰 음악으로 그렇게 흐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브리 스튜디오의 음악이나 픽사 스튜디오의 음악과는 또 다른 결을 갖게 되는 그런 작품 아마 만나시게 될 거예요.
0: 네, 자,
1: 독특한 영화예요. 이 아가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아이 손잡고 가서 재밌게 보고 같이 햄버거 먹는 그런 작품도 있고 어른들이 퇴근길에 예, 직장인이 퇴근길에 혼자 가서 보고 바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싶어지는 애니메이션도 있다.
0: 아직까지는 없었죠.
1: 이 작품은 후자입니다. 예, 퇴근길 직장인이 딱 이 작품을 보면 술 한잔 하고 싶어지는 작품일 거예요.
0: 네. 새로운 시도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마무리 드릴게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 check, 팬티 check.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우리가 지금 특히나 한국 애니메이션 그러면은 진짜 아이들 손잡고 네. 맛있는 거 먹군데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들이 네. 퇴근 후에 이 영화를 관람하시고
3: 혹시 그럴 만한 애니메이션은 많지 않잖아요.
2: 아, 전 지금 네. 뭐 없어요. 이 작품이 지금 그런 설명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사랑의 하츄핑도 한국 애니메이션의 아주 그 좋은 성공 사례고.
2: 아, 그렇죠.
3: 예. 그렇다면 이런 영화도 또 하나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 다양한 시도들이 네. 정말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진 감독분들에 의해서 네. 확장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아가미.
3: 네. 파이팅.
2: 오늘 그럼 끝곡은
3: 이게
2: 되죠?
3: 아무래도 제목이 아가미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 물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2: 네.
3: 이 영화의 엔딩에 네. 저는 이 노래 나와도 어울리겠다라고 혼자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패닉의 노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네.
2: 맞아요. 이 노래도 네.
3: 이 영화의

0: 엔딩하고 좀 분위기 맞습니다.
1: 네. 뮤직비디오에서도 그죠. 그 최초로 이렇게 거꾸로 음악을 돌려가지고 말을 맞추고 엄청 공을 들였던 뮤직비디오가 네. 있는데 형편 되시면 아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자, 패닉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작년 콩쿠르 우승 이후에 데뷔 음반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책임감이 컸는데요. 뭔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평소에 연주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저답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힘을 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답일 때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0: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을 많이 보거나 휴대전화 속으로 들어가곤 하죠. 서로를 가장 열심히 모르는 척하는 곳, 엘리베이터. 사회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시민적 무관심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낯선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되 지나치게 바라보거나 간섭하지는 않는 것.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익힌 작은 예의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의에 예외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 같았을 때죠. 내가 하며 작은 손으로 버튼을 누르겠다고 하면 어른들은 조금 기다려주고 충수를 큰 소리로 읽으면 조금 전까지 서로 모르는 척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웃기도 하죠. 아이들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이 모르는 사람의 거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일 텐데요. 가끔은 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의 공기를 바꿔 놓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 주변에는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나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9월 11일 금요일 정의정의 문화라디오 시작합니다.

목포 MBC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롤러코스터 습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면 습관처럼 닫힌 버튼 누르듯이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하는 행동들 있어요. 마음 먹고 하는 일보다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더 많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라디오를 켜신 여러분, 오늘은 내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0891번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라디오 1부에서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만난 쉼표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설가 김혜란의 안녕이라 그랬어를 펼쳐봅니다. 2부 음표 사이는 오늘 좀 특별하게 꾸며봤는데요. 목포 시립교향악단 전희범 상임지휘자와 함께 소리를 내지 않는 음악가 지휘자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드뷔시, 엘가, 브람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책 속 문장에서 쉼을 찾는 시간, 책에서 만난 쉼표. 안녕. 누군가를 만날 때도 안녕이라고 하고요.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고 하죠. 안부를 묻는 안녕. 부디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오늘 펼쳐볼 책은 소설가 김혜란의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지난해 출간된 김혜란의 소설집인데요. 표제작 안녕이라 그랬어에는 지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지수는 화상 수업을 받는 원어민 강사 로버트와 한국의 안녕이라는 말의 이야기를 하다가 옛 연인 현수를 떠올리는데요. 현수는 나자레스의 러브허츠에 나오는 I'm young을 안녕으로 잘못 들었고 지수는 그건 안녕이 아니라 I'm young이라고 바로잡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지수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너를 다시 만난다면 내가 틀렸다고 이건 안녕이 아니라 암영이라고 고쳐주는 대신 그래 가만 들어보니 그렇게 들리는 것 같다고 콘크리트 보도에 핀 민들레 마냥 팝송 안에 작게 박힌 한국어 단순하고 오래된 안녕이란 말이 참 예쁘고 서글프다 해줄 텐데 네, 그때는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조금 다른 말을 해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한 거죠. 한노로의 노래 안녕 준비했습니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망설임을 꼽으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곧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잠시 삼키는 순간, 답을 조금 늦게 주는 사람, 문장 끝을 흐리는 사람, 뭐 내지는 카톡 숫자의 일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사람. 김일환 작가는 그런 망설임이 어쩌면 인간의 사람의 몫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공감이 됐었어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아.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고 상대를 생각하느라고 망설이는 거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짧은 망설임. 어쩌면 배려라는 단어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책에서 만난 쉼표는 김일환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의 한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9994님. 오늘 날씨 좋은 가을날 롤러코스터의 습관 오랜만에 너무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오프닝 곡으로 딱이었죠. 나얼의 바람 기억 듣고 힐링하고 싶어요. 준비했습니다. 나얼의 바람 기억.

신청곡 바람의 나홀 기억, 나홀의 바람 기억을 듣고 왔습니다. 아, 답을 주셨어요. 아임 영, 한 끗 차이네요. 남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까도 라디오에서 상처는 남의 숨구멍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꽂혀서 마음이 시큰했는데 가을 와서 그런가요? 오늘 라디오 문장에 코끝도 찡하네요 하셨어요. DJ이신데요. 아, 사연 감사합니다. 모바일 MBC 음악 FM 정희정의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891님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DJ님 요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중학생 딸아이가 소파에 누워서 꼭 한마디 합니다.

입니다. 엄마,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어떻게 마상인데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밥은 먹었나, 왜 그렇게 힘이 없나 묻고 싶은 게 한가득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냥 옆에 앉아서 귤 하나를 까서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잖아. 아, 그때 알았어요. 기다려주는 것도 대화라는 걸요. 요 사연도 오늘 책에서 만난 쉼표와도 묘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말을 건네는 것만큼 말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마음을 나누는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곡 노라 존스의 선라이즈. 팝송도 되나요? 하셨는데 됩니다. 가능합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오늘 로라로 존스의 선라이즈 준비했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소리내지 않는 음악과 지휘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목포시립교향악단 전희범 상임 지휘자 지금 스튜디오에 잠시 와 계시는데요. 가사가 없는 음악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디비시아 엘가 브람스의 음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라 존스의 선라이즈 듣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0: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좋은 노래에는 좋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한국의 음악이 담긴 이야기와 시대의 감성, 그리고 음표 사이에 숨겨진 마음을 만나보는 음표 사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래식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수십 명의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의 음악으로 만드는 사람. 목포 시립교향악단 제7대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신 전희범 지휘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제가 좀 소개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악대학에서 오케스트라를 공부하셨고요. 부장송과 말코 등 세계적인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경산 시립교향악단에 계시다가 올해 지금 목포로 오셨어요.
3: 네, 맞습니다.
2: 네. 오늘은 지휘봉 대신에 마이크로 청취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질문 익숙하실까요? 지휘자는 직접은 한음도 연주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휘자의 악기는 무엇일까요?
3: 예전에는 오케스트라가 제 악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휘자의 악기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3: 제가 바이올린을 대신 연주를 하거나 플룻을 호흡을 같이 낼 수는 있지만 소리를 직접 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상대의 소리를 듣고 같은 순간에 숨을 쉬며 음악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2: 네.
3: 그래서 지휘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음악 자체만큼이나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2: 네. 지휘자는 악보의 마지막 음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싹.
3: 그렇죠.
2: 네. 그러면 연주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3: 악보는 실제 알고 있죠.
2: 네, 네.
3: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 연주랑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2: 네.
3: 리허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 연주는 매번 다를 뿐 없고요.
2: 네.
3: 그리고 그날의 공간, 관객, 연주자의 호흡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생기기도 하고
2: 네.
3: 그래서 지휘자는 계속 지금 무슨 소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2: 네네.
3: 그래서 악보에 적힌 미래를 안다고 해서 실제 연주를 예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 없고, 네. 그래서 지휘자들 하면은 그 명망 있는 지휘자들 보면은 뭔가 까칠하고 무섭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젠틀한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세요.
3: 감사합니다.
2: 오늘 보셔야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직접 오늘 세 곡을 골라오셨는데요. 첫 곡이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3: 네.
2: 어떻게 오늘 첫 곡을 선정하셨나요?
3: 달빛이 마치 태양처럼 모든 것을 환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빛을 보면 부족하다고 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 네.
3: 오히려 어두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더 태양보다 아름답게 생각하고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곡도 모든 감정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자기의 기억과 마음을 그 안에 놓아둘 여백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 네.
3: 그래서 많은 분이 오랫도록 이 곡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마치 지휘자님이 오케스트라를 뒤에서 은은하게 받쳐주는 달빛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도 되는데요.
3: 너무 감사하죠. 네.
2: 앞이 모두 환하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디딜 한 걸음이 보인다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달빛처럼요.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 데이비드 미샴 지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드뷔시의 달빛 듣고 왔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은 아마 제목보다 멜로디를 먼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유치원 발표회, 뭐 결혼식, 광고와 방송, 일상 곳곳에 들어온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첫 음만 들으시면 모두가 다 아실 만한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골라오셨는데 오늘 왜 두 번째 곡으로 골라오셨는지.
1: 엘가가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 로버츠에게 약혼 선물로 건네진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0: 네.
1: 제목은 사랑의 인사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많이 표현을 했어요.
0: 네.
1: 잔잔한, 화려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격렬한 사랑을 표현도 했다가 정말 여러 버전의 다양한 진짜 사랑처럼 표현을 많이 한 곡이기도 하고요.
0: 네네.
1: 저희가 너무 많이 자주 들어서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곡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들으면 이 짧은 선율 안에 다정함과 망설임, 감사, 그리고 정열적인 사랑, 그런 감정이 다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1: 익숙한 음악을 좀 더 새롭게 한번 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골랐습니다.
0: 네. 오늘만큼은 생활의 배경음이 아니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넨 온전한 음악으로 한번 귀 열고 마음 열고 들어보시죠. 2024년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로 선정된 바이올린 임동민 그리고 피아노 최홍록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월가의 사랑의 인사.

0: 반대로 클래식이 조금 우리 일상에 가까이 들어왔다라는 이 엘가의 사랑의 인사만 보더라도 그런 뜻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너무 자주 사용하면서 음악을 가볍게 소비한 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몇 소절만 잘라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작품 전체가 가진 결이나 감정을 놓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음악이 생활 속에서 자주 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음악의 격을 낮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클래식이 공연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먼저 찾아가는 일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해관 1897 공연에서도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가까웠어요.
0: 네,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1: 네, 관객의 표정도 호흡도 연주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거꾸로 관객들도 연주자의 표정과 호흡이 전해졌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클래식이 멀고 어려운 음악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함께 듣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0: 네.
1: 물론 친숙한 음악을 들려드리는 데만 머물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음악이 가진 깊이를 잃지 않는 것,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만나고 조금 더 깊은 음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목포시립교향악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그런 지휘자의 귀로 들으면 목포는 어떤 소리를 가진 도시인가요? 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1: 저는 목포가 목포 자기만의 템포와 소리를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유달산, 그리고 오래된 골목과 사람들의 기억도 있고
0: 네.
1: 음악과 예술도 오랫동안 이 도시의 정서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향의 도시잖아요.
0: 네.
1: 모든 곡을 빠르게 연주한다고 좋은 연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음악에 맞는 템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0: 네, 네.
1: 목포도 다른 도시의 속도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소리를 발견하고 그 소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충분히 들리지 않은 시민의 소리도 많습니다. 각자 목소리를 잃지 않으면서 서로 듣기 시작한다면 이 도시만의 좋은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0: 네, 너무 정답 같은 답이어서 오래 곰곰하게 차분하게 듣게 돼요. 보통 게스트들 나오시면 제가 예상 질문지를 드리면은 숙지를 하시고 보통은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근데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가 딱 맞아 들어갔네요. 자,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곡에서도 이 깊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람스가 말년에 남긴 작품이죠.
1: 네.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가운데 제 2곡 A장조 인터메초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깊어진다는 것을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음악에는 무언가 막 보여주려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더 강렬하고 화려하게 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브람스 후기의 작품들은 그 말들이 줄을고 소리 자체도 굉장히 절제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0: 아, 말은 줄었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은 게 들리는 음악이다. 브람스의 여섯 개 피아노 소품 가운데 제 2곡 A장조 인터메조 들으면서 전희범 지휘자와의 즐거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1: 네, 불러주시면
0: 약속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이 듣고 계세요. 자, 김정원의 피아노 솔로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소품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메조.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나오셨나요?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어도, 마음 먹었던 것들을 조금 미뤄두었어도, 주말 앞에서는 잠시 어깨 힘을 좀 풀어도 좋겠습니다. 문화라디오 오늘 시립교향악단 전희범 상임지휘자와 함께하면서 모처럼 차분한 시간 보냈는데요. 어쩌면 사람 사이에도 이 음표 사이에 쉼표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조금 오래 이야기하고 또 혼자라면은 좋아하는 음악 한 곡쯤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정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웅산의 당신만이 듣겠습니다.

0: 기분 건강 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사나이 만국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정의가족 8465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옙디, 제 일기장 같은 글을 발견했어요. 맨날 첫날 컨디션은 왜 퇴근하면 최상일까?

정말 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는 인체의 신비들이 있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꼭 그때만 화장실이 급하다던가, 내내 괜찮다가 여행만 가면 감기에 걸린다던가, 아주 백옥 같은 피부였는데 소개팅 날 딱 뾰루지가 난다던가. 그쵸, 이런 게 많죠. 분명 오늘도 출근과 동시에 몸살 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불금이잖아요. 전국의 순회부 여러분, 칼퇴근 부탁드립니다. 어필해보면서 정호의 망곡 출발합니다.

네, 정호의 만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아이들 소연의 신곡 퇴사할게요 였습니다. 아우, 네, 아주 당돌하죠. 안녕하세요, 정호의 만곡 스페셜 DJ

0: 제이 예원입니다.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우리 정희 가족들의 사연이 또 엄청 오고 있다고 합니다. 2001님 진짜 목소리가 상큼하네요. 왜 예전에 연예인들 목소리로 내비게이션 있던 거 기억나세요? 예원 씨가 하면 출근길도 여행길이 될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아 살포시 기억나는데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더라? 아 현영 씨도 하셨고 아 이런 멘트가 있었죠. 뭐 직진입니다. 300m 전방에서 아 좌회전 좌회전 이런 건데 약간 그 뭔가 그분들만의 색깔을 살려서 아 직진이라고 아 좌회전이라고 막 이런 것들을 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밌게 아 오빠 달려 언니 언니 여기 스톱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2454님 이히히히 예원씨 전 반찬내고 평소 먹고 싶었던 맛집 갑니다. 이미 웨이팅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일단 가보려고요. 예원씨는 맛집 줄 서는 편이에요? 아님 안 기다리고 그냥 옆 가게 가나요? 오 저는 그 정도를 보고 줄을 서는 편인데 진짜 맛있나 보다 하면서 줄을 서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막 가다가 아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야 저기 맛집인가 봐. 저기 한번 가볼까?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확실히 맛집은 맛집이더라. 이런 줄 서는 게 은근히 진짜 그 홍보 효과가 크더라고요. 자 오늘 정희는 줄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오픈했고요. 대기 없이 다 오실 수 있어요. 3, 4부 저 옙디와 함께할 코너 알려드려야죠. 3, 4부엔 여러분과 오붓하게 재밌게 수다도 떨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노 뮤직 노 라이프 준비했거든요. 함께해 주시고 자 우리 박돌이 집순이 불금이니까 여기 톤 올려서 가볼까요?
1: 네.
2: 네.
0: 자 준비됐죠?
1: 네.
0: 그럼 음악 주세요. 정말이야. 주얼리 얼리. 네. 정호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3: 도드라만돈
4: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3: 주식회사 워킷
4: 경기도청
0: 롯데렌탈
3: 오뚜기카레
4: 백조싱크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음주후엔 팀앱대리
4: 당진시청
0: 에어비앤비
3: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0: 생유
5: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가.

0: 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전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의의 있다 없다. 제가 듣기로는 이 코너가 정의 선생님들의 실시간 인증샷을 받아보면서 소통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인증샷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게요. 정호의 이만 곡에는 지금 거울을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제가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늘 거울을 갖고 다니는데요. 언제 또 캐치하시고 이걸 또 주제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정의밖에 없다. 제가 갖고 다니는 탁상용 큰 거울부터 조그만 그 손거울까지 오늘 그 거울 인증샷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100명이 이게 근데 저도 공교롭게도 오늘은 큰 탁상 거울은 안 가지고 왔고요. 그 조그만한 그 화장품 쿠션에 있는 이런 것도 손거울로 치는 거죠. 그렇다면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을 갖고 계신 분들 인증샷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인증샷 사연이 소개되면 보습크림 나가고요. 100명 이상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예상해 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차량용 소화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그래도 한 가까이 102명, 뭐 103명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질문이 왔어요. 가게에 달려있는 대형 거울 인정인가요? 이 대형 거울은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할까요 말까요? 안 되겠죠? 해요? 한답니다. 그래야 저도 한 103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인증샷과 사연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우즈의 난 너 없이, 김세정의 스카이라인.

네, 정의에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 이거였죠. 정오의 희망곡에는 지금 거울을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였습니다. 네,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을지 도착한 사연들과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4447님, 있다. 하루 종일 거울 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저는 거울 필수입니다. 거울 안에 거울 인증합니다. 해주셨어요. 오! 아, 그렇죠. 거울.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거울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손거울도 있고, 대형 거울도 있고, 조명 켜지는 것도 있고. 사실 가장 많이 거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아, 인증샷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아리따우시네요. 어느 샵인지도 궁금하긴 하고. 4573. 옙디, 정이 듣느라 잠시 정차 중입니다. 백미러도 가능한가요? 목소리 너무 좋아서 늘 듣기 좋아요. 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틈새. 우리 저희 사실 보면은 주변에 거울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내 얼굴이 비친다 싶으면 이제 딱. 거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 너무 아이디어 좋습니다. 이거 정말 거울 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1588님, 이따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오, 너무 이쁘다. 역시 이런 조그만한 거울은 저도 이런 조그만 거울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보기가 좋은 게 뭐냐면 남들이 제가 거울을 보는지 잘 몰라요. 이 손바닥 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서 그냥 이렇게 탁 하면은 뭔가 손으로 이렇게 가려지니까 이게 좀 조금 매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조그만 걸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2147님, 회사에서 쓰는 자개 손거울입니다. 옙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디오 계속 해줘요. 해주셨어요. 이야, 어머, 이 영롱한 것좀 봐. 이거 크기가 얼마날까요? 와, 이거 비싸 보이는데? 이 자개가 말이죠. 참그 영롱하고 그 고급진 그 느낌이 딱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거울 자랑 너무 잘해주셨네. 그쵸, 이제 조선시대 미인 느낌도 나고. 아, 감사합니다. 뭔가 아리따우실 것 같아요. 5765님, 조선시대에서 쓸것 같은 한지공예로 만들어진 전통 매듭이 달린 손거울 자랑합니다. 100명 이상 있다 있다 해주셨어요. 오! 어머어머어머. 오, 너무 예쁘다. 진짜 그 파란색 한지로 다 이렇게 꼼꼼히 이제 감싸가지고 뭔가 예쁘게 하고 그 손잡이 쪽에는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딱 달려있는데, 야, 역시 이 동양의 미, 이 한국의 미는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7149님, 있다! 전 남자친구이자 현 남편이 10년 전에 사준 거울 아직도 들고 다닙니다. 이제 이 거울 아마 안 팔걸요? 해주셨는데, 아,

숨겨져 있어요. 마치 그 화장실에 그 선반 이렇게 탁 열면은 그 안에 이렇게 거울 있는 것처럼 딱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좋죠. 6362님, 전 에코백에 요따만한 거울 들고 다녀요. 밝은 곳에서 얼굴 잡티까지 보여서 참말로 시원하답니다요. 오, 이건 좀 꽤 큰 거죠.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니는 그 탁상 거울과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야, 이런 거 있으면 좀 재밌겠다. 그 확대경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희한하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거울들을 많이 들고 다녀주셔서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를 해보니, 야, 정말요? 총 106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야야하. 딱 이제 오차로 이제 세 분 오차가 났는데, 5121님, 뭐야 뭐야, 예원씨 촉 뭐야, 정확하다. 아, 그렇죠. 아, 오늘 약간 삐끗해서 세 분을 제가 약간 놓쳤는데, 지금 거울을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오성민님, 신송이님, 조영찬님, 3198님, 7734님 이분들께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자, 거울 하면 이 노래죠. 딱 안무도 딱 이런 노래 딱 맞았는데, 리센의 Pretty Girl 듣고 전 2부에 돌아올게요.

0: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보다 진짜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0: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3: 매일 낮 12시엔
4: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3: 커커커 컴온!
5: 신영 언니 체크!
6: 주파수도 체크!
7: 에브리바디 리슨! 여기는 두근두근 설렘송 클럽! 지금 코너 시작과 동시에 제 연애세포를 노크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2004님, 저 내일 10년 여사친한테 고백하려고요. 얘가 농담처럼 너는 그나마 목소리가 제일 낫다 라고 놀렸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어머, 잠시만. 그나마 목소리가 제일 낫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칭찬이긴 하잖아요. 목소리는 좋다라는 거니까. 아,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목소리 좋은 분한테 굉장히 끌리거든요. 이게 전화를 할 때나 뭔가 이 말을 건넬 때 그 목소리 자체가 약간 그 포근하고 다정함이 섞여 있으면 이게 뭔가 괜히 설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고백하시는 그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꼭 성공하셔서 저희한테 후기 보내주시면 마음껏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설렌다. 10년 여사친이라니. 이봐, 여자 남자는 친구가 없다니까. 2121님, 그럼 예원 씨는 김우빈 씨 같은 중저음이 좋아요, 성시경 씨 같은 미성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성시경 선배님이 미성이라기보다 말하실 때는 또 굉장히 또 약간 그 중저음에 약간 그 포근함이 있으시잖아요. 성시경 선배님은 그냥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미성이라 좋아한다기보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고르자면, 아, 둘 다 좋은데 어떡해. 아, 못 고르겠는데? 아, 정말. 저는 둘 다 할래요. 저는 그냥 둘 다 좋아요. 아마 이분, 잠시만요. 2510님, 나도 둘 다 크크크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거 어떻게 골라요? 이거 고르면 진짜 냉정한 사람이야. 정말로. 아마 이분 지금 한참 선곡 고민 중이실 텐데 어떤 노래가 좋을지 저희도 머리 좀 맞대볼까요? 집단 지성, 정의 가족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지 설레는 노래들 한번 받아볼게요. 뭐 가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설레게 할 수도 있고, 가수의 목소리에 또 두근거릴 수도 있고, 또 뭐 나 이 노래로 사랑에 빠졌다, 고백했다 하는 경험담도 대환영합니다. 문자는 샵 8000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소개만 돼도 꿀성대인 요게 또 필요하죠. 네, 요즘 필요합니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콩닥콩닥 설렘송 기다리면서 먼저 저의 설렘송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말해도 돼요? 저의 설렘송, 아, 이거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들으면 콩닥콩닥 거리는 게 뭔가 그 데이트하러 가는 기분이 좀 들긴 하거든요. 딱 요즘 날씨에 더 어울리는데, 그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이 노래 딱 요즘 날씨에 딱이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의 설렘송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설렘송들을 만나볼 텐데요. 아우, 제가 역시 이래서 정이가족 분들을 좋아합니다. 저만큼이나 이렇게 사랑꾼들이 많으셔. 자, 51501호님, 가요계 전설의 도입부 송들이 있잖아요. 내래, 아직도. 그리고 성시경의 이윽고. 내가 네 초미성 시경님의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들으면 닭다리 두개다 먹어도 용서할 것 같아요. 성시경님의 너의 모든 순간 신청이요. 아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네 여전히 명곡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이게 별이 빛나는 그대가 아닌데 별에서 온 그대 OST죠? 별이 빛나는 그대래. 네, 뭐 어쨌든 별이잖아요. 9222님, 제 최애 설렘송은 짝사랑했던 과 후배가 노래방에서 불렀던 아이유의 좋은 날이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하는 순간 주위가 까매지고 그 친구밖에 안 보였어요. 형밖에 없던 저에게 오빠라는 말은 정말 심장이 쿵. 하지만 그 친구는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요. 네. 그 오빠가 이 오빠가 아니었던 거지. 그냥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괜히 그냥 주변에서 심장 쿵 해가지고.

근데 또 맞아요. 그 오빠라고 하는 말이 또 주는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 오죽하면 이런 유행어들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5452님, 예전에 예원 씨가 방송에서 플러팅 고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한적 있지 않나요? 호감 있는 상대에게 뭐 하냐고 메시지가 오면 나 네 생각이라고 답장한다고 했잖아요. 저 이 방법 써먹어도 되나요? 노래는 제가 요즘 맨날 듣고 있는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사귀면 무조건 불러줄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이 방법 써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아 근데 약간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아너뭐 하고 있어? 했는데 나네 생각 이런 느낌 아니고 누구누구야 지금 뭐 해? 라고 이런 분위기일 때어나 지금 어나 지금 막밥 먹고 그리고 이제 네 생각? 이렇게 약간 좀 자연스럽고 가볍게 네 생각?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 방법 통한 적 있냐고요?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네 생각 하게 될 만큼의 이런 썸이라면 거의 뭐 만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예, 성공하면 연락 주세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정미정님의 정기고 소유의 썸 뭐니 뭐니 해도 썸 단계가 제일 설레죠.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너. 이 노래는 매년 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쵸. 딱 지금 이 날씨에 듣기 너무 좋다. 사실은 썸 단계가 가장 설레고, 뭔가 좀 도파민 터지고, 가장 싸울 일도 없고, 그런 노래긴 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한곡 들어볼 건데,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아까 조금 잔잔한 노래를 좀 들었으니까, 아이유 씨의 좋은 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고요. 많은 오빠들을 이제 좀 설레게 만든 노래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설렘송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597님, 쿨의 All for You요. 결혼 전에 남사친이 밤에 전화기 너머로 불러줬는데, 이 녀석 뭐야? 나 좋아하나? 설렜잖아요. 지금은 그냥 남남입니다. 남자들이 전화로 노래 불러주는 심리는 뭘까요? 아니, 잠시만요. 전화로 노래를 불러준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좋아하나라고 착각할 만한데 지금은 또 남남이고. 뭔가의 약간 그런 분위기조차도 없었나요? 뭔가 약간, 그렇죠. 고백하려다가 약간 분위기 보니까 아,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만두셨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전화로 노래 불러주는 심리는요, 이거 웬만큼 좋아해서는 못합니다. 정말로. 좋아한 건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연습 삼아 한번 해본 거 아닐까. 그러거든요. 아, 제가 불러준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는. 이 전화로 노래를 부른다? 왜냐면 전화는 숨소리까지 다 들리잖아요. 취하지 않고서는 부르기 힘들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좀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 이 전화기에 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김연아님의 그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요. 박보검이 나에게 별 보러 가자고 하는 것 같이 말하는 듯한 노래라 너무 설레요. 근데 별 보러 가려면 등산해야 하지 않나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박보검 씨가 별 보러 가자라고 노래 불러준다면 어디든 가야죠. 예. 그 어느 산이라도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노래 불러주시다가 보고 한번 씩 웃어주시면 그냥 저는 그냥 바로 그냥 그 등산하러 갑니다. 제가 맨발이어도 갑니다. 올라갑니다. 8041님, 이승기의 다줄 거야. 친구 결혼식 때 신랑의 친구가 이 노래로 축가를 부르는데 제가 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소개팅 시켜달라고 옆구리 콕콕 찔러서 지금 1년째 사귀고 있는데, 아, 글쎄, 이 남자가 싸우기만 하면 이 노래를 불러대는 거 있죠? 크크 해주셨어요. 어머, 이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해서 사귀게 됐는데 싸울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 자체가 되게 로맨틱하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이 사람이 좋아할 거다라는 걸 아시는 거잖아. 아, 부럽다. 가을인데 예쁘게 사랑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네,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옙디 예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두근두근 설렘송 만나봤는데요. 저 포함 다들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8: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2: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3: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13: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2: 경농이 만듭니다.
14: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1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합니다.
1: 정호의 만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잠시 후에는 정희 가족분들과 오붓한 수다 타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지금부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연 기다리면서 박돌이 집순이 나와 있죠?
2: 네.
1: 광고 소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웃어라. 자, 정호의 왕국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 녹용,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3: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1: 매운거 먹고 후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3: 곱창의 대명사 소팔소곱창에서 소곱창세트,
4: 안이분드 촥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세트,
3: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네, 3, 4부도 함께하는 분들을 만나볼게요.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자부에,
4: IBK 기업은행,
1: 코끼리 베이글닷컴,
3: 현대자동차,
4: 경기도청,
1: 와이즈플래닛 컴퍼니,
3: 환인제약,
4: 음주후엔티맵대리,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4: 현대해상화재보험,
1: 가평군청, 생유!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5: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No Life。청취자 선생님들과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듣고 싶은 노래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정호의 희망곡 사랑방 같은 코너죠.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맨입으로 보내달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소개된 분들 모두 텀블러 세트 쏴드립니다. 그럼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올게요. 이야! Yeah!

네,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오셨고요. 지금 시간 금요일 오후 1시 9분 21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이렇게 실시간 함께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도착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81님, 이쁜 옙디, 엊그제 친구들이랑 안산 다녀왔어요. 점심 먹고 카페에 갔는데 어머 카페가 너무 예쁜 거 있죠? 야외 소파에 누워서 바다를 보니까 하와이 놀러 온 기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힐링하고 왔네요 해주셨는데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우와! 우와! 여기 어디예요? 안산? 안산에

곳이 있었어. 어머. 진짜 하와이 같다. 아니 요즘 하늘도 너무 예쁘잖아요. 와 좋으셨겠다. 신령하셨겠네요. 안산? 저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511님. 늘 상큼하게 입고 오는 옙디. 오늘은 보라 안 하나요? 그리고 왠지 옙디 퍼스널 컬러는 가을 웜톤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퍼스널 컬러 검사해보셨어요? 신청곡 스텔라장의 Colors. 네, 아우 아주 딱 맞는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제 퍼스널 컬러는 검사를 따로 해보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밝은색이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쿨톤이다 웜톤이다 이런 걸로 따지면 저는 웜톤인 것 같긴 하고 제 오늘 착장은 약간 살짝 그 니트 줄무늬 니트에다가 청바지를 그냥 입었는데 오늘은 보라를 하지 않아서 모자 쓰고 이제 거기에 안경까지 꼈습니다. 저는 약간 원래 이렇게 좀 내추럴한 거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일교차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이따 정의에 올려도 되냐고요? 뭐 괜찮죠? 예. 오늘 그래도 나름 약간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가지고 약간 니트 느낌으로 입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2901님, 아 마치 또 있네요. 옙디,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제 코가 훌쩍훌쩍 애취, 재채기까지 비염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옙디는 혹시 비염 없나요? 신청곡은 엠플라인 환절기입니다. 네, 딱 맞는 신청곡이죠. 저도 비염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환절기 되면 이 목이 약간 칼칼해지고 목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감기에 약간 취약하긴 한데 진짜 요즘에는 아침에 그 공기 자체가 차가워져가지고 어머 이러다 벌써 또 눈 내리는 거 아니야 싶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비타민 챙겨 드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네 그럼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모두 텀블러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따뜻한 물 담아가지고 다니시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엠플라잉의 환절기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엠플라잉의 환절기였고요. 계속해서 저랑 같이 수다 떨어볼까요? 0588님, 옙디, 얼마 전 남편과 연애 시작한 지 9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예쁜 딸과 함께 9주년을 기념했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딸 이름도 예원이에요. 옙디처럼 예쁘게 크길 바라면서 결혼식 때 식전 영상곡으로 썼던 에드시런의 퍼펙트 신청합니다. 오! 예원이라고 지으셨구나. 오, 진짜 근데 요즘에 예원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꽤 흔하긴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그 한자로 제주, 그 곰이 부리는 제주 있잖아요. 제주 예자의 으뜸원이거든요. 제주가 으뜸이다. 아주 연예인 이름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그 시절에 그 옥편 있잖아요. 그 한문 막 있는 그 한자 사전 옥편 들고 방에 들어가셔서 진짜 하루 종일 찾으셨대요. 그래서 예원이가 됐는데 정말 이름 따라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9172님, 필카 갖고 다닐 수 있는 계절이 왔어요. 인화할 때까지 어떤 사진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근거림과 설렘, 필카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옙디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나요? 해주셨는데, 저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뭐 예쁜 것만 있으면 무조건 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일단은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먼 훗날 다시 봤을 때, 아 맞다 이때 이랬지 저랬지 라고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인 것 같아서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요. 그쵸. 인별그램만 가봐도 셀카도 많고. 사실 저 그 디카, 빈티지 디카도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아직 한 장도 올리지 않았다는 거. 일단 찍는 것만 좋아하나 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순간순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5393님, 카레 먹을 때마다 흰 티셔츠에 노랗게 예술작품 남기는 사람. 저만 그런가요? 오늘도 가슴팍에 점심을 먹은 카레 훈장 달고 근무 중입니다. 괜히 억울해서 사연 보냅니다. 크크. 신청곡은 이 노래 들어야죠. 노라조의 카레. 아, 카레를 유난히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요리 중에 카레를 잘합니다. 네, 사실 근데 카레를 못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네, 카레 잘합니다. 근데 뭐 약간 앞치마도 있고 요새, 예, 아니면은 검은 티셔츠를 입는 건 어때요? 물론 그것도 티가 나겠지만, 아니면 노란 티셔츠. 노란 티셔츠 괜찮다. 노란 티셔츠 입고 카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혜정님, 정말 오랜만에 후라이팬을 바꿨어요. 괜히 더 주방에 가고 싶고 새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만 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옙디도 요리 잘하시나요? 이소은의 키친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오, 맞아요. 괜히 뭔가 새로운 그 물건을 사면 괜히 쓰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뭔가 더 막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희가 소통하는 것도 노래 듣고 싶은 거 있다, 다 같이 듣고 싶다 하는 거 다 보내주세요.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따님이 저랑 이름이 같다는 0588님의 신청곡 에드시런의 퍼펙트, 이어서 4788님이 자주 듣는 노래 이소라의 신청곡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주 12매듭

0: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엄마의 깃깃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깨또 놓치지 않아.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탕타랑 탕탕탕 타랑 탕.
5: 지금 잡으러 갑니다. 탕타랑 탕탕.
6: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저는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역시 점심 먹고 난 뒤엔 수다 떠는 게 최고죠. 계속해서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시죠? 사연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팍팍 쏴드리고요. 이번에 문자 보내주신 분은요. 뭐야 뭐야, 시작부터 설렘 지수 폭발하게 하네. 정말.

네, 잠시 정차하고 사진 보내주셨던 분. 어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아리따우신가 했더니 역시 사랑에 빠진 분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고 뭔가 예쁘고 이런 분위기가 나요. 결혼까지 하신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네,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 13년, 와, 이 러브스토리 정말 궁금한데요. 언제 한번 저희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같이 수다 떨어요. 1192님, 옙디, 마늘 까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오늘 브루노마스 콘서트 예매 오픈 날인데, 잠시만요. 제 앞에 4만 명이나 있어요. 저 콘서트 갈수 있을까요? 브루노마스 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Your Smile 듣고 싶습니다. 아, 그쵸. 저도 그 브루노마스가 이제 내한해서 콘서트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 5월이에요. 심지어 아직 멀었는데도. 야, 오늘 정호의 한국 시작하는 낮 12시부터 티켓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요즘 뭐 피튀기는 티켓팅이라고 해서 피켓팅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다들 원하는 자리를 잘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상당히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 아유, 내년에 그, 보니까는 그 샌리스트가 장난 아니던데, 아, 저도 가고 싶네요. 브루노마스, come on. 네, 박기루님, 장 보러 마트 갔다가 아내가 이쁘다며 원피스를 만지작거렸는데 저도 모르게 가격표를 보고 흠칫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릴 때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다른 친구랑 또 친하게 지내는 거를 보면 뭐야, 왜 나랑은 안 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제가 뭔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건 뭔가 이게 너를 덜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친구들이랑도 놀아보고 이 친구랑도 놀고 이러다가 또 나한테도 또새 친구가 이제 또 생길 수도 있고 야, 우리 그냥 다 같이 놀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떠니? 너도 새로운 친구가 또 늘어난 거야. 얼마나 좋아? 라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맞아요. 그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괜히 나랑만 놀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우와! 나도 새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더 좋다! 라는 마음을 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된 분들 모두 텀블러 세트 드리고요. 이렇게 저 옙디와 계속 얘기 나누면서 텀블러 세트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요금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사연 받는 동안 1192님이 신청해주신 브루노 마스 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이었고요. 확실히 날씨가 좋긴 한가 봐요. 멋진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4426님, 마치 쉬는 날이라 수원 화성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풍경은 끝내주는데 물을 안 챙겨와서 꽤 힘드네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부탁합니다. 오! 와우! 와, 오늘 하늘! 미쳤다. 너무 이쁜데요? 와, 진짜 요즘에는 그냥 막 찍어도 그림이에요, 정말. 이런 멋진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물 챙겨 드시고 조금 더 즐기다가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저는 수원 화성을 가서 막 이렇게 걸었던 게 아마도 초등학교 때그 뭔가 그 견학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화성 근처에 행궁동도 요새 되게 그 MZ들의 핫플레이스라고 많이 하던데, 저도 한번 구경 가보고 싶네요.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5859님, 옙디, 어제 집에 가셔서 정모 씨가 추천해준 기타 찾으셨나요? 옙디 기타 치는 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신청곡은 도경수의 신곡 기타리스트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예,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기타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안 찾았답니다. 네, 오늘 가서 한번더 봐야겠네요. 아, 왜냐면, 예, 기타가 지금 일단은 어디쯤에 있나, 그거부터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사실. 근데, 기타를 옛날에 한참 칠 때도 이 손에 굳은 살 배기는 게 이게 굳은 살이 배겨야 기타를 잘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손톱도 짧게 잘라야 되고 그게 있는데 지금 딱 손톱 상태가 저는 지금 요새 이제 네일을 안 하기 때문에 딱 기타 배우기 좋은 시기이긴 한데 한번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76님 다음 주 아들 생일이 있어서 마트 장 보러 왔어요. 벌써 명절 선물들이 쫙 깔려 있네요. 옙디는 명절에 받는 선물 중 어떤 게 좋아요? 쌀, 참기름, 샴푸 해주셨는데, 벌써 다다음 주가 추석 연휴예요. 맞아요. 아우, 정말 시간 빠르다. 여러분들 명절에 이제 또 좋은 이제 추억,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셔야 될 텐데, 저는 선물 중에 사실, 먹는 거 좋더라고요. 뭐 소고기 요런 것도 좋고, 사실 옛날에는 그거 받는 게 좋았어요. 그햄 받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제 요리를 잘안 하다 보니 그 햄만 구워서 먹으면 그냥 밥이 뚝딱이기 때문에 햄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했는데, 아, 요새는 그 햄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요새는 뭐 핸드워시 요런 것들도 좋더라고요. 뭔가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이런 선물들 저도 이제 슬슬 선물을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아, 벌써 고민입니다. 네, 신영수님, 옙디 다 말라가는 화초를 가져와서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키웠더니 반짝반짝 윤기나게 자라는 중입니다. 괜히 볼 때마다 흐뭇해져요. 신청곡은 알렉스 화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저랑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이 계시네요. 저 집에 화초 화분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게 취미고 좋아해요. 이 뭔가 그 식물들을 보러 가서 가지고 와서 분갈이도 하고, 뭔가 이 식물들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게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뭔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좋고, 그래서 집에 한, 하나, 둘, 셋, 넷, 다, 한,

8개? 예,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많죠? 크기별로 다 있어요. 그 심지어 바질, 뭐 애플민트 이런 허브 종류도 있어서 따먹고 한번 그래보려고 합니다. 소개된 분들께 제가 이제 텀블러 세트 쏴드리면서 아까 4426님이 멋진 풍경 사진과 함께 신청해 주신 노래죠.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듣고 오셨고요. 3417님, 요즘 어반스케치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옙디랑 수다 떨면서 숙제 다 했습니다. 감사해요 했는데 어반스케치가 뭔가 봤더니 도시, 어반과 스케치의 합성어래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도시나 여행지의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오, 너무 멋지다. 여기는 과연 어딜까요? 와, 근데 이렇게 생긴 그림, 스케치를 하고 뭔가 이게 색채도 넣고 하나 보다. 오, 너무 멋지다. 아, 숙제 다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5070님, 어제 모임 식구들과 모악산 근처 카페 가서 찍은 사진 보내드려요. 가을 느낌

0: 끝나고 힐링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이 제 생일인데 혼자네요 해주셨어요. 오, 예쁘다. 야,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곳곳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쁘다. 오늘 생일이세요?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5070님 생일 축하합니다. 후! 얼른 초 불어. 후! 축하해. 네, 후 부셨죠? 5070님 텀블러 세트에 저 옙디가 생일 선물로 기미 관리 세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3601님, 여긴 평택에 있는 어린이집 조리실입니다. 오늘 간식은 찐 고구마예요. 휴게 시간이라 편히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어, 고구마 맛있겠다. 간식은 진짜 그 건강한 간식이잖아요. 고구마,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막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보다 이런 건강식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휴게 시간 많이 이제 만끽하시고요. 자, 모악산 사진에 뭐 찐 고구마 얘기까지 오늘 생일이신 분들까지 저까지 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네, 뭔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끽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여기가 어딘 거?
4: 여기는 조금은 바꿔버리다. 누이
3: 풀인 거?
5: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영양 지역 어르신들이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3: 양지 풀이다.
5: 작두질처럼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할 때는 노래가 좋은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마음 풀이다.
4: 뭐야, 진짜다.
3: 잘한다.
4: 어이야.
6: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잠깐만 놀다가 봐요.
7: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아, 역시 라디오의 매력은 이거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좋은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 뭔가 대화하고, 저는 이런 게 정말 좋아서 정말 DJ가 되고 싶다, 이런 걸 항상 꿈꾸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은 215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152님, 신디는 맨날 본인 노래 틀었는데 옙디는 왜 안 틀어?

맞아요. 아까 상품 소개할 때 잠깐 흘러나왔던 주얼리의 핫앤콜드 들려주세요. 어우, 이러면 안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얼리의 핫앤콜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남은 오후 힐링하시고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예원이었습니다. 우린 내일 만나요.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기분 좋을 때 야르 한다며? 그럼 늘크크들은 기분 좋을 때 뭐라고 함? 그 뒤로 쭉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댓글,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그 밑에 달린 건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지화자? 나이서! 따봉! 웜에! 발음하는 순간 입에 착 붙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 두댕이들은 기분 좋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누가 불렀냐? 플로라이다의 클럽 can't handle me. 이 클럽조차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뜻입니다. 너무 신나죠? 와, 진짜 클럽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9367번님, 아, 슬프지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가 입에 감기네요. 그러니까 쫙 붙는다 아주 그냥. 박성남님, 아, 전 기분 좋을 때 아싸가 우리.

맛있잖아. 이게 맛있다고. 이 말맛이 있잖아요. 5362번님. 캡숑이라는 말도 있었죠. 맞아요. 울트라 캡숑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근데 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싸까지는 알겠는데 왜 뒤에 가오리를 붙였을까? 누가 그걸 붙이기 시작했을까? 어디 뭐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아 이것도 나는 궁금했어. 자 최영중님 전 오케바리 근데 야르는 더 저 중학교 때도 썼었는데 그걸 다시 쓰나 보네요. 야르라고 쓰기도 하고 좀 안 좋은

0: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이렇게 우리끼리 재미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자고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볼 시간인데 우리들은 말이죠. 기분이 좋으면 한때 요거를 외쳤습니다. 야바라바 히야 외워보자 야바라바 히야 야바라바 히야 뭔가 근데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잖아. 히야 알레스 아우토 경기도청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지금 내 인중 냄새 나요 모빌코리아 유날유 올품 음주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볼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 식품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바라바히야 내 인중 냄새 납니다. 아싸병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지마크하기 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싸! 빙고! 거북이의 노래 듣고 왔고요. 김은숙님, 오 타이밍 아싸! 라고 하셨고요. 박효정님, 방금 숭구리당당 춤추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춤쟁인 거 아시면서. 예, 저 요즘 춤 춘 거예요. 요즘 춤. 요즘 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존스럽다. 요즘 신세대 춤춘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유효연님, 영미 씨 춤 동작이 구수하네요. 마음은 진짜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 몸이 계속 이거 동실동실밖에 안 나오네. 동실동실. 아직 에너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래요. 좀만 기다려봐. 기가 막히게 출 테니까. 장소연님, 영미 씨 승환원께서 내용증명 보내신다고 하네요. 야바라바히야 야바라바히야 하유하유하 야바라바히야. 아유 근데 힘이 좀 빠지지 않아요 진짜? 히야. 아 김현정님께서 이승환이 부릅니다. 어떻게 안영미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네, 팬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 아 이렇게 좀 어그로를 끌어야 우리 이승환 온께서 라디오를 듣고 어 안영미가 그랬어? 하면서 씩씩 때문에 한번 나오실 거 아니에요. 어그로 끈 겁니다. 어그로 너무 이렇게 노여움은 좀 푸셨으면 좋겠네. 김준하님 육아가 힘드신가 봐요. 너무 신나게 잘 노시네요. 너무 신난다. 아, 라디오 하는 이 두 시간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진짜. 와, 미칠 것 같아요. 시간 너무 순삭이야. 자, 제가 이렇게 해야 또 이 노래가 또 얼마나 명곡인지 더 잘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이승환 오라버니의 노래를 또 불러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틀어드릴게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제 막 나온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4499번님이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앞서 들었던 노래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5920번님, 아 라디오가 참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셔야 정력에 좋대요. 네, 저희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들 정신세계입니다.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그나저나 다들 지금 보라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제가 보라 보시라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들 보러 오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조롱들을 하고 계시는데 장민지님. 영면이는 직관을 해야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반찬

쓰고 집에 왔는데 보라로 보니까 소리만 듣는 것보다 더 재밌네요. 하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재미가 있죠. 마치 방구석 1열에서 이렇게 공연 보는 것 같은, 나만을 위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실 겁니다. 김은주님, 강릉 교동초등학교 5학년 난초반 어린이들 국어 시간에 라디오 사연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라디오가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이라 지금 두 대 들으면서 사연과 음악을 감상 중이랍니다. 우리 이야기를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나, 박수 치고 가야지. 어머,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우리 새싹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대요. 우와, 제가 강릉 진짜 사랑하는 곳인데 더군다나 또 교동초등학교 좋겠다. 너희들은 교동짬뽕 맨날 먹을 수 있어서. 아, 또 사임당의 고장 강릉이라고 하네요. 아, 그랬군요. 그건 또 몰라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쓰는 거는 다 읽어줄 테니까 너무너무 겁먹지 말고 신청곡도 있으면,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아, 아이스크림이라도 보내줄까? 아이스크림. 지금 우리 난초반 어린이들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하나만 보내.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낼 테니까. 부족하면 사이좋게 뭐 노나 먹고 그런 거지 뭐. 옛날엔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랬단 말이야. 혈액형 같은 사람끼리만. 혈액형 다른 사람끼리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땐 그런 적이 있었어.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 노래 좋아하겠죠? 악뮤의 후라이의 꿈 틀어드릴게요.

김은주님, 아, 난초반 학생과 선생님 25명입니다. 와, 아, 애기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학생들 것만 줄 거예요. 선생님들 25명은 못 챙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아이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0: 신일숙, 이미라, 천계영, 원수연, 이은혜. 이 이름 듣고 눈꽃만큼이라도 마음 설렜다면 오늘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만화책 읽다가 이 장면 너무 멋있는데? 이걸 찢어 말어 내적 갈등하다 기름종이 되고 베껴 그리던 무구하던 시절 슬픈 장면에선 진주 구슬 같은 눈물 한 방울 또로록 떨궈주던 그때 그 순수했던 나를 찾아 지금 떠나볼게요. 나의 옛날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가수 미미 씨 앞에서 제가 크게 낭패를 받들였습니다. 푸름의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미미 씨가 푸름이에요? 그게 뭔가요? 하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만화책 1000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푸름이 알겠지 했는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적어서 갔어요. 그 책 꼭 읽겠다고. 인어공주를 위하여 그 책 제목 받아갔습니다. 그때 두댕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죠. 정희원님, 이 푸름에 강한미님, 푸름에는 아명, 본명은 서지원, 이미라쌤 작품의 단골 남주 이름이었습니다. 080 만화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그 초등학생 친구들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괜히 신경 쓰이네. 한번 들어보고 너희들도 구미가 당기면 한번 읽어봐. 괜찮을 거야. 자, 그 시절 뭘 그렇게 재미나게 보셨는지 만화방에 진열된 책들 뭐 한 권에 얼마 주고 빌리셨나 뭐 요런 것들 뭐 친구 누구랑 돌려봤나 뭐 다 추억거리들 다 얘기해 주세요. 만화방에서도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혼났던 이야기 뭐 아니면 누가 뭐 짜장면이나 라면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군침 돌았던 이야기들도 다 괜찮고요. 또 어떤 장면이 또 그리도 좋으셨었는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셨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날 그날 미미 씨 말인데 만화책 1000권 중 황현철님께서 그날 미미 씨 말인데요. 만화책 1000권 중에 인어공주를 위하여가 없다니 1000권 헛샀네 헛샀어라고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 맞아. 왜냐하면 순정만화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미미 씨가. 그러면 당연히 순정만화에 그 완전 오리지널 버전 인어공주를 위하여는 당연히 읽어야지. 큰 본도 없이 엉뚱한 책만 읽었어.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참고로 저는 순정 만화도 좋아했지만 이토 준지 만화도 좋아해가지고 약간 공포 만화 이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써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을 텐데 이 노래 알면 안영미 친구
1: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듣고 올게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최미선님 어릴 때 별명이 정수라였어요. 아, 이 노래도 엄청 똑같이 불렀었는데 크크크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내시려면 왜 별명이 정수라였는지 그거를 알려주셔야지요. 닮아서? 닮아서였다면 인증샷이라도 보내주셨어야지요. 그쵸? 박현주님, 공포의 외인구단에 나온 노래, 눈물나게 슬펐던 영화, 유유. 근데 사실 저는 공포의 외인구단을 못 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요거 드라마로 만들었던 것만 살짝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닌가? 그 폴리스였나? 최재성 씨가 나왔던 거였는데. 영화로 나왔었나? 헷갈린다. 옛날에 폴리스도 있었어요, 여러분. 폴리스도 기억나세요? 그거? 그 얘기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궁금해서 나 지금 워낙 어렸을 때 봤었어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한 것들도 있어요. 자,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의 주제 7080 만화 이야기입니다. 김영현님. 그 아시나요? 윙크라고 알지요? 1일이랑 15일에 나왔던 만화 순정 잡지요. 저 그거 모았었어요. 거기에서 작가 이벤트 있었거든요. 황미나 작가님 친필 사인 받고 했어요. 와.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그 만화 더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성우분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작가님들이, 만화 작가님들이 최고였죠, 진짜. 강한미님, 나나, 윙크, 밍크, 추억의 월간지, 그리고 전 호정메이트, 엄마, 아들이 남성이라 영채

점프, 영 점프까지 섭렵했답니다. 아, 그러셨었군요. 요런 거는 또 몰랐네. 영 챔프? 영 점프는 몰랐었네요. 윙크 윙크만 알고 있었지. 아, 김미령님, 만화책 언플러그드 보이 빌려왔었죠. 맞아. 언플러그드 보이 있었고 오디션도 있었어. 아, 저 때는 만화책 대여점이 있어서 사지는 못하고 다 빌려서 읽었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맨 앞에 꼭 짓궂은 그 스포일러라고 하죠. 스포를 미리 적어놓는 짓궂은 학생들이 있었어. 그 앞에다가 맨 뒷장에 주인공 죽음 이런 거를 미리 써놔가지고 정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김초롱님, 저는 부모님께서 만화책은 아낌없이 사주셔서 집에 200권 넘게 있었던 기억나요.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았겠다. 만화책 하면 그래, 슬램덩크지. 슬램덩크. 베프가 빌렸는데 이사를 가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명작 중에 명작, 슬램덩크. 나의 친구야, 슬램덩크 만화책 어디 있니? 그거 언제 줄 거니? 그러게. 왜 이걸 빌려가가지고 다들 만화책들은 다들 안 돌려주는지 모르겠어. 이소영님, 만화는 슬램덩크지. 왼손은 거들 뿐. 그쵸. 그래서 왜 그 우리 아이가 유치가 빠질 때 있잖아요. 앞니 빠져가지고 자존감 낮아졌을 때 슬램덩크에 있는 정대만 앞니 빠진 사진을 그렇게 보여준대. 봐봐, 정대만도 앞니가 빠졌어.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존감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5833번님, 피아노 학원 가면 월간 보물섬, 그래 보물섬 있었어.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원 열심히 갔었더랬죠. 일찍 가서 빨리 보려고. 와, 그래, 이런 것도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친구들 학원 너무 이제 많고 하니까 가야 될 곳이 많고 배울 것도 많아가지고 다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학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아이들 좀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혜진님, 황미나 레드문 보고 너무 울어서 눈 부으신 분 없나요? 그래요, 저 레드문은 못 봤어요. 저 황미나 작가님도 좋아하는데. 왜냐면 요때 당시 그림체를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서현빈님, 풀하우스 같은 순정 만화 보다가 일본 만화는 느낌이 달라서 안 봤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피치걸? 중1 소녀의 적 호기심을 판타지로 만들어줬지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 약간 일본 만화가 그런 게 있었어. 15세 관람가라고 돼 있어도 똑같은 15세 관람가인데도 달라. 뭐가 달라. 아무튼 그 안에 뭔가가 달라. 김범수님, 시티헌터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저 중학교 때 최애 만화였죠. 영미는 분명히 봤다, 봤어. 시티헌터요? 아니요, 저는 못 봤는데.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장르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보게. 저 약간 공포물, 뭐 약간 범죄물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면 괴물 나오는 거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정세미님, 언니 흑곡도 장군 알죠? 알죠.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때 추석이었었나 명절날 TV에서 해줬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또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시리즈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7006번님, 저는 추리 만화 좋아했어요. 아, 식자층이네. 나는 이렇게 만화책도 머리 쓰면서 봐야 되는 건 또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리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 소년탐정 김전일, 그리고 명탐정 코난. 지난달에는 극장판 보러 가서 성우 무대 인사도 봤어요. 우와, 20년이 지났는데 초딩 1학년에서 절대 안 자라는 아이들, 부자 친구가 꼭 한 명씩 있는 부러운 아이들.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은근 재밌어요. 아, 그래요? 저 김전일도 안 봤고 명탐정 코난도 안 봤었어요. 아, 진짜. 5472번님, 궁이요. 어마나. 이 만화책 보고 내 친구가 이 그림체 똑같이 따라서 그린 친구가 있었어요. 남주 너무 멋있었죠. 고등학교 땐 돈이 없어서 책방에서 빌려보다가 대학교 알바에서 책을 다 사서 모아놨어요. 비록 지금은 친척집에 장식으로 있지만 드라마화 되면서 또 한 번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OST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궁 남주 너무 좋아요. 이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만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봤는데, 저는 약간 그 꽃보다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 있잖아요. 당연히 여주인공 하나가 정말 모든 남자를 다 사귀잖아요. 그런 거 내가 또 안 봤어. 왜냐하면 같은 약간 같은 남미새로서 같은 남미새끼리는 약간 견제하는 게 있나 봐. 난 또 그런 건 또 꼴보기 싫더라고.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나의 옛날 이야기 7080 만화 이야기 사연 쏟아지고 있습니다. 3651번님 람마 보셨나요? 봤지요. 물에 닿으면 남자 캐릭터가 여자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땐 그것도 좀 야하게 느껴져서 부끄러웠네요. 이건 봤겠지 영미 누나. 봤죠. 전 심지어 그 비디오 테이프로 봐가지고 그 주제가도 외우고 있어요. 라빠빠 라빠빠 웅묘이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팬더곰 라빠빠 라빠빠 돈이천 저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오늘은 무엇이 될까 이거 알죠? 람마람마도 알 수가 없네. 근데 그 만화를 한참 재밌게 보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여자로 바뀌었다 남자로 바뀌었다 무한인 거야 무한.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해서 결국 보다 말았습니다. 4588번님 너무 나이가 드러날란가 북두신권이라고 엄청난 근육질 초인들의 엄청난 전투 남동생 덕분에 보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나 이 그림체 알 것 같아. 나는 이 만화책을 보진 않았지만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지 액션 있는 그 카테고리들 있잖아요. 그 뭐 여기는 뭐 에로 여기는 멜로 순정 액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꼭 있었던 그 그림체야. 그거야. 항상 그 남자 주인공 머리들은 늘 칼날같이 이렇게 쭈뼛쭈뼛 돼 있어. 그 더벅머리처럼. 어, 맞아, 맞아. 아, 그 시절에 약간 최산 느낌 같은 느낌. 이렇게 민소에만 입고 나오고 항상 늘 이렇게 꿀렁꿀렁하고 가슴 이렇게 지금 갑바라고 하죠. 갑바 꿀렁꿀렁 하는 그런 거. 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만화책에는 저는 관심은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만화 좋아하셨나요? 사연 생각나는 분들 아끼지 말고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듣고 올 노래는요.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듣고 3부로 이어가 볼게요.

0: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만화책을 아주 끼고 살았어. 끼고 살았어. 저도 어렸을 때 TV, 만화 이런 거 끼고 살았는데 저 같은 분들이 꽤나 많았었네요. 나의 옛날 이야기 7089 만화 이야기 지금 하고 있고요. 최영중님, 북두신권은 이소룡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기합 소리가 아자자잣 호다다닥 마지막에 뒷모습 보이면서 오마요, 아, 오마요, 뭐 신데이로 넌 이미 죽어있다 하고 떠난다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리고 이런 액션씬 있으면 그런 말도 계속 나오지 않아요? 고, 막 이런 글도 있는데 그 고가 난 사실 지금까지도 뭔지 모르겠어. 고, 그러니까 꼭 나와. 신은경님, 언니 괴짜가족은 안 보셨나요? 묘하게 보게 되는 만화인데 왜 안 봤겠어요? 괴짜가족은요, 개그맨들의 필독도사입니다. 개그맨들 중에 괴짜가족 안 본 사람 없을걸요? 그 이 분장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아, 박서연님, 가끔 만화방 가면 괴짜가족 봤었어요. 계속 응가 나오고. 맞아요. 원초적인 이야기로 뭔가 스토리도 딱히 없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어서 그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캐릭터들 생각하니까 피식 웃게 되네요. 저도 지금 괴짜가족 얘기하니까 그 괴짜가족에 나왔던 할머니 생각난다. 할머니. 괴짜가족에 나오는 할머니인데 그 바스트가 축 쳐져가지고 바스트가 여기 배꼽 밑에가 있어. 아,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급자족했던,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대로님께서 옛날에

0: 스포츠 신문에 연재됐던 만화 보려고 지하철 갑판대에 찾아갔었죠. 타짜는 너무 명작이라 영화도 20번은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까메오로도 출연했던 허영만 작가님 캐치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타짜는 진짜 저는 만화책으로는 안 보고 전 영화로 봤는데 이거는 모든 대사 하나하나가 다 명대사라서 진짜 개그맨들은 무조건 다 따라했고 이거 5번 이상 안 본 개그맨들 없을걸요? 다 따라하느라고 진짜. 내가 코를 만지면 팬티를 보여줘라.
1: 쏠 수 있어.
0: 드래곤볼 Z까지 나왔었나 그때? 정말 매일매일 빌려다 봤는데 끝이 안 나니까 미치겠는 거였어. 이것도 내가 보다가 말았어요. 어떻게 엔딩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 2328번님. 영챔프 열심히 모은 거 고딩 때 이사하며 엄마가 다 버려가지고 충격받은 이후 만화책은 안 모았는데 애기 키우면서 독서하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 해서 슬램덩크 소장판만 한 절 가지고 있네요. 저도 슬램덩크는 갖고 있어요. 만화책. 저도 예전에 딱콩이 가졌을 때 그때 한창 슬램덩크 만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잖아요.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제가 태교를 그 슬램덩크를 했거든요. 보면서 아 우리 딱콩이도 저기 강백호처럼 저렇게 아 꼴통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꼴통이 된 것 같아. 광고 듣고 갈게요.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예방치유원 1336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이매진 드래곤스의 워킹 더 와이어 들었고요. 2779번님께서 와 내가 완전 좋아하는 추억의 팝송이네요. 아 언니 너무 좋다 좋아. 아 이게 201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두 대에서는 이게 최신곡이거든요. 가장 최신곡인데 추억의 팝송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7080 만화 이야기 하고 있어요. 4986번님 드래곤볼 아 제가 아까 드래곤볼 그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안 끝나요. 손오공이 자식 둘 낳고 죽어서도 머리에 링 달고 싸우거든요. 왜 자꾸 싸워? 손오공은? 언제 협의를 보는 거예요? 언제 협의를 끝내고 평화롭게 사는 거야? 뭐 계속 싸워. 심지어 애니메이션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드래곤볼 작가님께서 결론을 짓지 않으시고 못하신 거죠.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떡해. 이거 엔딩. 아 정말 엔딩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 빠졌겠다. 변지우님. 껌을 먹으면 만화를 볼 수 있었죠. 그 만화 참 재미나게 봤었죠. 알죠. 알죠. 그 뭐지 풍선껌 사면은 그 안에 조그맣게 만화책이 있었어요. 미니 만화책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었어. 맞아. 아 이런 낭만이 요즘은 왜 없어진 거예요? 에? 아니 저 껌 만드시는 분들 그 대기업 분들 좀 이런 거 좀 낭만 좀 다시 좀 심어주세요. 예? 아 근데 대신에 풍선껌인데 엄청 딱딱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는 좀 내놔야 돼. 그래서 제 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액자를 삼킨 것 마냥. 신태일님 저는 만화 작가였습니다. 교과서 우측 위에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그린 후에 촤르르 넘기면 나만의 만화 완성. 다들 경험 있죠? 그럼요.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러다 그 들켜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책으로 머리 맞고 그런 적이 있었죠. 7897번님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당시 TV에 S본부 채널이 안 나와서 피구왕 통키 본방을 못 보고 읍내 유선방송 사장님이 일정 시간에 통키를 틀어줬었거든요. 친구랑 통키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데 다음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친구가 유선방송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인 척하면서 사장님 우리 집 아가 통키를 너무 좋아하는데 좀 더 틀어주이소. 퇴짜 맞은 기억이 나네요. 너무 귀엽다. 저 피구왕 통키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피구왕 통키 하는 날은 빼빼로를 항상 샀어요. 그 막대 과자에서 그때 당시엔 200원이었어요. 한 손에 들고 집에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딱 그 제 시간에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다시 보기 이런 게 돼 있지만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구왕 통키가 너무 부러웠어. 엄마가 맨날 오므라이스 해주잖아. 너무 부럽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화도 안 내 웬만하면. 때리지도 않아. 통키 때리지도 않고. 통키야 오늘은 뭘 먹고 싶니? 오므라이스 해놨는데. 항상 대사가 이거야.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2491번님 저 어릴 때 투니버스가 흥했던 시기라 띵작 많았죠. 달빛 천사. 와, 노래는 지금 들어도 너무 좋고요.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는 디지몬. 그리고 저 때는 안 보는 애들 없던 학교 괴담 등등. 어릴 때 재미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찾아본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성우분들 오셨었잖아요. 저 신비 아파트에 꽂혀가지고. 저 딱콩이. 딱콩이랑 신비아파트 계속 봤잖아요. 딱콩이 무섭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괜찮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0672번님 둘리는 왜 안 나오나요? 핑아 타꺼 내려온 아기 공룡 둘리 주민등록증도 있다는 거.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인별그램 보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고길동이 전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둘리한테 너는 철들지 마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남긴 그게 안녕하세요 고길동입니다 하면서 글 남긴 게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것도 뭔가 추억에 젖으면서 댓글 보니까 다들 막 슬프다고 눈물 난다고 했던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6510번님 만화하면 아기 공룡 들리죠. 그땐 몰랐는데 고길동은 서울에 자가 있는 능력자였고요. 크크크 아 내가 한 발 늦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서울 자가에다 심지어 단독주택이었죠. 그리고 좀 사는 집이었어요. 먹을 게 항상 그득그득했다고 냉장고에도. 아 심지어 조카까지 막 그거 아세요? 소름 끼치는 거 희동이가 고길동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 조작이 돼가지고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희동이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객식구를 키워준 거예요. 조카였어 조카. 조카를 그렇게 자기 자식 마냥 키워줬던 거예요. 아 진짜 그러고 보면 참 고길동이 너무너무 어깨가 무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거기에다가 또치 키웠죠. 도우너도 키웠죠. 그래 맞아. 그리고 중간에 또 이상한 저기 뭐지 진이 할아버지까지 나가지고 맞아. 최승원님께서 와 투니버스 세대는 웁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을게요. 아, 달빛 천사 주제가 새벽 공방이 불렀네요.

새벽 공방의 달빛 천사에 이어서 와불의 보랏빛 향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명자님께서 아 노래만으로 추억여행 지대로 한다라고 하셨고요. 황하영님 영심이 남친 안경태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그쵸. 저 요즘에도 이 노래 딱콩이 재울 때 자장가로 불러줘요. 속삭이면서 조용조용히 그러면 이렇게 술을 잠들어요. 문영식님 나라라 슈퍼보드 치키치키차카차카초코초코초 그쵸 이것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배윤겸님 마이콜도 기억나요. 후루룩짭짭 후루룩짭짭 맞쫀나며 맞아 이 노래 너무 좋았었는데 전희원님 저는 희동이가 예뻐서 딸인 줄 알았어요. 리본도 달고 다니고 그러다가 둘리보고 형아 이러고 또치보고 누나 그래서 아들인 걸 알았네요. 그러면은 또치가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건 또 무슨 반전이지? 예? 와 이거 반전의 반전인데? 또치가 여자였다고요? 와 최고다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키 피고양 통키에서 아빠 그 돌아가신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핵소름이죠. 그냥 훈련 간 거예요. 그냥 멀리 전지훈련 간 거였어. 근데 왜 항상 환영으로 나타났던 거야? 통키 손 안에 이미 살아있을 때 손끝에서 불꽃이 쏴라 이러면서만 나오잖아요. 왜 그랬던 거야? 아, 나 참. 신은주님.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만화가게를 하셨거든요. 우와. 그래서 안 본 만화책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읽었어요. 친구들한테 인기 정말 좋았답니다. 저한테 잘 보여야 만화책을 공짜로 볼 수 있었거든요. 헉, 최고다. 진짜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중국집 아닙니까? 만화책방 아니면은 중국집 아니면 슈퍼 하는 집. 아, 진짜 가장 부러워하는 집이었네. 4922번님, 초밥왕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나 몰라요. 그리고 초밥 하나 만드는데 쌀부터 와사비에 원료 찾아 헤매는데 진짜 와, 징하다 싶었네요. 그래, 맞아. 그 식객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만드는데 진짜. 그리고 박성원님, 어머, 나 동시대 살았구나. 왜 다 알지? 알아?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요즘 트렌드에 쫓아가다 보니까 바빴어. 바쁘고 너무 힘들었어. 이 추억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동시대 때 함께 살았던 사람들끼리 그때 이야기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이렇게 좀 가봅시다. 우리 천천히 좀 가봅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댕이들이랑 추억의 만화 얘기 나눠봤고요. 우리도 다 좋은 시절 지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그 시절 추억이 아주 정겹고 또 이쁘지 않아요? 자, 신재모님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이거 나가야죠. 무조건 박상민 형의 슬램덩크 OST 가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노래를 들으시면서 김보람님께서 가사가 왜 한국말로 들렸지라고 하셨고요. 윤정원님께서 그 밑에 바로 똥꼬 체인지요. 노래 가사가 직관적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서로 이제 교환일기 쓰듯이 서로 친해지면은 똥꼬도 체인지하고 뭐 그런가 봅니다. 자,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나를 만족시키려 애써 변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한가요? 자, 이어서 두 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멀쩡한 코너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놨어.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쉬쉬하며 듣던 분들도 이 시간엔 자유롭게 볼륨 올리셔도 됩니다. 내가 요 정도 음악 듣고 산다 자랑해도 괜찮아요. 안영미를 몰라도 오직 노래만으로 사람들의 두 귀를 쏙 끌어당길 그런 노래, 듣기만 해도 빠져버리는 노래, 책임감을 갖고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15B에 4210301.

맛집의 앞집 함께 들은 노래는요. 015B의 421의 0301이었습니다. 아, 1991년에 발매된 015B 2집 1번 트랙이었어요. 당시 사회적 화두였던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곡인데요. 제목 421의 0301은 당시 환경처의 대표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91년도에 발매가 됐는데 세상에 아직도 환경오염이 아니 지금 아직도가 뭐야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아, 참 그때 당시에도 문제다 문제다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 이게 작년 9월에 나온 리메이크 버전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신혜님, 어릴 때 정석원 마누라 될 줄 알았는데 아들, 딸이 그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석원 오빠 응원합니다 늘, 이라고 하셨고요. 김윤희님께서 어머 선곡 뭐예요? 금 로그인 했잖아요. 어머 이 노래가 방송에 나오다니 반가워 해주시네요. 양수정님, 맛집의 앞집 안며들고 있어요. 아, 그 노래 신청해봅니다. 느바지의 I like it. 아, 이름이 드바지예요. 핫바지는 들어봤어도 아빠바지 핫바지 핫바지는 들어봤어도 드바지는 또 알겠습니다. 이걸 찾아봤더니 SNS에서 많이 쓰이는 곡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우리 한번 들어봐야지 드바지 I like it.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곡 드바지, 드바지 I like it이었습니다. 0804번님, 아니 드바지가 어때서요? 80년대 인기 꽤나 있던 그룹이에요. 아들들이 멤버인 가족 그룹이고요. 성희 씨가 드바지라서 드바지입니다. 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드바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예. 나 참. 아,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아, 참. 그 양쪽의 말, 상대방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지, 드바지. 승질만 내면 왜 안 와? 네. 자, 참고로, 마크 드바지, 제임스 드바지, 랜디 드바지, 에일 드바지, 버니 드바지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그래. 아유,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청취자들이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들어주는 방송입니다. 드바지, 그럼. 다 들어봐야 알지, 그럼. 김지영님. 실연도 했고, 가을이고, 뒤숭숭해서 조퇴하고 싶은데, 막상 어딜 가보려니. 그 사람 말고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짜증나게 시리. 김영중 노래 듣고 싶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세출소류지. 호서대학교 캠퍼스 안에 자리한 저수지인데요. 평소엔 학생들이 오가는 산책길이지만 넓은 잔디광장과 오래된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고요. 최근엔 드라마 이 동궁의 촬영지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세출소류지를 따라 걷다 보면 수양버들 가지가 수면에 닿을 듯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짙은 나무 그늘을 지나면 울창한 나무 사이로 드라마 촬영에 쓰였던 바랜문과 낮은 기와담장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조금 더 가면 출렁다리가 나오는데 그 위에 서면 양옆으로 저수지가 펼쳐지고 물가를 둘러싼 나무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스티비 빌의 피시스로 오늘 방송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전담비님, 오늘도 열일해 주시는 쿡디, 안녕하세요. 출첵해 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7461님께서는요, 또 마스 쿡이, 또 토마스 쿡이라고요? 토마스 쿡님이시네요. 자주 뵈서 반가워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0: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겹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

오사오이님의 신청곡 김광석의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아, 9173님, 쿡디는 이번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하며 휴양지로 떠나다 보면 리프레시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드라이브. 아, 저 드라이브 한 지 오래됐는데요. 저는 혼자 운전하고 어디든 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네. 사실은 해외여행도 10번에 7번, 8번은 저는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떠나는 여행이 이상하게 싫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외로움을 한번 느끼고 나서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지 여기서? 여기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드라이브도 요즘에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혼자 다니는 일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 주로 있습니다. 네. 자, 6315님께서는요. 출근길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비염 증상이 찾아와서 재채기와 이 콧물 이슈로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약 기운에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아, 이 비염, 특히나 이 가을, 봄, 알러지 비염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저는 수영을 한 이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혹시 제가 좋아지고 우리 수영장에 계신 회원분들이 안 좋아지신 게 아닌가? 저는 낫고 그분들은 알러지 비염을 얻으시고 제 의학적인 지식은 없는데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아이고 좀 고생하실 것 같은데 금방 또 지나갈 겁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비염 증상이 좀 고생하실 텐데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지혜님의 사연입니다. 다음 주 가게 오픈을 앞두고 오늘 간판을 달았는데요. 마음이 뭉클뭉클 마치 아이 나온 것처럼 벅차고 행복하고 그래요. 어떤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픈하시는 가게에 또 좋은 결과 그리고 원하시는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니네 일발관의 노래 듣겠습니다. 산들산들.

곡은 원필의 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265님, 아침 저녁 선선한 날씨, 아 가을이네요. 선풍기는 깨끗이 닦아서 보관주머니 넣어 창고에 갖다 뒀어요. 정말 이제 선풍기 다시 켤 일 없겠죠. 네. 아침, 저녁, 좀 놀랄 때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어떻게 또 일교차들 일교차지만 이렇게 찬바람이 올 수도 있나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박보희님께서는요, 쿡디 퇴근하고 아이 하원시키러 왔어요. 어린이집 앞에서 늦은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아 다 먹어가는데 아 음악 들으며 좀 더 여유롭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어렵죠 또 어린이집. 아휴,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참. 그래도 행복한 시절일 거예요. 네. 자, 이유성님의 사연인데요. 쿡디 오늘 저녁에 아이들이랑 닭곰탕 먹고 싶다고 해서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집안일이 좀 줄어서 좋으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닭곰탕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오로라의 X is for love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2: 취향의 공유.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U2의 Vertigo입니다. 자, 이 기타 리프와 드럼이 힘차게 시작되고 스페인어로 숫자를 세는 보컬 보노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원래는 반전 메시지를 담은 Native Son이라는 노래였는데 회유와 수정을 거쳐서 어지러움, 현기증이라는 뜻의 제목 Vertigo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곡이 들어있는 앨범을 작업을 할 때 이 펑크락의 에너지를 담기 위해서 멤버들이 머리를 모았다고 하고요. 이 소비 위주의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거친 사운드로 남자답게 표현했습니다. U2의 Vertigo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버티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이 뮤직비디오가 떠오르네요. 네. 아, 비디오 참 신기하게 잘 찍었는데. 전 이 곡을 처음 들을 때 우노 도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아이디어다 싶은 거예요. 보통 밴드 음악들, 락 음악들 들으면 원, 투 이렇게 나가는 곡들 많잖아요. 하이햇으로 치치 하면서 이런 곡들이 많은데 똑같은 뜻인데 사실 언어만 바꿨는데도 귀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아. 그리고 또 라이브 때 이 곡이 시작하면 보통 유튜브는 거의 뭐 한 5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엄청나잖아요, 관객들. 이걸 관객들이 함께 외칠 때 와, 진짜 소름 돋죠. 네. 자, 유튜브에 버티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유현진님의 취향 사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랩의 Don't Wait For Me 공유합니다. 반려맨이랑 저는 취향이 달라서 프랩 공연에 갔을 때 저는 스탠딩석에 반려맨은 저 뒤에 앉아서 보다가 싸웠거든요. 취향 공유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참, 반려맨이요? 전해 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 그러면 유현진님의 취향곡 프랩의 Don't Wait For Me 함께 들으시죠.

유현진님의 취향곡 Pray Bad Don't Wait For Me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소은의 키친이었고요. 자, 선물 드려야죠. 취향곡 보내주신 유현진님께 톡국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그리고 닭가슴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토이의 노래고요. 피처링 변재원, 다시 시작하기.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0866님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싸우고 같이 여행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강경훈 씨, 퀸을 쟁취하려면 이 정도는 감당하세요. 퀸이라고 본인을 지칭하셨네요. 네, 그 뭘 감당해야 되는지 무슨 이유로 싸우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판결을 내드릴 수 있는데 과연 감당할 수준인지 아닌지. 네, 이 사연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어떤 퀸인지 모르겠지만 퀸을 쟁취하려면 감당해야 될 무게감이 있는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코나파 피처링 찰리 XCX의 I Love It.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1: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이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Acid House Kings의 This Heart is Stone이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4536님께서요. 다들 외근 나가고 저 혼자 사무실에서 노래를 들으니 좋으네요.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려요. 혹시 스피커로 듣고 계시나요? 스피커로 듣고 계시다면 혼자 계신데 저희 좋은 노래 많이 남아있거든요. 볼륨을 좀 크게 올리시고 행복한 시간, 아무도 없는 마치 섬에 혼자 계신 듯한 휴가 오신 듯한 시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2: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0: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너무바빈 폐 1544-7575.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월의 Ring My Bell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0766님, 요즘 SNS에서 이 집에서 족발 만들기가 유행이라 저도 도전해보려고 만드는 중이에요. 제발 맛있게 되길 해주셨는데요. 아, 족발 만들기 어려운데? 족발 양념도 그렇고요. 일단 손질이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 와, 잘 만들어지시거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완벽한 하루 가족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레시피도 좀 올려주시고 공유해 주시죠. 네, 2355님 나무 밑에 차를 주차했더니 새들이 전면 유리에 변을 받았어요. 자동 세차하고 왔습니다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저는 저 아파트 단지에 그 소나무가 굉장히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자리를 좋아해서 거기 바깥에 대거든요. 근데 송진 있잖아요. 송진과 그 나무에 앉는 새들 한 5, 6일 정도 방치했더니 지금 한 3, 4개월째 그거 정말 안 지워져요. 신기하대요. 참 자동 세차도 몇 번이나 했고 제가 이렇게 그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긁었는데도 와, 대단하더라고요. 아, 이거 혹시라도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너무 미루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7506님께서는요. 이제 수영을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 수영인입니다. 물도 많이 먹고 아, 몸은 무겁지만 언젠가 물개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제 수영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앞이 안 보이시죠? 네. 중상급반 보면은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힘들지도 않나 저렇게 힘도 안 들이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트로크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25m가 되네 50m가 되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네, 아유, 조금만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시다 보면 금방 중상급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피카의 노래입니다. 고이고이. 고이.

시피카의 고이고이 그리고 서태지의 테이크 5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5160님께서요. 쿡디, 저는 6학년인데요. 지금 숙제하면서 듣고 있어요. 쿡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6학년이시라고요? 숙제 많죠? 아, 혹시 부모님께도 이 숙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가끔씩 우리 딸이 6학년인데요. 모르겠어요. 요즘 선행이라 그래서 조금씩 미리미리 배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봐줄게. 아빠가 봐줄게. 뭐야? 딱 봤는데. 아, 말문이 막히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있죠. 아이고. 5160님.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바나나 우유 쿠폰 5160님께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먹고. 숙제하는 거 지루해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524님,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마다 매일 듣는 이 완벽한 하루의 팬, 어? 초딩 김가원입니다. 그냥 매일 문자 보내보고 싶어서 매일 보내봐요. 토마스 쿡 삼촌도 좋고 이상준 삼촌도 좋고 다 좋아요. 완벽한 하루, 야르! 야르 진짜 유행이죠. 네, 이것도 유행이고 이 말투 있잖아요. 또 우리 초딩분들 잘 쓰시는 말투. 아, 이거 좀 흉내내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리고 저도 저희 딸이 얘기할 때 막 따라서 흉내는 내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어떤 뉘앙스인지도 몰라고 모르고. 그래서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적합한 건지 몰라서 참겠습니다.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남았는데요. 밤 늦게까지 해야 할 듯해요. 어저께부터 업무가 쏟아지네요. 아유, 고생하고 계시네요. 혹시 작업하시면서 음악은 들으실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음악들 틀어놓으시고 작업하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는 3부 끝곡으로 필 콜린스의 You'll Be in My Heart 듣고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09년 오늘 9월 11일은 짱구는 못 말려의 원작자 우스이 요시토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이 짱구의 원래 이름은 노하라 신노스케인데요. 신노스케의 애칭인 신짱에서 우리나라 이름 신짱구가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짱구의 여동생 짱아의 일본 이름은 네네 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 신노스케 애칭인 신짱에서 신짱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짱구의 여동생 이름이 짱아인데 어떻게 네네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신노스케, 신짱구, 네네짱이면은 이것도 웃기네요. 또 짱내도 아니고 내짱? 이것도 아니고. 아, 근데 참 듣기는 참 좋으네요. 네네짱. 아, 어렵습니다. 제가 짱구까지는 기억나는데 짱구 여동생까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이거 좀 보긴 했었는데. 아, 오늘은 저도 우리 순디처럼 직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선택은 X입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짱구의 여동생, 짱아의 일본 이름은 네네짱이다. 오!

0: Gluten free and vegan for Holly and Dee, please. The kids.
1: Alright, thanks.
0: Alright, thanks a lot. See you. Bye.
2: 상순 퀴즈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리디멘탈 피처링 앤마리엔 티온 웨인의 Come Over였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는 이 짱구의 여동생 있죠? 이 여동생 짱아의 일본 이름이 네네 짱이다. OX. 이게 오늘 상순 퀴즈였는데요. 아, 저는 X를 골랐습니다. 아, 저도 지금 자신이 없는데 사실 오늘은 네네 짱. 듣기는 참 좋아요. 네네. 네네. 굉장히 긍정적인 어감이 있고요. 그리고 와, 왠지 네네 짱 일본스럽지 않아요? 네네 받침도 없고. 아, 글쎄요. 오늘의 정답은 어떤 것일까? 자, 과연 오늘의 정답 무엇일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하, 정답 발표. 오늘의 정답은 X. 아, 행운의 여신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 저는, 자, 아, 눈 감고 짚어도 진짜. 자, 오늘의 정답은 X고요. 짱구의 여동생. 이 짱아의 일본 이름은 네네짱이 아닙니다. 짱아의 원래

이름은 히마와리인데요. 히마와리는 일본어로 해바라기라는 뜻으로 아이 어감이 예쁘고 밝은 느낌을 줘서 여자 이름으로 종종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네네는 와 짱구의 유치원 친구인 유리의 일본 이름으로 본명은 사쿠라다 네네입니다. 야, 이 등장 인물의 이름이었군요. 와, 근데 발음 궁금하네요. 정식 일본 발음으로 할 때 네네 이거일지 네네 어떤 발음일지 참 궁금합니다. 정답자 다섯 분을 뽑아서요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김보아님의 신청곡입니다. 최유리 욕심의 반대편으로.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 데이터 쪽.

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퇴근하고 나가실 때 보면은 엄청 가볍게 퇴근하세요. 자, 완벽한 하루 마지막 곡으로 준비된 곡은요. 라이프 라디오의 더 서치 준비되어 있고요. 연출의 황종현, 작가의 박찬음, 조아름, 신범이었고요. 저는 토마스 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0: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길 가다 눈이 반짝 멋진 남자를 보고 그만 넋이 나갑니다. 유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글쓰기에는 그냥 재능만 투여했지만 멋부리는 데는 온갖 정성과 천재성을 쏟아부었다고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100년 전 거리에서 오스카 와일드를 만날 순 없고 검은 머리 멋스럽게 빗어 넘긴 백석 시인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백석이 지나가면 광화문은 잠시 식민지의 우울한 내거리에서 예술과 지적 교양이 넘쳐나는 낭만의 거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가을 저녁은 남자들이 주목받기 좋은 시간. 길 가다 그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눈이 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경험은 특별합니다.

아, 가을의 전설이 뭐 별거랍니까? 뜻밖의 가슴 뛰는 대상을 만나는 거. 무심코 지나가던 거리에서 멋쟁이한테 시선을 뺏기면서 시야가 확 트이는 경험도 아, 전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데이빗 보위 패션 들었습니다. 아, 데이빗 보위야말로 뭐 음악도 그렇습니다만 이 패션에도 일가견이 있죠. 아, 이거 수트 아래 위로 딱 입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거 보면 헤어스타일하고 진짜 멋지거든요. 네. 저도 어떻게든 좀 옷을 잘 입어보려고 하는 편인데 아,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옷잘 입고 다니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아, 저는 게을러서 그게 문제.

데이빗 보우이의 패션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대리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네,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죠. 제너두 들었습니다. 055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패션 얘기했더니 와, 이거 믿어도 되나? 강영자 씨. 아, 철수 오빠, 예전엔 제가 명동에 나가면 시선 집중. 아이, 지금은 쭈구리. 예. 세월 앞에 장사 없던 우리 언니 말. 아, 이거 씁쓸해지네요. 아, 근데 지금은 뭐 모르겠고, 예전에 젊었을 때 명동 나가면 시선 집중은 맞아요?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아, 명동 나가면 시선 집중됐죠. 하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놈은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뭐 집중은 집중이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아,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유, 방선영 씨가 아유, 아저씨는 몸이 날씬하셔서 핏도 좋으시고 또 옷도 젊고 멋있게 입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젊었을 때 진짜 저 아와 우와 요새 정말 용됐다. 예. 젊 그 장점이 있다니까요. 젊었을 때 하도 험하게 하고 다니니까 지금이 훨씬 낫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지선 씨가 청해 주신 랍 토마스 론니 노 모어.

FN 헤일런 Why Can't This Be Love 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 보컬리스트는 세미 헤이거. 이 양반은 노래도 잘하시지만 기타도 진짜 잘 치거든요. 뭐 다른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됐어도 충분한 세미 헤이거. Van Halen, Why Can't This Be Love 이지에 쉬고 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랍 토마스의 Lonely No More. 893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배철수 저 양반은 나이 먹고 용됐다고 하셨어요. 예. 크크. 젊으셨을 땐 엄청 자유분방하셨다고. 예. 야, 어머님이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이게 엉망이었다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엄청 자유분방하셨다. 예. 그래요. 예. 뭐 제가 잘 아는 분의 어머니하고는 좀 다르네. 예. 그분께서는 그 저 탈주범 나왔다고 저 텔레비전 끄라고. 예. 아 진짜예요 이거. 예. 임지모 씨 어머님께서. 예. 자, 5269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6살인데 지금 딸내미가 독감에 기관지염에 와 이거 큰일 났네. 고열도 나고. 예.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가 동시에 지금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원래 10월 말쯤에 이 백신 두 방을 양쪽에 빵 맞는 게 연례 행사인데 올해는 좀 빨리 맞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청취자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자, 5269번으로 청해 주신 비욘세 Love on Top.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하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해도 빠르게 지고 있는데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하늘에 구름만 다소 많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 높겠고요. 전국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서울 28도, 부산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서 강릉은 26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활동하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비가 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와이프는 2000년대 초반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20세기 출생 아빠의 21세기 출생 아들. 당연히 세기의 간극이 크다. 그래도 그는 아빠로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들의 교육에 영혼을 갈아 넣었기에 내심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아빠가 물었다. 아빠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아들은 놀랍게도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즉답했다. 없어.

어? 하나도? 하나도 없다고? 어? 세월이 흐른 뒤 아빠는 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아빠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 까칠한 사춘기를 지나서인가 대학생 아들은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한다. 아빠, 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어울려줬지. 생각할 거리도 주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세월이 조금 더 흘러야 주관식 문장들이 나올 것 같다. 철수는 오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갈등과 대립의 이슈를 가장 내밀한 형태인 부자관계를 통해 비춰보는 서툰 아빠의 마음 공부를 읽는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는 시집살이 속담이 있는데 아빠는 아들을 키우면서 입 다물고 3년, 귀 막고 3년의 지난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았다. 아들은 그저 받아들여야지 말하면 안 되는 상대였다. 말해도 꿈쩍도 안 할 법한 외계 생명체에게 감정의 지구인이 느끼는 괘씸함, 분노, 답답함, 모욕감, 배신감,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인내, 이렇게 영원히 멀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녀석보다 적게의 모토를 단번에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슬아슬하고 괴로운 사랑. 알려진 세계를 사는 이와 설레는 세계를 살려는 이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부자지간이라 해도 시공간, 위치, 운동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역학이 작용한다. 그래서 속 좁은 용서 무능력자 아빠는 속 깊은 인문학적 성찰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대신 자녀와 어떻게 만날까를 오늘도 고민한다.

네. 이 노래는 뭐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사운드트랙에 들어가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됐죠. 네. 캣 스티븐스 Father and Son. 아버지와 아들. 아, 힘들어요. 예. 저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아, 힘듭니다. 예.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 3931번으로 아들에게 다섯 개, 여섯 개의 톡을 보내고 동그라미 두 개 이거 답받고 허탈해하고 있는 찰나. 아, 첫순 오늘 얘기 들으니까 헛웃음이 납니다. 예. 아, 어렵다니까요. 예. 아, 남자애들 머리 커지면 아, 힘들어요. 예. 자, 0373번으로 경북 영주입니다. 사진 두 장 보내셨네. 몇 달 전부터 양봉 농가에서 일하며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9월, 그리고 곧 추석이라 꿀 주문이 많네요. 아, 힘든 꿀 알바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딱 떠오르는 신청곡은 없어서 사연만 보냅니다. 예, 백혜민 가족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불금 되세요 하고. 야, 이게 힘든 꿀 알바. 꿀 알바는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꿀을 직접 담는 알바는 힘들군요. 이 사진, 꿀 사진을 쫙 보내셨네. 그래도 오늘 신청곡 하시죠. 왜? 왜냐하면 오늘 3, 4부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거니까 지금 신청곡을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는 100원입니다. 또 미니 게시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예. 자, 최은미 씨가 아, 이거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린 짝사랑, 네. 가을 바람. 와,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했을까요? 아, 바람 살랑살랑 불고, 예, 음악 듣기 좋은 계절이죠. 자, 최은미 씨가 청해 주신 제이슨 브라즈 벨라 루나.

0: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297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원래 엘튼 존 곡이고요. 예. 블루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블루하고 엘튼 존이 피처링한 버전도 있는데 오늘은 블루 버전으로.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제이슨 모라즈의 벨라루나였고요.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12: 시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기타리스트 체레킨스 그리고 얼클루 더 크리켓 발레입니다. 3, 2,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Despacito.
1: Despacito. Luis Fonsi, Daddy Yankee featuring Justin Bieber. Despacito. 7819번으로. 예. 날씨 좋은데, 오, 운동하시고 좀 집에 가시는 길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Here's a lovely song. I want to dedicate this one to my wife.

Unplugged 콘서트 버전입니다. 예,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저는 가을 저녁 해질 때면 꼭 이 노래 생각나요 하고 8445번으로 유명한 MTV 언플러그드 콘서트가 꽤 유명한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이 언플러그드 버전이 히트가 됐어요. 또 기타리스트는 롤링스톤즈의 로니 우드가 연주를 했습니다. 원래 로니 우드가 예전에 로드 스튜어트하고 함께 페이시스라는 밴드 했었거든요. 예. 친합니다. 둘이. 8445번 고맙습니다. 예. 로드 스튜어트 Have I Told You Lately. 와 7907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사진하고 캐나다 여행 간다고 사연 보냈었는데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옐로우 나이프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오로라를 봤는데 정말 경이로운 경험. 와, 어제까지는 구름 때문에 안 보였다는데 행운이 따라줘서 기쁘고 다들 행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오로라가 제대로인데 엄청.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애도 여기 가서 오로라 보고 왔는데 그 오로라는 뭐 이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던데. 아니 거기도 오로라가 등이 떴더라고요. 예. 7907번 예, 여행 잘하고 예,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야, 그 자연의 신비로운 오로라를 보시더니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 The Beatles, Across the Universe.

네, Take Six, Biggest Part of Me 들었습니다. 앰브로시아 곡을 아주 이렇게 또 커버를 멋지게 했죠. Take Six, 이우창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Beatles의 Across the Universe였고요. 2865번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낙조 보러 가는 길이에요. 부산에서 양곱창 먹었는데 맛있네요. 이미 도착하신 거죠? 설마. 상암동에 해 다 졌는데. 야, 뭐 이제 사진까지 안 보내셔도 돼요. 양곱창 사진. 예. 저도 뭐 예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 배고파. 자, 2865번으로 마침 더 롤링스톤즈 음악 청해 주셨네요. 아까 또 로니우드 얘기도 했으니까 더 롤링스톤즈의 Beast of Burden.

Rolling Stones의 Beast of Burden에 이어서 5642번으로 통해 주신 The Smiths, There is the light that never goes out.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크게 나는 일교차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여름 옷 완전한 정리는 좀 이르고요. 가을 옷은 미리 꺼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한 터라 해가 있는 곳에서는 날이 꽤 뜨거운데요. 주말에도 이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조심하셔야겠고 아침 저녁은 쌀쌀하니까 꼭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내륙의 경우는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더위는 심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팔코의 비엔나 콜링 들었습니다. 0939번으로 와 가끔 아저씨가 제 머릿속을 보나 싶습니다. 신입사원으로 3주차 마무리하며 비엔나에서 교환학생하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데 와 거기서 즐겨 듣던 그리고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아저씨가 제 사연을 읽고 틀어주셨던 비엔나 콜링이 나오네요. 기분이 좋아지는 금요일입니다. 제가 머릿속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지금 신청하셨어요? 8981번으로 와 네덜란드 하를럼에 계시네. 예. 사진도 보내셨는데 아 뉴욕의 할렘이 이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오. 아니 사진 보내셨는데 가족 사진. 예. 국제 결혼을 하셨네. 아 부인께서 그럼 네덜란드 분이십니까? 오. 아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아기가 그냥 어우 귀여워. 예. 고맙습니다. 예. 8981번 팔코의 비에나 콜링. 4804번으로는 아 아저씨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6살 아들이랑 모처럼 하루 종일 있었는데 아우 하루 종일 신랑이 하고 저녁가 되니 그...

와이프하고 그때 광주에서 태교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때 닐바나 본 거예요? 우리나라 안 왔는데 닐바나는. 아니 마침 근데 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제목의 책이 오늘 한국 도착했어요. 닐바나 평전 김성대 씨가 쓰셨네. 야. 강주원 씨 고맙습니다. 예, 닐바나 Smells Like Teen Spirit.

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예.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닐바나 평전 이거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께 좀 나눠드릴 거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홍경희 씨가 정해주신 네. 웬디 크로포드 스트리트 라이프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작년 콩쿠르 우승 이후에 데뷔 음반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책임감이 컸는데요. 뭔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평소에 연주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저답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힘을 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답일 때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아이를 훈육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너 다음엔 안 그럴 거지? 라고 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다툼은 전적으로 나 혼자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저 말을 듣고 나면 친구들과 놀다가 언제 또 싸우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아이 스스로 압박과 불안을 키우게 된대요. 그보다는 다음에도 싸움은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오늘처럼 얘기로 풀면 된다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로 안심시켜주라고 합니다.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를 그르칠까봐 지레 겁먹기보다는 어딘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용기 있게 한 발 내딛는 거죠. 이젠 그걸 찾을 만한 어른이 됐으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1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아르디토 프라모노의 Here We Go Again, Fanboy였습니다. 별밤 열면서 아이 훈육할 때 너 다음에 안 그럴 거지? 이 말이 아이에게 아빠가 불안을 야기한다고. 그런 말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말로 안심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제 주변에 좀 아이들 키우는 애들은 한참 동안 왜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친구와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9: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더더의 4개 다시 듣고 오셨어요. 김미진님께서요. 저 엄마랑 집에서 샤브샤브 만들어 먹었어요. 알배기 배추랑 청경채, 목이버섯, 숙주나물, 소고기 넣고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아유, 너무 맛있게 드셨겠다. 저도 샤브샤브 참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도 요거에 드시는 걸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메뉴의 결이 비슷해가지고 저희 남편은 근데 샤브샤브를 안 좋아해요. 고기는 무릇 구워야 한다 주의예요. 저는 구운 고기도 좋아하지만 샤브샤브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칠리 소스도 당연히 좋은데 참깨 소스랑 폰즈 소스. 아니, 결국엔 3종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저도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끈 듭니다. 5123님께서 대장부왕님 저 얼마 전에 남자친구 동생 부부의 집들이 겸 상견례를 마쳤어요.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대장부왕은 상견례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요. 저는 사실 그거 그렇게 긴장 안 했는데 저는 어른들과 이런 자리에 크게 불편함을 안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희 어머님이 와 낯가림이 만렙이거든요. 그래서 청심환 같은 거를 조금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질어질하다고 약간 혈압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겪을 만큼 그리고 막 앞에도 잘 못 쳐다보시고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 제 끝나고 나서 오히려 엄마를 대견해하는 그래도 엄마 제법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어. 뭐 어른스러운 척 되게 잘하더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어머니를 칭찬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를 먹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좀 워낙에 또 시부모님이 편하게 해주셨어가지고. 강성주님,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36살 제빵사입니다. 방아쇠 수지 수술을 해서 23일이나 쉬게 됐어요. 이번에 쉴 때 제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평소 아팠던 곳 치료할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방아쇠 증후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집안일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겨요. 이게

뭔가 짜고 할 때 손가락 힘 빡빡 주는 거 오래 하신 분들이 이걸로 엄청 고생하시는데 방아쇠증후군이나 이게 뭐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우는 팔꿈치 쪽에 생기는 좀 염증이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면은 큰일 나는 거 성주님 아시죠? 특히나 손 쓰셔야 되는 분이니까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쉬시겠어요? 완전한 회복할 때까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김재환 그리고 스텔라장의 9월의 바캉스 듣고 오셨습니다. 최진우 님이요. 대장부엉은 시력이 좋은가요? 12살 저희 딸 시력이 1.0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시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던 상태로 오래 살았더니 요새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져 봤자 남들이 들으면 좋은 시력, 한 1.0대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뿌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불편한 느낌? 예. 네.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시력인데 저한테는 뭔가 혼탁해진 느낌이 들긴 하고 이제 슬슬 노안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0111님께서 막둥이 픽업해서 간단히 저녁 먹여 태권도 보내고 급하게 순두부찌개 끓여서 남편이랑 저도 저녁 먹고 걷기 1시간 하고 둘째 교복 손빨래해서 넣은 다음 남편 근무지까지 차 태워주고 지금은 둘째랑 같이 막둥이 픽업 왔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새 아들 엄마입니다. 신청곡 YB의 흰 수염 고래요. 제가 지칠 때마다 듣는 노래입니다. 진짜... 이 노래쯤은 되어야 우리 0111님의 피로함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힘 한 번 더 내주십시오. 노래 함께 듣지요. YB의 흰 수염 고래.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 하나 가지고 왔어요. 톰 미쉬의 무비라는 노래인데요. 금요일 밤 딱 이 시간대쯤 들으면은 아주 잘 어울리겠다 싶은 약간 그루비하기도 하고 톰 미쉬 음악들이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살짝 막 너무 들뜨지는 않을 만큼 신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금요일 밤에 우리 또 집돌이 집순이들은 요 노래 들으면서 내적인 그런 라운지 클럽 정도에서 노는 느낌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끼리 한번 쿨하게 놀아볼까요?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입니다. 톰 미쉬의 무비.

톰 미쉬의 무비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뭔가 우리 금요일 밤에 되게 분위기 좋은 데에서 큰 대화는 별로 없이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저는 왠지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와인을 마시며 음악에 되게 시크하게 리듬을 이렇게 타며 아무래도 저는 또 리듬을 잘 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한 주의 피로를 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상 을 저는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8424님께서 이나임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별밤을 듣는 3학년 학생입니다.

2학기 저의 계획은 칼림바로 너의 의미를 악보 안 보고 연주하는 거예요. 이나이모 라디오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들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숙제처럼 듣지 말아주세요. 재밌어서 들어주세요. 재미있어서 들어주시겠죠? 칼림바가 되게 작은 악기 같은데 휴대하기도 쉽고 근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악기이지요. 금속으로 된 그런 악기인데 나무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거 연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언제 어디서나 뭐 기타만 해도 제일 간단해 보이지만 큰 걸 이고 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하모니카 마냥 툭 꺼내가지고 분위기 있게 연주가 가능하더라고요. 신혜경님, 주방에서 음식 만들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 피도 조금 나고 따끔해서 남편한테 징징댔는데요. 남편이 그제야 소매를 걷어서 팔에 난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사장에서 굴삭기 일을 마치고 내리다가 철골에 긁혔대요. 상처가 꽤 깊은 데다 한참 전에 다친 것 같았는데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니 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들자 손가락 조금 베었다고 징징댄 게 미안해졌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혼냈는데 혼내고 싶은 게 아니라 다치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매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주기만 하라고. 앞으로는 작은 상처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말고 제발 몸부터 잘 챙기자고 다정히 말해주고 싶네요. 라는 사연이에요. 너무 슬픈 반성이다. 왜냐하면 손가락 살짝 베인 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손가락이 다치면 피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매일 이 물에다가 손을 담그셔야 될 텐데 그냥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베인 거랑은 차원이 다른 불편함일 텐데 아이고 근데 또 이랬을 때 아니 이거 옛날에 다친 거 얘기하는 거고 내 아픔은 내 아픔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미안해져 버리고 만 애경님 남편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마음은 꼭 직접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되고 놀라고 속상하고 미안해서 벌어 혼내는 톤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 너무 쑥스러우면 톡으로라도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우리 정말 자주 전하면서 살아봅시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소진의 매일 그대와

소진의 매일 그대와 듣고 왔습니다. 8001님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실천을 잘 안 하고 친구는 하고 싶은 건 별로 없지만 마음먹은 일은 달려드는 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10년째 붙어 다니네요. 서로 반씩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8001님은 의욕부자고 친구분은 의욕은 별로 없어. 근데 뭐 해야겠다 하면은 실행력이 빠른 거. 진짜 이 두 분은 서로 시너지를 내거나 반반씩 섞을 수 있으면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근데 의욕이 있는 게 이것도 참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인간은 제일 좀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천 안 하는 쪽인데 실천을 잘 안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달래봅시다. 9587님,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판매직인데 손님 없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완벽한 하루부터 별밤까지 몰래 들으며 일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갔는데 미니 들으면서 하니까 금방 가네요. 이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까요? 별밤 끝나는 시간이 제 퇴근 시간이다 보니 별밤이 너무 기다려져요. 세상에나, 너무 훌륭한 루틴입니다. 딱이네요, 딱. 예? 무선 이어폰, 진짜 이 현대사회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3867님,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주말을 기다리고 여행 날짜를 기다리고 만나고 돌아오면 또 다음 약속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둘이 같이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준비할 게 많아서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게 될 날이 기다려져요. 검정치마에 에브리띵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툼이 정말 많다고 하니까 절대, 예, 원래 지금 이 시기는 그런 거다 하면서 인고의 그런 좀 견딤으로 그 시간을 다툼 없이 좀 넘기시면 좋겠어요. 지나고 나면 제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울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노래 들려드릴게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6931님 별밤에 문자 쓰느라 제 손을 봤는데 그나마 자랑할 건 뽀얗던 피부라 애기 손 같던 제 손이 이제 나이를 먹었네요. 이제 손도 늙어요. 아, 손 늙죠. 예, 여기저기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요. 제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3부에서 박준시 님 모셔올게요. 네이키드 메이 뮬러 폴로 G의 Better Days.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0: 주목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쾌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아, 시인님이 위대한 시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냥 라디오에서 담소만 나눌 때는 까먹고 있다가
1: 네.
0: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 또 깨닫곤 합니다.
1: 네.
0: 우리 시인님의 신간이죠.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이 출간하고 나서 인터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1: 네.
0: 한 그 인터뷰 기사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사랑을 노래하지 않는 시인이 있을까만은 박준은 가히 사랑의 시인이라 할 정도로 줄기차게 사랑을 시로 읊었다. 거의 그 사랑에 있어서는 시 쪽에서는 박준이다.
1: 네.
0: 와, 거의 이런 평가네요.
1: 예, 가히 사랑의 시인이라니. 근데 사실 모든 시인들의 욕망이나 목표는 아름다운 사랑 시 한 편 쓰기.
0: 그렇죠.
1: 네. 근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살만한 시절에 시를 쓰고 있으니까 사랑 시를 써도 되거든요.
0: 그럴 수 있어, 맞아.
1: 근데 또 시인, 과거 시인들, 네. 또 항일했던 시인들 보면 네. 사랑 시를 쓰고 싶으나 당장 눈앞에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걸 내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저는 운때가 좋았다.
0: 아, 근데 그 또한 크게 네. 넓히면 사랑의 범주에 전 들어가는 이야기들이라 생각하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그런 시대를 만났어도 시인님은 그 사랑을 토대로 그 이야기를 담은 시를 쓰셨겠죠.
1: 그렇죠. 그리고 거대하다는 게 정말 어떤 현실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거대한 것이지만 그냥 작은 방에서 세 가지 반찬 차려놓고 밥을 먹는 이 사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거대한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저는 아마 후자에 좀 다 있지 않나.
0: 뭐 어느 시대에 나왔었든지 간에
1: 네.
0: 그 시대에 또 시인 아이돌이 되셨을 거라 저는 의심치 않는데 시인 혹시 그 영화 시 보셨어요?
1: 봤어요.
0: 그게 저는 진짜 이창동 감독이 시를 영화화한 역작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거의 최애 영화로 꼽는 작품이거든요.
1: 네.
0: 시라는 것은 무엇을 아름답게 표현하느냐 또는 뭐 찾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직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시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그 인상적인 장면이 사과를 보고 시를 쓰라고 과제를 내줘요.
0: 네.
1: 사과가 사과지 무슨 사과를 보고 시를 써라고 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사과를 한 입 칵 베어 물거든요. 사실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시가 마냥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장 나에게 밀접할 수 있는 걸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몇 번 뵀는데
0: 가장 진짜요?
1: 위대한 건 거기 시인들 혹은 문인들이 등장해요.
0: 네, 맞아요.
1: 근데 더 재미있게 등장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여쭤봤어요.
0: 네.
1: 저를 섭외하지 그러셨나? 제가 망가질 수 있는데. 근데 네. 그 감독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시인을 희화화하지 않는다. 재미있대. 네. 희화해서 그리지 않는다. 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0: 맞아. 이제 신작도
1: 그죠. 극찬을 받고 계시죠.
0: 네. 너무 제일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오히려 박준식

0: 발로 차면서 왔다. 저만치 차놓고 다가가 다시 멀리 차면서 왔다. 먼 길을 한 달에 매왔다. 집에 당도하여 대문을 밀고 들어가려니 그 돌멩이 모난 눈으로 나를 멀끔히 쳐다본다. 영문도 모른 채 내 발에 차여 끌려온 돌멩이 하나. 책임 못질 돌멩이를 집 앞까지 데려왔다. 고영민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건 언제인가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는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내드렸는데요. 아, 역시나 시인이다 싶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니까 나도 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는 게 기억이.
0: 네, 저는 읽다가 새삼 소리내어 읽다가 약간 웃음이 터졌는데. 네네. 이거 배우자다. 그러니까 시인의 배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가장 이 시가 넓게 다가온 지점은 배우자다.
1: 아, 지금 시인님의 네. 감상을 존중할게요. 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이런 식으로 놀면서 등하교 해본 기억 아마 누구나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특히 우리 어릴 때는 그 돌멩이 같은 게 길에 이렇게 뭐 쉽게 볼 수 있었잖아요. 요새는 뭐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0: 그야말로 발로 채이는 게
1: 그렇죠?
0: 돌멩이죠.
1: 네. 네. 근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차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지점에서는 걔를 차면서 더 이상 못 가는 네. 구간이 생깁니다. 뭐 건널목이라든지.
0: 그쵸. 네.
1: 그때 왠지 모를 서운함과 미안했던 감정이 기억이 나요.
0: 전 주로 좋은 데로 보내줬어요. 나무 밑이나.
1: 그래야겠네.
0: 그늘이나 그러니까. 이런 데. 네.
1: 야, 이거 너무 애틋한 마음이고 좀 재밌네요. 이게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사소한 기억인데. 아무튼 근데 시인님 해석을 들으니까.
0: 심지어 돌멩이뿐만 아니라 껌종이 같은 것도 그냥 버릴 수 있었는데 네. 내가 뭐 버스나 택시에서 계속 이걸 빳빳하게 접은 거예요. 잘 못 버려요.
1: 나랑, 전 그건 안 그래요.
0: 나랑 동행했잖아.
1: 그거는 잘 버릴 수 있는데 네. 돌멩이는 왠지 나는 어떤 이 거리를 함께 했을 때에 온 그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0: 동행 진짜 말 그대로.
1: 그렇죠.
0: 네.
1: 아, 아무튼 참 재미있는 그리고 약간 어린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주 시퀴즈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내드렸고요. 부엉이들이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답변 만나볼게요.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0: 곽진원이 부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돌멩이를 집까지 끌고 온 화자처럼 부엉이들은 언제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봤는지 물어봤어요.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0808번님. 어릴 적 처음으로 반려견을 집으로 데려왔던 날입니다. 단순히 귀엽다고 예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밥을 챙겨주고 매일 산책시키며 생명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무게감이 제가 세상에서 처음 경험한 진짜 책임감이었습니다.
0: 아, 이거 아주 대표적인
1: 그쵸.
0: 첫 책임감이고 또 집에 어른들이 너무너무 잘 이 네. 교육을 네. 해주신 그쵸. 케이스인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올해는 안 있었어요. 근데 뭐 밥 주고 산책하고 하는 거는 다 어른들이 하고 저는 이제 귀여워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을 동물 친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커서야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됐었고. 김송우님, 첫 직장에 출근해 제 이름이 적힌 사원증과 명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이나 학생이 아닌 제 몫의 일을 해내고 그 결과에 온전히 이름을 걸어야 하는 한 명의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묵직한 책임감이 찾아왔습니다. 명함 받았을 때 좀 그랬다.
1: 처음 명함 받았을 때.
0: 와, 그때 너무 기분 좋았어. 엄청 이 무슨 쿠폰을 잔뜩 받는 기분이었고.
1: 네.
0: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꼭
1: 돌리죠.
0: 네, 돌려요. 맞아. 그리고 전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뭐 다른 거래처나 타회사 분들 만나면 거기서도 네. 명함을 받잖아요. 네. 그럼 명함 책을 보통 거기서 쫙 꽂는데 그 채워갈수록 네. 어리도 우표 모았던 것처럼 우표.
1: 혹은 예전에 네. CD 플레이어 돌리는 CD 디스크를 네. 이렇게 수납 하는 것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채워갈수록 내가 매니아가 되는 거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이
0: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명함이 맞아. 늘어날수록 내가 진짜 사회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 나중에는 뭐 그냥 어디에다 두는지도 모르고 맨날 흘리고 다녔었죠.

0: 있지만 또 네. 뭐 있을까요?
1: 여비님께서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집안일이나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걱정 없었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0: 맞아.
1: 직장 때문에 내 집이 아닌 월세 살이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나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하고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20대부터 책임감을 가지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부터 책임감을 가장 크게 느끼지 않나요?
0: 맞지요. 네. 그때부터가 왜 항상 엄마가 화장실 나왔을 때 불 꺼라.
1: 맞아.
0: 뭐 쓸데없이 물 틀어놓지 말아라.
1: 그 냉장고 문 손 씻고 만져라.
0: 그래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왜 그랬는지를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는 항상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근데 요새는 또 마냥 그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 게 20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보장되는 그렇죠.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참 뭐 본인들의 선택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그랬어요. 제가 취직을 처음 취직하자마자 부모님이 너무 환호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잘 됐다. 드디어 우린 간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 귀촌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 거래요. 저도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게 20대 나이인데
0: 네.
1: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방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완전 찬성이다. 부모님 네. 꿈을 이루셔라.
0: 네네.
1: 문제가 생겼어요.
0: 뭐죠?
1: 부모님이 집을 팔고 갔어요.
0: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1: 아, 전 집을 두고 갈 줄 알았죠.
0: 아니, 무슨 말. 당연히 거기 가서도 삶이 있는데.
1: 나 어떻게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0: 알아서 해야죠.
1: 네, 그렇죠.
0: 아유, 좀 올바른 부모님이셨네요. 그래서 덕분에 덜 방탕했던 박준 시인님이었고요. 영영님은 저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랑 4살 차인데 동생이 처음으로 집에 왔던 날이 그 수십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새근새근 방에서 자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을 챙겨야 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를 기억 못하고 본인 잘난 맛에 사는 동생 살짝 얄미울 때도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
1: 네.
0: 확실히 그렇게 그렇죠. 커야지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1: 그리고 이 야 동생 이제 내가 업어 키웠는데
0: 맨날
1: 지 잘난 맛에. 근데 이거 네 살은 신뢰감이 있어요. 두 살 정도 혹은 세 살까지는
0: 아, 그거는 뭐
1: 같이 크거든요.
0: 그럼
1: 네 살 차이가 나면 정말 말 그대로 똥기저귀 갈아주거든요.
0: 갈아주죠. 항상 네. 그 얘기를 70대까지도 하더라고요. 어른들 보면 내가 네 무슨 기저귀 갈아주고 뭐 어쩌고. 네. 자 이렇게 부엉이들의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유다빈 밴드 피처링 하현상의 털어버리자.

0: 유다빈 밴드 피처링 하현상의 털어버리자 듣고 왔습니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영민 시인의 동행에서 부엉이들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껴본 때가 언제냐 물어봤는데 시인님도 궁금합니다. 아주 진짜 완전 맨 처음.
1: 완전 처음은 혼자 대중교통 타기 시작할 때. 그때 너무 불안해서
0: 무섭지.
1: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안 앉고 특히 지하철 노선 다 외우기.
0: 아, 외웠어요?
1: 네, 외웠어요.
0: 야,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저도 잘 못 앉았던 게 이 계속 그 노선 표를 보면서 네. 내가 지금 어디 왔고 몇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고
1: 굉장한 미션을 받은 것 같잖아요.
0: 그쵸?
1: 네. 네. 그게 아마 책임감.
0: 맞네요.
1: 요즘에는 맞네요. 두부.
0: 두부?
1: 제가 밥을 해먹고 사니까 두부를 먹어야지 하고 사요. 근데 안 먹게 될 때가 있잖아요. 두부 버릴 때의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0: 불쾌할
1: 내가 정말
0: 있겠지.
1: 잘못하는 것 같아. 이 순백의 깨끗한 애를 내가 버린다고? 유통기한 지났다니요. 요즘엔 두부. 처음엔 지하철.
0: 네. 네, 앞으로는 잘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그래비티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대 초반 부엉입니다. 얼마 전 저랑 친한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조심스러웠지만 결론은 저랑 썸을 탔던 사람과 사귀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랑 그 사람은 썸만 탄 게 아니라 잠깐 사귀었거든요. 친구는 이걸 모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랑 썸 탔던 사이인 걸 알면서 그 사람과 사귀는 친구가 그 다음부터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남친과 연락할 때도 신경 쓰이고 약속을 잡는 것도 그 사람을 피해야 하니까 불편하고요. 헤어진 지 세 달밖에 안 됐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환승 연애가 아닐까 싶어 물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구 입장에서는 썸이 끝난 지 좀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지금까지 친구랑 저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고 아직도 친구랑 놀 때 재밌고 코드도 잘 맞아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계속 불편합니다. 친구가 전남친한테 고백하기 전에 저에게 물어봤으면 괜찮았을까요? 저한테 사귀게 됐다는 걸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걸까요? 전남친도 저랑 친구가 친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고백을 받아준 걸까요? 마음속으로는 의문만 가득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친한 친구라도 어쩔 수 없이 서서히 멀어져야 하는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1: 친구가 전 연인과 사귀게 돼서 좀 혼란스럽다는 케이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썸만 탔다라고 친구는
2: 알고 있고
1: 알고 있는 거고. 하지만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잠깐 사귀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케이님은 그 관계가 아주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사이였던 거고.
2: 네.
1: 근데 뭐 이제 전 남친도 그렇고 뭐 친구분도 그렇고 이 관계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때문에 일단 네. 마음이 좀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아 그리고 이런 풍경 설명하니까 딱 아 너무 불편하겠다 싶은 것은 이제 내 앞에서 뭐해 자기야 나 누구랑 같이 있지
2: 일상적인 통화 저녁 뭐 먹을까 이따 만나
1: 그 나랑 같이 있다고 막 얘기하고
2: 맞아.
1: 그럴 때 조금 곤란하겠다 싶어요.
2: 그 사연자께서 다섯 개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져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친구가 전 남친한테 먼저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1: 맞아.
2: 썸 탄 건 알면서도. 근데 그 전에 나한테 허락을 받았다면 물어봤다면 괜찮았을까? 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허락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구가 사귄 줄 모르고 썸 탄 줄만 알고 나 근데 요즘에 누가 좋아졌는데 고백해도 돼? 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해봐 라고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1: 그치,
2: 더
1: 어차피.
2: 마음 안 좋아요.
1: 맞아.
2: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두 번째 사귀게 됐다는 걸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걸까? 이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근데 그거요. 불편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없지 않았어요.
2: 네.
1: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 전 정말 아무 상관 안
2: 아메리칸 스타일.
1: 아메리칸에서가 아니라 좀 지나간 그 연인에 대한 그 마음이 한 번도 이거 좀 문제예요. 제가 아주 깊게 사귀진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깊게 사귀어도 괜찮아요.
1: 아 진짜?
2: 네, 괜찮았어요.
1: 우리가 좀 근데 좀 이례적인 건가요? 보통은 그걸 좀
2: 그리고
1: 이상하다고.
2: 비로소 그 친한 친구가 네. 제 전 연인과 헤어졌을 때 네. 굳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만나던 시기에 이 친구에 대해서는 놀리기도 해요.
1: 아,
2: 넌 그때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 뭐 이렇게. 근데
1: 맞아요.
2: 서로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 상대방을 등장시키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근데 10분 이해가 가요. 저는 저나 박준 시인님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이게 마음 쓰이는 일인 게 맞을 것 같아요.
2: 네.
1: 아, 근데 이게 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아, 너무 애매모호한데 일단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박준 시인님이 내려주는 처방 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유리의 동그라미.

0: 한강 다리를 건너며 최영숙. 한강을 건너본 지도 오래, 반성을 해본 지는 너무도 오래. 무엇이 견디게 하는가? 깊숙한 강물 찬 물살이 발목에 일어 생의 잔돌에도 쉽게 흔들렸지만, 무엇이 견디게 하여 이만큼 물 밀어가는 그대 기다리게 하였는지. 흘러라 그대, 흘러라 사랑, 슬픔도 오래 고이면. 제가 이 시를 가져온 것도 마지막 이 단락인데요. 이 어쨌든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장부형이 말처럼 무게감도 다르고 서로 입지도 다르고, 그런데 이 고민은 그냥 먼저 놓으셨으면 좋겠다. 맞아.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셋 중에. 그러니까 사연자는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고백해서 사귄다는 걸 통보받았잖아요. 친구는 나와 이 전남친의 관계를 모르고, 전남친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나랑 3개월 동안 사귀었는데 고백받는 순간도 먼저 알았을 거고. 이 문제 반드시 불거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둘의 문제가 될 텐데.
1: 맞아.
0: 그러니까 이 고민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먼저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둘이 갖고 어떻게 해결하든지. 높은 확률로 둘 중 한 명은 안 볼 겁니다.
1: 그렇죠.
0: 네, 또 높은 확률로 둘 다 안 보거나.
1: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선택권을 K님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내가 선택해서 여기서 떠나겠다. 이거를 지금 내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무엇을 잃는다, 내가 뭔가 뭐 약간의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마음이 오랫동안 아플 것 같거든요.
0: 그리고 저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정말 높고 넓은 마음으로 둘의 관계를 축복해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계속 진전되다가 걸렸어. 남자친구가 솔직히 토로한 거야. 나 사실 너 만나기 전에 썸 탄 게 아니라 사귀었었어. 이 둘은 사연자분 보기 힘들어할 거예요.
1: 힘들지.
0: 그때 두 번 또 상처를 받으실까 봐 전 그게 걱정이에요.
1: 근데 자기가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알게 될 수는 있죠.
0: 알게
1: 어떻게 세상 일이란 것을.
0: 네, 네.
1: 그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친구분은 아차 싶겠죠.
0: 아차 싶어서 어떤 의미로 미안함을 못 볼 거고.
1: 네. 그리고 내가 그때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그때 너랑 썸 탔던 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고 그걸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줬던 내 친구며.
0: 네.
1: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안 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내가 했었던 말, 행동 이런 게 다 떠오르면서 아마 그때 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K님은 만약에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러면은 또 마음이 풀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성향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사귀었는데 썸 탔다고 하면서 나 걔랑 사귀게 됐어. 그러면 야, 나 걔랑 사귀었어. 저는 사귀는 건 냅두는데 얘기는 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것도 얘기를 못 하신 좀 굉장히 마음 약한 분
0: 그렇죠.
1: 같거든요.
0: 네.
1: 근데 아무튼 K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음 찜찜한 사람이 손해고 속상하긴 한데요. 박준시님의 말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놔버리자.
0: 네.
1: 예. 자, 약간의 속상한 사연이었습니다.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지훈 시인과 함께했는데 시인님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좀 그 차이가 뭘까? 우리처럼 제가 걔 사귀는구나. 그만큼 우리가 안 깊게 사귄 시인님 깊게 사귀었댔죠.
0: 네.

0: 저는 그 살면서 사랑하는 모든 일의 애달픔에 대해서 그냥 이해 거기서 통한 것 같아요. 아. 너도 힘들었겠구나. 나처럼 얼마나 날 미워했을까. 내가 널 미워했듯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망하길 바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왔어라고 다시 내 어깨를 툭 치는 너의 마음은 뭐였을까. 이 모든 것들이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밉지 않게 됐어요. 다들 애쓰면 사는구나.
1: 다 애쓰면 살아. 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 뭐 부부, 연인 얘기가 아니어도 친구나 가족 심지어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비바두비의 The Way Things Go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0: 하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1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0222님께서 대장부엉 여름옷이랑 이불 정리에 들어갔어요. 추석 지나고 하는 게 국룰이지만 저는 제 속도를 알기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하려고요. 아주 현명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언제 다 하나 고민되면은 조금씩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살살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유리와 이석훈의 가을 상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작년 콩쿠르 우승 이후에 데뷔 음반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책임감이 컸는데요. 뭔가 다르게 더 특별하게 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평소에 연주하듯이 가장 자연스럽고 저답게 연주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힘을 주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답일 때가 오히려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듯이 힘들었던 지난 달은 보내주고 긍정 파워로 새 판을 짜보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이번 달은 다르다, 같은 실수는 없다, 우주가 내 편일 거다 라고 믿으며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해봅니다. 9월에는 여러분을 위한 작은 행운과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아둘라 러브.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 제릭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리셋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게임을 할 때도 그 판이 잘 안 풀리면 리셋하고

0: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클로버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나요?
1: 안녕.
0: 왜 이렇게 못 지냈을까요?
1: 영재 씨가
0: 아, 저 보고 싶었어요?
1: 네.
0: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뭐 얼마 전에 또 우리 던디랑 같이 풋살도 하고 또 뭐를 했죠? 아, 오늘 저 오기 전에 앞머리 좀 자르고 매직하고 다운펌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꾸꾸꾸를 해봤습니다.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굿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튜넥스와 함께 돌아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1: 돌랑이들 주목! 컴백 준비라는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해서 얼른 여러분께 검사를 받고 싶다는 아이돌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이든 다 잘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진 그룹 만능 투넥스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그럼 먼저 힘차게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투넥스입니다!
1: 파이팅 넘치고 좋습니다.

0: 자, 그러면 이번에 오늘의 추금위를 수식어로 붙여서 개인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제 추금위는 이제 강아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아지 에디입니다. 네. 9년 차인데도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1: 네.
0: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자, 동규 씨부터.
2: 오늘의 죽음이 여러분의 막내 동규입니다.
0: 막내 좋습니다. 동규 씨,
3: 안녕하십니까? 오늘만큼은 섹시한 섹시 이누입니다.
0: 오늘만큼은 섹시한 이누 씨.
4: 브룸 브룸
5: 라이더 타이레입니다.
6: 타이라이더네요.
0: 네, 타이라이더.
7: 안녕하세요, 친근한 옆집 준이에요.
0: 옆집
8: 준이.
0: 네, 옆집 좋죠.
9: 이게 뒷순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7: 점점 뭐가 많아져.
10: 안녕하세요, 오늘의 귀요미 담당 재훈입니다.
0: 귀요미 담당 재훈 씨.
11: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 화려한 남자 파랑으로 물들인 블루모드 시완입니다. 예.
12: 그럼 저는 오늘은 우베틱 아틱입니다.
0: 우베틱. 아니, 시완 씨가 유독 좀 튀어요.
11: 제가 저도 보니까 혼자 뭔가 이 배경에 물들 것 같이.
0: 그래도 약간 혼자만 약간 드레스 코드 살짝 어긋난 것 같아요. 좀 되게 밝은 색깔을. 그 머리가 일단 굉장히 예뻐요. 네. 제가 리빌 활동했을 때 딱 저 머리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두 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 왜? 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쁜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 저러고 나서 덮잖아요, 머리를. 덮으면 그 라인 그대로 투톤이 돼요 또.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되찾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시원 씨는 너무 잘 어울려요.
1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좋습니다. 그래도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보니까 한 분 빼고 막내 아틱 씨 빼고 다 동갑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다 05년생.
1: 맞아요.
0: 그리고 심지어 타이라 씨는 생일이 우리 더비들과 생일이 똑같아요. 오. 네, 4월 3일생이에요. 타이라 씨가.
9: 네. 역시 더비.
5: 저도 더비거든요.
0: 더비세요?
5: 네.
0: 진짜요?
5: 네.
0: 더비의 생일은
5: 4월 3일.
0: 평생 잊지 않겠죠.
5: 오. 네.
0: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귀요미를 담당하고 싶은 재훈 씨도 있었고.
13: 예.
0: 재훈 씨. 귀여워요. 아니, 왜요? 평상시에 귀여운 담당이 아니신가요?
9: 아, 이제 좀 해보려고 종종 노력하고 있어요.
0: 오늘 그러면 재훈 씨가 할 수 있는 모든 귀여운 매력은 다 이제 보여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3: 네.
0: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동규 씨는 네. 오늘만큼은 막내.
1: 맞습니다.
0: 막내니까 그럼 아틱 씨가 동규 씨한테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1: 아우, 당연하죠.
0: 자, 아틱 씨 말 편하게만 해보세요.
9: 자, 해봐.
12: 안녕, 동규야. 오!
0: 좋습니다.
9: 큰일났다.
0: 자, 또 아돌라에서 저랑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 오늘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오늘 아돌라를 찾아와 주신 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죠. 바로 튜넥스의 첫 번째 컴백을 축하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컴백이죠?
1: 거진 6개월 만에
0: 6개월 만에 컴백. 아, 좋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루 모드가 발매된 지 지금 한 3시간 조금 넘었는데 먼저 이 따끈따끈한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0: 네, 귀엽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9: 제가 이 소개를 또 근래 많이 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럼 귀엽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이번에는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 저희 이제 서사를 아주 잘 솔직하게 풀어낸 앨범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잘하네요, 재훈 씨. 근데 이게 또 첫 컴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소감이 어떠세요?
11: 저희가 또 말씀하세요. 아, 네,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컴백이다 보니까 또 첫 데뷔 때랑은 다르게 무대에서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제대로 좀 즐겨보자라는 마인드가 제일 컸던 것 같고
0: 네.
11: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수학학원에서 숙제를 해가면 좀 숙제 검사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0: 네네네.
11: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도 무대에서 이제 놀

0: 준비가 정말 돼서 기다려지지 않았나. 아,
1: 네. 놀 준비가 되어 있다.
0: 네.
1: 부럽습니다. 사실 여러분 첫 컴백이니까 이제 놀 준비가 된 거잖아요.
0: 네.
1: 놀고 싶고. 저의 첫 컴백은 기디업이었어요. 기디업이란 곡이었는데 저는 이제 놀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무서웠어요. 약간 어떤 수학 숙제를 안 해간 느낌이었어요.
0: 아.
1: 네. 그만큼 이제 좀 두려웠던 활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숙제해 오신 거죠?
2: 예.
3: 네.
1: 좋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고요. 또 아까 발매 전 카운트다운 라이브 하고 또 이제 여기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4: 맞습니다. 네. 네.
1: 이제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버전 다들 뭐 들어보셨나요?
2: 네. 네. 다 들어봤어요.
1: 좋아요도 누르시고.
2: 예.
1: 아 필수죠.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앨범이 나온 거를 보면 음원 사이트에.
3: 그 튜닉스의 프로필에 그 곡이 많아졌다는 거에 좀 더 많이 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다른 분은요?
4: 이제 그거보다 이제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최신 앨범 창에 여러 가지 앨범이 뜨잖아요.
1: 네.
4: 근데 이제 투넥스가 딱 뜨니까
1: 네.
4: 뭔가 약간 괜히 성공한 기분도 들고.
3: 맞죠.
4: 그쵸. 약간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
1: 자랑하셨어요?
4: 아직 못했습니다.
1: 아 바쁘시다 그냥. 네. 끝나고 꼭 자랑해 주시고요.
2: 예.
1: 자 그럼 지금부터는 타이틀곡 이제 블루 모드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곡 소개 성준
2: 블루모드야?
1: 네.
0: 네. 저희 이번에 타이틀 블루모드는 이제 7명의 청춘을 푸른 밤에 빗대어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3: 네. 되게 짧고 굵고 좋았어요. 네.
4: 되게 좋다.
3: 네, 이 타이틀곡 선정하는데 좀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3: 아, 후보가 좀 다른 것들도 있었나요?
1: 네, 저희 그 수록곡 중에 오버엑스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 이 블루모드와 오버엑스의 그 둘 중에서 무슨 곡으로 타이틀을 할까에 대한 이제 저희한테 의견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랬었습니다.
3: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다들 눈을 감아볼게요. 자, 지금 타이틀곡을 고를 수 있는 순간이에요. 네. 자, 익명이에요, 익명. 절대로 야 아무도 블루모드보다 조금 더 강렬했군요.
2: 네, 좀 강렬했어요. 사운드가. 네.
3: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아틱 씨. 아틱 씨는 왜 오버엑스를 고르셨어요?
5: 네, 언제 고르셨대?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성진이 형이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네. 또 제가 춤추는 거 좋아해서 뭔가 이 노래로 춤추면 되게 멋있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3: 조금 약간 빡세고 조금 강렬한
5: 네,
3: 걸
5: 맞아요.
3: 선호했군요.
5: 네.
3: 아, 오버엑스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나요?
1: 네,
5: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3: 오버엑스도 궁금한데 아무튼 엄청난 뭐 고민 끝에 선정된 타이틀곡 블루모드죠. 자, 이 노래 또 인우, 시완, 타이라 씨가 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내가 쓴 부분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인우 씨,
4: 제가 이제 벌스 1을 작성했는데 네. 이게 재훈이 랩 파트거든요.
3: 네.
4: 이제 저희의 이제 이번 가사의 의미도 담겨서 약간 같은 주파수를 가진 서로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3: 그래서 같은 뭐, 주파수를 가진
4: 네.
3: 서로를 알아보는.
4: 그쵸.
3: 오케이.
4: 그 파트 한번 불러주실래요?
6: 지금요?
4: 네.
6: 바로 가죠.
4: 5, 6, 7, 8. Low light 채 번진 너의 face 말 없는데 이미 같은 살롱
3: all along 처음인데 익숙해. 아, 네. 아, 좋습니다. 또 타이라 씨.
7: 네.
3: 타이라 씨도 작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7: 맞습니다.
3: 네, 마음에 드는 가사 있어요? 본인이 쓴 가사 중에?
7: 제가 쓴 가사 중에 이유 따윈 필요 없다.
3: 이유 따윈 필요 없다.
7: 이유 따윈 필요 없다. 이 멜로디만 있으면.
3: 이 멜로디만 있으면
7: 이거 시완이의 파트인데요.
3: 시완 되게. 서로 뭔가 본인 파트나 아시고 다른 멤버 파트를 좀
4: 제가 하고 싶어서 썼는데 이제 더 잘해가지고
3: 아, 이제 서로 뺏고 뺏기는
4: 그렇죠.
3: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사실.
4: 그치.
3: 네. 네. 또 누가 더 시완 씨.
8: 네.
3: 시완 씨도 가사를 쓰셨잖아요.
8: 네, 저도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프리코러스 원 파트에 네. 이제
3: 이것도 가장... 혹시 다른 멤버 파트예요?
8: 이거는 제 파트예요.
3: 아, 네. 네.
8: 그 Streetlight make us look like a band 하고 뒤에 그 좀 어색할지언정 조금 솔직하게 다가가겠다 그런 의미를 영어로 풀어서 적어.
3: 영어 잘하세요?
8: 조금 할 수 있어요.
1: 저희 팀 영어 담당이에요.
8: 아주
1: 영어 담당입니다.
3: Where are you from?
8: I'm from Korea, man.
3: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가수 세트 영감을 좀 어디서 받아요?
1: 가사 쓸 때.
3: 왜냐면

0: 제가 정말 여기 아이돌 라디오 오는 길에 제가 차에서 한 시간 동안 가사를 썼어요. 오. 가사 쓸 게 있어서 한 시간 동안 가사를 썼는데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쓰니까 안 써져요. 심지어 그 멀미만 났어요. 멀미만 멀미 나고 끝. 한 다섯 줄 쓰고 끝났어요. 아, 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가사를 딱 쓰려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역시 좀 알려주세요.
1: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영화를 보고
0: 영화
1: 네 그 진짜 몰입을 해서 내가 진짜 이 주인공이 됐다 생각하고 약간 그때 좀 가사 저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내가 몰입해라.
1: 네 뭔가 약간 스릴러를 봤다. 스릴러. 그럼 그거에 관련해 내가 진짜 내가 형사라 생각하고 뭐 그런 느낌.
0: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은 남편들이라는 영화거든요.
1: 남편들.
0: 네. 그 내 땡에 있는 남편들이라는 영화인데 그럼 제가 그것도 이제 거기서도 영감을 받은 거예요?
1: 다양한 영화를 보시면은
0: 오늘 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본인 파트는 아니지만 솔직히 조금 탐났던 파트. 이거는 무조건 있어요.
1: 아 있죠 있죠.
0: 자
1: 있을 것 같은데 성준이 있을 것 같은데
0: 성준 씨
2: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인우의 사비 파트를 네. 굉장히 좀 뺏고 싶습니다. 와
0: 그러면 인우 씨의 그 후렴
3: 네
0: 한번 살짝 들려줄 수 있으세요?
3: 좋아요. 제가 또 저음을 처음 도전해 봤다니까.
0: 저음
3: 네
1: 5, 6, 7 Bloom more lights down, mama no
3: Bloom more slow, there's no need to rush. 이런 것 때문에 멋있다.
0: 멋있는데요?
3: 와우
0: 맛있어요. 오. 네, 약간 좀 쫀득쫀득한 떡볶이 같았어요.
3: 감사합니다.
0: 네. 자 성규 씨 이것보다 잘할 수 있어요?
3: 아
4: 이제죠.
0: 제가 늘 하는 건데 아이돌 라디오 오셔가지고 다른 멤버의 파트를 이렇게 더 잘하시면 그 파트를 제가 드려요. 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파트는 성준 씨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돼요.
1: 기회다 네, 기회.
0: 무대에서
4: 오피셜.
2: 뚫리는데?
0: 네.
2: 와 이러면 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데.
0: 네, 잘하셔야 돼요.
2: 해보시다.
1: 5, 6, 7 Bloom more, lash down, mom and up Bloom more, slow dance, no need no rush yeah. Yeah.
0: 오, 나쁘지 않아요. 약간 성준 씨는 떡볶이긴 한데 약간 좀 그 로제 떡볶이 있죠. 아, 네, 약간 그 느낌. 인우 씨는 이제 쫀득쫀득한 빨간 떡볶이. 네, 좋습니다.
4: 둘 다 맛있다.
0: 네.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틱 씨?
5: 네 맞습니다.
0: 사드릴게요. 자 또 다른 멤버 파트 이제 좀 욕심나는 분 다른 멤버의 파트
6: 아, 저는 사실 재훈이가 아까 불렀던 파트인데 네. 이게 또 재훈이가 그 파트를 부르면서 혼자 또 나오거든요 스테이지에서.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센치하면서 멋지지 않나.
0: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네. 그 파트가 멋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무대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성과 동선에서 스팟라인 받는 게 탐나는 거예요.
6: 그게 또 딱 혼자서 하는데 막 혼자서 엄청 빡세게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푸른 조명에 그 센치한 가사와 센치한 동선과 그 모든 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

0: 끝났나 이제.
1: 끝났다.
2: 재훈 씨는 귀여우시니까 옆에서 귀여운 엔딩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이쯤에서 그럼 타이틀곡 블루 모드 듣고 올 건데요. 오늘 튜넥스 분들이 또 퍼포먼스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자 넣고 네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3: Let's go.
1: Let's go.
3: Let's
1: go.
2: 네,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튜넥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4: 네.
2: 자, 좋습니다. 그러면 튜넥스의 블루 모드 퍼포먼스 무대로 만나볼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해프미 에디!
3: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4: Are you Prince On?
3: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4: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3: 아! 트넥스의 블루 모드 퍼포먼스로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숨 고르시는 동안 댓글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자, 327 하나.

0: 님께서 뭔가 강약 조절이 레전드의 곡 같아요. 네, 노래가 은은하게 제 심장에 번지는 느낌 책임져라고 남겨주셨고, 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노래가 아까 그 뭐였죠? 오버
1: 엑스.
0: 네, 그 노래 아직 못 들어봤지만 저희가 이 블루모드가 되게 뭔가 은은하게 심장에 좀 번지는 약간 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또 앵모지모지님께서는 노래 너무 내 스타일, 아돌라 끝나고 뮤비 찾아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뮤비도 완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꼭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2604님께서 투넥스님들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정말 멋있으셔요 하트. 특히 동규님 이 제 취향 저격하셨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엔 앞서 보고 온 퍼포먼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 네.
0: 퍼포먼스 컨셉이 댄디 섹시인데 멤버들이 컨셉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 네.
0: 어떻게 이 두 단어 댄디 앤 섹시, 댄디 섹시?
4: 댄디 섹시.
0: 댄디 섹시가 떠오르게 됐나요?
4: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타이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네. 곡에 대한 컨셉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안무 창작을 맡게 되었어요.
0: 아, 네.
4: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0: 네.
4: 해서 막 우산을 써볼까 막 이렇게 막
0: 우산?
4: 네. 어떤 막 영화도 레퍼런스로 찾아보고 하다가 네. 아 이건 댄디 섹시가 맞다.
0: 아 댄디 섹시.
4: 이거는 그냥 힙합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0: 네.
4: 그래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꺄악! 소리가 나오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0: 네,
4: 네 그렇게 했습니다.
0: 안무 창작은 누가 혹시 한 거예요?
4: 저희 다 같이.
0: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4: 네.
0: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블루모드 안무 만들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비트에 좀 맞춘다. 그러면 가사에 좀 맞춘다. 아니면 뭐 구성을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걸 하자.
5: 저희는 이제 쫀득하게 그리고 쫀득하게. 얼굴 보이게
0: 얼굴 보이게
5: 이제 얼굴 가만히 있는데 약간 이런 표정 많이 네.
0: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진짜 저도 다시 데뷔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 데뷔 초 때 안무들 다 보면 인원수가 저희가 많긴 많지만 안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얼굴이 잘 못 보이는 안무예요. 제가 음악 방송 항상 보면 너무 막 춤을 열심히 춰. 근데 얼굴 자랑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잘생기셨으니까 꼭 중요하거든요. 얼굴 자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차가 오니까 여러분 간식 마음껏 챙겨 드시고요.
6: 네. 네.
0: 그러면 저희는 트넥스의 신곡 오버 X 듣고 오겠습니다. 오우.

0: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댄디 섹시 댄디 섹시로 가요계를 접수할 기대 넘치는 그룹 트넥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트넥스의 오버 X 듣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질문들도 좀 읽어드릴게요. 봉규를 연준님 네,께서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룸메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써본 결과 전 룸메가 나은지 현재 룸메가 더 좋은지 아니면 다시 다른 멤버랑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룸메가 어떻게 되나요?
1: 지금 저랑 재훈이가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우랑 시환이, 그 다음에 이라, 성준, 아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0: 2, 2, 3.
1: 네.
0: 다 한 집에 사시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0: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방은 세 개.
1: 네.
0: 방 세 개. 자, 동규 씨.
1: 예.
0: 지금 룸메 좋으신가요?
3: 아니 뭐 말해 뭐해. 뭐.
1: 제가 전 룸메가 이라였거든요.
0: 네, 전 룸메가 이라 씨였어요.
1: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아, 오, 와, 와, 왜요?
4: 대령 성민인데.
1: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라 씨가 이제 워낙 또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0: 자유분방.
1: 네. 네. 재원 씨는 약간 저랑 좀 같은 성향이거든요. MBTI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지내는 반면에 항상 이제 시끌벅적했었던
0: 이라 씨는.
1: 네.
5: 행복을 준 거예요, 제가.
0: 행복, 아, 그쵸.
2: 행복이.
0: 제가 살짝 이라씨였어가지고 정확히 알아요. 저희는 멤버들에게 이제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5: 맞습니다.
0: 네, 나쁜 일도 없고.
1: 아, 그쵸, 그쵸.
0: 좋습니다. 아, 재원 씨도 만족하시고요, 동규 씨랑?
3: 아, 좋습니다. 방이 좀 검은색이 돼가는 게 좀 그런 것뿐이고.
0: 방이 검은색이 된다고요?
3: 네, 예, 이게 검은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0: 아, 전 또 검은색이 되면 해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검은색을 좋아해서. 네, 네, 네. 막 그럼 침대도 검은색이고 막.
1: 아, 그렇죠. 친구류도 검은색으로 사고. 와. 책상이랑 막 서랍 이런 거 검은색으로 사고.
0: 와, 네. 검은색. 저도 약간 근데 그쪽이에요.
1: 아, 역시.
0: 저도 저는 검은색까지는 아닌데 지금 동규 씨가 입고 계신 아우터 색깔. 약간 좀 어두운 그레이를 좋아해서.
1: 아. 네.
0: 저도 막 집에 가구들이 다 차콜색이에요.
1: 너.
0: 아. 네. 커튼도 소파도 뭐 다 그냥 차콜. 좋습니다. 인우 시환 씨.
6: 네.
3: 네. 네.
0: 둘은 은근히 뭔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1: 아,
3: 인우 씨가 얘기해 보시죠.
6: 아, 허. 아니지. 저랑 시환이랑 이제 또 잘 맞기도 한데 다만 이제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6: 이게 잠에 드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2: 아, 이거 맞아.
0: 아, 이거 안 맞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1: 그렇죠.
0: 누가 더 일찍 자요 그러면?
6: 저는 이제 다 불태우고 와서 숙소에서는 이제 빨리 자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또 아쉽게도 저희 방 에어컨이 안 달렸거든요.
0: 네.
6: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어서.
0: 네.
6: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되는데.
0: 네.
6: 시환 씨는 안 자니까.
0: 네.
6: 이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자고 싶은데. 아.
4: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 받았어.
2: 미안해요.
0: 아, 그럼 사실상은 시환 씨랑 룸메가 아니었어도 시환 씨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6: 그건 아닙니다. 그건
0: 룸메가 아니어도 어쨌든 문을 열어놓고
1: 그치, 그
0: 사시는 거면.
6: 그 보통 범인들이 있긴 한데.
3: 근데 주범은 아니야.
6: 주범은 아니야.
0: 그러니까 주범은 누구예요 그러면? 야, 이라 씨.
2: 잘 분방해.
0: 야, 이라 씨가 좀. 숙소 가서도 안, 바로 안 자고 좀 이것저것 좀 하고 이렇게 좀 뭐 먹고.
6: 네.
0: 그러니까 이러시군요.
5: 저는 이제 역주에서 사는

0: 하는 사람입니다.
1: 나
0: 어떤 반신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2: 반신 아 욕조에서 산다고요? 반신욕을 맞아요. 좋아해서
0: 네. 근데 하...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영 씨?
3: 저요? 저요?
2: 혹시 야식 멤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모여서 야식을 좀 시켜 먹는?
1: 아 이라인
3: 재훈 성준이가 이제 피자 크루라고
2: 피자 크루 아,
4: 피자를 진짜 네,
3: 피자를 진짜 좋아해요.
2: 아 진짜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라면
4: 아 라면 아, 진짜
5: 라면 아, 성준이랑
2: 동규 씨와 성준 씨 네. 둘이 같이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1: 아 라면 네.
6: 많이 끓여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라면이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많이 못 먹는 편이에요.
1: 아, 지금 아, 너무 먹고 싶어.
2: 저랑 선우는 형제 다제 때 새벽 막 5시에 둘이서 라면 막 세네 봉지 끓여 먹고 그랬어요.
6: 급이 다르시네.
2: 네, 그러다가 이제 아, 선우야 내가 끓였으니까 너가 설거지해 이렇게 하면 어 대답해놓고 다음 날 아침 다다음 날까지 있더라고요 그대로. 아, 무튼 네. 좋습니다. 또 이라 성준 아틱 씨 세 명에서 룸 쓰잖아요.
7: 네 맞습니다.
2: 여기 좀 잘 맞나요?
7: 어때요?
4: 항상 정적이 있는데
0: 저는 만족하지만 이 둘 친구는 모르겠어요.
6: 아. 이게 사실 이라가 워낙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2: 얼마나 자유분방하길래 모든 멤버가 다 이렇게 자유분방하다 하는 거예요? 막
6: 아 이게
2: 그러니까 성격이 자유분방한 거죠? 막
6: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2: 모든 방면에서요?
6: 네, 모든 방면에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거실에서 뭐 자고 있고 갑자기 뭐 부엌에서 자고 있고
5: 아, 재래 형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0: 그건 무대 위에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2: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모는 방면에서 자유분방하다 네, 상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자 또 댓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또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님께서는 티저 공개됐을 때 트윈이들이 다 청량이라고 믿었는데 완전 반전이잖아요. 네, 트윈이들 반응 보면서 투넥스트 심정은 좀 어땠나요? 오. 아, 티저 공개됐을 때는 팬분들이 좀 청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4: 네. 저희 네. 트레일러랑 자켓 이제 그 비주얼들이 다 청량하게 나와 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제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음악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 이번에 갑자기 딱 섹시한 거 나오면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고. 네. 아, 좋아해 주실까? 하는 자신감도 조금 있고 약간 네. 이렇게 좀 오락가락 했었어요.
2: 오락가락. 네. 근데 지금 트윈들은 어머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4: 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과 요청 만나봤고, 자 이번 앨범 수록곡들도 정말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들으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 트랙 Sync Up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티실
8: 네 이번 첫 트랙 싱크업은요 또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해본 하우스 장르인데요 또 뭔가 서로 끌리는 그런 내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4: 네. 좋아요.
2: 좋습니다.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반응은 좀 어땠나요?
4: 오 근데 되게 좀 신선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진짜 연습생 때부터 이런 노래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녹음에 좀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이 노래 안무가 혹시 있나요?
4: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2: 이 노래 나중에 콘서트에서 만약에 셀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딱 그려지는 게 하우스 무조건 하우스 안무로 상체보다는 하체 그 풋워크 스텝 위주로 해가지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4: 아 너무 멋있다.
2: 네 좋습니다. 자 이 노래 최애 파트 혹시 있으신 분?
4: 제 파트
6: 있어요 성준 씨?
3: 있어요?
6: 이제 저는 벌스 1을 네. 제가 불렀는데 이 파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녹음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한번 불러주시면 될까요? 자, 한 소절
3: 5, 6, 7, 8 근데

좋습니다. 네, 오디오 오디오 저는 음원 듣는 줄 알았어요. 네, 음원으로 듣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3번 트랙 한번 들어볼게요. 어 Answer입니다. Answer. 자 노래 주세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이제 3번 트랙 앤서는요. 저희가 주파수를 이제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좀 비가 올 때 듣기 좋은 노래고요. 저 뭔가 팬분들과의 이야기도 좀 담겨져 있고 저희의 좀 답장 같은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가 아주 좋다.
1: 네, 들어보니까 데뷔곡의 아우트로를 확장해 뭔가 새롭게 풀어낸 또 R&B 송이라고 하는데 또 재훈 씨께서는 랩 메이킹 네. 또 시원 씨 작사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재훈 씨.
2: 예.
1: 랩 메이킹 하고 싶었어요?
2: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1: 너무 하고 싶었어요?
2: 예.
1: 잘 해낸 것 같아요?
2: 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해낸 것 같아서 좋아요. 아, 자, 마음에 듭니다. 예.
1: 그러면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2: 레 예. 모든 게 다 지워지고 있어 drip drop 이 흐름은 non-stop 내 맘은 또 lockdown A filter 없는 내 새벽에 너를 깊게 들이쉬면 빗물에 번져가 우리 timeline Yeah.
1: 오, 좋은데요?
2: 감사합니다.
1: 쫄깃쫄깃한 떡볶이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좋아요. 자, 시원 씨 작사에 참여하셨죠?
3: 네.
1: 네, 어떤 작사를 하셨나요? 작사가 이번... 하고 싶었어요?
3: 네, 작사가 좀 하고 싶었어요. 네.
1: 잘했습니다.
3: 네. 이번에도 제 파트에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1: 네.
3: 좀 살짝 덤덤하면서. 조금 센치한 그런 네. 감성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1: 좋아요. 그러면 뭐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뭐 읽어주셔도 돼요. 막 시 낭독회처럼.
3: 바로 한 소절 가보겠습니다.
1: 좋아요.
3: 네.
4: Five, six, seven, eight. Ghosted.

0: 감사합니다.
1: 저는 음원을 듣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 트랙이죠. 아, 이거 좀 기대가 돼요. 아까 성준 씨와 아틱 씨가 네, 이 노래가 타이틀이 아니어서 후회된다 라고는 안 했지만 네, 이 곡도 타이틀급으로 좋았다는 그 곡이죠. 바로 오버 X입니다. 노래해 주세요.

0: 되겠습니다.
1: 네, 저희 오버엑스는요, 저희 투넥스의 X가 규정되지 않는 이지의 X이거든요. 그 넘어버려 X, 뛰어넘어버려 X, 한계? 그런 거 따위 없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2: 좋습니다. 이 곡은 제목을 아예 재훈 씨가 지었다고 합니다.
3: 네, 또 제가 또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곡 제목까지 짓고 싶었어요.
3: 제목, 네, 곡 작사가 너무 하고 싶었고 또 네, 곡
2: 제목도 제목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어떤 의미로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3: 저희 약간 저희가 튠 더블 X잖아요. 뭔가 튠 X니까 그 타이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미지의 X를 너와 함께면 어디든지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좀 곡을 썼던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근데 또 재훈 씨와 함께 동규 씨도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 동규 씨가 그럼 쓴 가사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4: 이 곡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짰는데요. 네. 사비에 이제 나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면서 좀 세계관이 좀 넓어지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2: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의 최애 파트 한 소절 우리 막내 아틱 씨.
3: 오우. 네. 또 저는 이 노래에는 제 파트 중에 그 바로 불러드릴까요?
2: 좋아요. 좋아요.
3: 아, 네.
5: 좋다.
6: 5, 4, 3, 2, 1
3: No shame, Vincent. 타오른 내를 그로 안아 no rain.
6: No rain.
3: 네.
2: 음원 듣는 줄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수록곡 얘기 나눠봤고요. 투넥스의 새 앨범 전체 재생으로 들으면 두 배로 좋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투넥스의 신입 사운드들이 댄스 메들리로 장기자랑을 준비해왔다니까 애부장에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7: 네. 네.
2: 자, 그러면 신입분들은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2: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러면 음악 주세요.

0: 눈을 무시게 아름다워 내 질투심 속에 나와. 아, 웬일로 우리 밖에 계신 더비분들이 응원법을 이렇게 열심히 크게. 네. 아, 리빌.
1: 이렇게 엔하이픈의 또 Big Girls Don't Cry, 트레저의 If I, 키키의 Pop Off, Pop Off, 그리고 더보이즈의 리빌까지. 네, 투닉스 신입사원의 알찬 댄스 메들리 무대였습니다. 아, 이분들 멋있는 거 귀여운 거 다 가능한데 또 특히 마지막에 더보이즈의 리빌. 아, 선곡이 참 킥이었던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자, 아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나게 얘기 나누는 거 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우리 리더 동규 씨.
3: 네.
1: 네, 오늘 아돌라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3: 저희가 저번 데뷔 앨범 나오고 아돌라 나왔을 때 사실 상당히 조금 아쉬운 케미스트리를 보여줬었거든요, 게임을 했을 때.
1: 네네네.
3: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하지 않았나.
1: 네.
3: 아, 그 관점에 있어서 조금 아, 좀 마음이 좋고요.
1: 네.
3: 그리고 또 블루모드가 이 집이 나왔는데요. 저희 수록곡 진짜 너무 좋으니까 블루모드도 많이 들어주시고 수록곡도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인우 씨가
5: 네.
1: 우리 팬분들께 또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5: 자, 우리 트윈이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블루모드 1집과 다르게 소년이 아닌 약간의 어른의 맛? 약간 섹시의 맛? 이것도 첨가된 노래니까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주파수 잘 찾아갈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태국 팬분들에게 우리 아틱 씨가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6: 네.
1: 랑나 쭉쭉.
6: 네. 그거 폭라우 투네이스나 갑. 와, 되게 어색하네요. 폭라우 투네이스나 갑 컴백 강렉 랑작 데뷔나 갑 나의 앨범 블루모드 거 방네요 팍도라고 뺀 감정자의 해보라우 네 갑 랑나 쭉쭉
1: 랑나 쭉쭉.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티아라 쿤.
5: 티아라
1: 니혼노. 아, 티아라가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아, 윙! 자, 기억을 잊으세요. 기억을 잊으시고.
2: 뭐야?
1: 우리 타이라 씨. 아니, 오타가 있었어요. 오타.
5: 오타. 아~ 네.
1: 타이라 씨, 타이라 군. 네. 니혼노 팬 팬노 미나상니.
7: 하이.
1: 한마디 오네가이시마스.
7: 하이. 니혼노 TV의 미나상. 아, 니혼노 TV의 미나상모. 블루모드 탁상 기타 모랄도 음시 데스. 일본어 연습, 일본어 공부도 ちゃんと練習してるので, 是非是非聞いて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필수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sweat. 먼지 덮인 책과 조명, 불빛 아래서 멍하니.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괜찮아? 못 가 이제. 좀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가.
1: 그래도 되겠어?
0: 어, 제발 그래.
1: 미안 미안. 그럼 이따 봐.
0: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니?
1: 오유랑 파이팅! 힘내!
2: 난 달리기를 할 줄 알지만 세계에서 1등 정도는 아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은 다 그렇다. 그렇다고 근사한 어른이 될 수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어른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 가는 과정에 지쳤을 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던 시시한 때를 기억하려고 한다. 누가 다닌 길이든 처음 가는 길이든 스스로 다다르기 위해 내딛는 지금 내 작고 힘없는 발자국이 기특할 때가 있을 거라 믿는다. 공룡을 만났다. 우주로 간다. 도움이 되는 일을 만나고 싶다. 그런 것들을 꿈꾸는 나와 철수는 하찮지 않다. 1등은 기분 좋은 거다. 그치만 내가 만날 꿈들이 등수가 매겨지는 일이 아니었으면 한다. 이왕이네.

소중한 날의 꿈 사운드 트랙에서 홍민정의 커다란 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영화 속 장면, 영화 속 주인공 이랑의 나레이션을 들려드렸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11년 작품이고요.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 안재훈, 한혜진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서 이랑의 목소리는 배우 박신일 씨가 맡고 있고요.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거든요. 친구는 진작에 포기를 했고 이랑이 혼자 이렇게 계속 달려나가면서 1등을 하면 좋겠지만 1등이 아니어도 지금 내가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흘리는 땀들이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이었습니다.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은 제가 워낙 또 좋아했고 한국 극장 애니메이션의 어떤 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가능성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고요. 그림도 참 예쁘고 이야기 참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의 시나리오를 은중과 상현의 송혜진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0: 송혜진 작가님이 필모그래피에 보면 소중한 날의 꿈이 딱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인어공주, 전도연 씨의 인어공주 시나리오도 송혜진 작가님 작품이고, 손예진 씨의 아내가 결혼했다도 송혜진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또 하나 이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의 시나리오도 송혜진 작가님, 그리고 최근에 은준과 상연을 쓰신 거죠. 이런 엄청난 작가님께서 쓴 이야기를 안재훈 감독께서 예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한국 문학, 네, 우리가 다 아는 교과서에서 본 그 작품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소개하는 일을 계속 해오셨죠. 뭐 메밀꽃 필무렵이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감독님은 FM영화음악과 또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딱 만나게 되는 그 예쁜 그림, 계절마다 바뀌는 그 그림, 안재훈 감독께서 그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재훈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는 MBC FM영화음악 홈페이지, 네, 이것도 좀 넣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내일 매직아웃 스페셜 F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 안재훈 감독님 모실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서산 갯마을 조미미의 노래가 쓰인 영화는 지느러미라는 작품입니다. 올해 개봉한 독립영화 지느러미 박세영 감독의 영화. 이 서산 갯마을 외에도 정말 많은 한국 음악, 특히 트로트 음악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이 영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결정적인 사운드 트랙이거든요. 서산 갯마을도 그냥 이 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곡을 한 두 배 정도로 좀 늘려서, 그러니까 약간 테이프 늘어지는 듯한 사운드로 영화에서 쓰이고 있죠. 아주 독특한 질감을 갖고 있는, 또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한 영화였어요. 지느러미. 제가 아가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아가미만 있었나? 지느러미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나름 SF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된 이후를 상상하고 있는데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뭔가 남한이 주도해서 통일이 된 것 같지 않고요. 북한이 주도해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색채나 미감이나 분위기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북한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통일 대한민국의 육지와 그리고 오염된 바다를 나누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이 됐는데 한국은 삼면이 바다니까 오염된 바다에 둘러싸인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벽을 쌓은 거죠. 그런데

그 장벽 바깥에, 그러니까 오염된 바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연변이, 오메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인데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배척당하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 오메가들이 이제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자원을 채취하는데 강제 동원되어서 이렇게 쉽게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오메가가 장벽을 넘어 육지에 숨어들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지느러미. 장르 영화처럼 시작하지만 이야기보다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질감과 분위기가 오래 기억에 남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었죠. 지느러미. 박세영 감독은 몇 해 전에 다섯 번째 흉추라는 영화를 소개했던, 개봉했던 감독이고 이번엔 지느러미. 좀 눈여겨볼 분입니다. 이분 좀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 앞으로의 행보를 좀 주목해볼 만한 박세영 감독의 지느러미. 네. 내일 매직아웃 스페셜 F에 오시는 분은 안재훈 감독. 그분의 영화는 아가미. 네. 아가미와 지느러미의 한 해네요. 2026년. 하지만 두 영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아, 근데 약간 비슷한 건 있네요. 사람인데 지느러미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인데 아가미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래서 외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오아시스 재결성 이후의 투어를 다룬, 그리고 투어하는 과정의 그 뒷이야기를 담은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하고 바로 이제 국내에 개봉했죠. 이거 봐야 되는데.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 이걸 또 부지런히 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4805번. 돈 룩백이 된 거 다큐 영화 보고 왔는데요. 오아시스 팬들이 노래 따라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데 저도 울컥하면서 2022년 이맘때 송골매 재결합 공연을 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오아시스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 슈퍼소닉은 재밌고 즐겁게 보고 왔는데 이번 돈 룩백이 된 거는 뜨거운 감동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돈 룩백이 된 거. 제가 지난해 그 투어 샌 리스트를 좀 찾아봤는데 그 샌 리스트에 있는 거 보면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에도 이 곡들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두 곡을 어디에서 골랐냐면 1996년 Nap Was 그 실황 앨범에서 골라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아시스의 또 다른 다큐멘터리 슈퍼소닉, 그건 오아시스가 어떻게 결성이 되었고 1996년 그 역사적인 네버스 공연까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그린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의 엔딩이 바로 1996년 네버스 콘서트였죠. 그래서 바로 그 네버스 라이브 그 실황 앨범에서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오아시스의 곡 Whatever 그리고 Live Forever.

1996년 네버스 공연 실황에서 두 곡 Whatever, Live Forever 모두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의 노래였습니다. 오아시스 하면은 편할 텐데 음절이 4개밖에 안 돼서 오아시스 이거를 오아시스, 오아시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단 오아시스라고 외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오아시스 팬들이 조금 이득이다. 네. 오아시스도

온 룩백이 낸 거에도 이 노래 나오죠. 아직 안 봤는데 나올 것 같은데. 나와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정말 감동하고 가슴 벅차서 이 다큐를 본 분이 있는가 하면 좀 화가 나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영 씨.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를 보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콘서트 영화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저 역시 오아시스 세대여서 그런지 이 영화는 보고 싶더라고요. 큰 화면과 짱짱한 소리로 보고 들으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떼창을 하라는 의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노래의 가사를 다 영어 자막으로 표기했더라고요. 팬들이 오아시스의 노래 가사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 차례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가사 구절은 자기 삶의 신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가사마저 다 영어로 표기해 놓으니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그게 뭔데 싶었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영화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언어 때문에 소외당하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용서와 화합을 이야기하며 돈 룩백이 낸 거를 부르던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작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제 마음은 이미 삐딱해져 있었습니다. 이상 화난 상태로 돌아본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거 감상이었습니다. 혹시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나온 영화가 있다면 그 노래도 들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돈 룩백이 낸 거는 들려주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네. 돈 룩백이 낸 거는 며칠 전에 들려드렸고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는 영화 강철비에 쓰였잖아요. 영화 강철비에서 이 삐딱하게를 남과 북의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같이 듣고 따라 부르는 장면이 있었죠. 돈 룩백이 낸 거, 작품은 좋았으나 자막을 계속 영어로. 그러게요. 그걸 왜 굳이 또 영어로 했지? 팝송들은 노래 가사 다 신경 안 쓰며 듣다가 이런 작품 볼때그 가사의 뜻을 좀 확인하는 재미도 사실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다 영어로 쓴 자막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나중에는 삐딱한 마음으로 나오셨다. 나는 영 씨의 신청곡. 네, 이제 화 푸시고요. 네, 영화에서 좋았던 것만 잘 선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철비에 쓰인 곡이죠. 지드래곤 삐딱하게.

그리고요, 호프 지금 미국에서 개봉해서 반응 좋던데요. 사실 한국 관객에 비해서 북미 개봉했을 때 반응이 좀더 좋을 거라는 예상과 기대는 했었어요. 장르 영화의 팬층이 우리나라와 북미는 확실히 좀 다르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는 그 장르 영화의 팬층이 좀 두터워서 그런 팬들에게는 호프가 되게 어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 이게 저는 했다니까 뭐 남들 다안 하는데 저만 한것 같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저도 아주 그 미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호프에 대한 좀 반응은 국내에서의 어떤 호불호가 갈리는 거에 비하면 북미에서는 훨씬 더 호적으로 무게추가 이렇게 좀 기울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의 반응을 보면 아무쪼록 잘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먹혀서 외국에서 돈좀 많이 벌어서 호프 모르겠어요. 다음 이야기를 만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한번더 호프 이야기를 호프 2 정도는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요 타이밍에 호프 사운드 트랙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호프 사운드 트랙을 틀수 있습니다. 오늘의 더블 스코어는 호프의 스코어 두 곡을 골라봤는데 한 곡은요, 몬스터가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항구에서, 그 가게 안에서 튀어나올 때, 뭐, 요 정도는 예고편이 많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는 말해도 될 거예요. 그때 나왔던 음악으로 짐작이 됩니다. Monstrous Revel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화제가 된그 숲속에서의 그 추격전, 그 싸움들, 그때 흐르던 곡으로 짐작이 돼요. 제목만 봐도, Fight in the Forest. 두곡 모두 마이클 에이블스의 곡이거든요. 영화 호프를 보신 분이라면 관객 앞에 그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던 그 장면, 그리고 숲속에서의 그 숨막히는 추격전, 그두 시퀀스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스코어라는 게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스코어들을 들으면서 또 심장이 쿵쾅쿵쾅 될 텐데, 영화 안 보신 분은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 게또 영화 음악, 이거 오리지널 스코어이기도 해요. 마이클 에이블스의 Monstrous Revelation 그리고 Fight in the Forest, 이렇게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302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알 스튜어트의 Year of the Cat이라는 곡 신청합니다. 2006년 영화 Running with Scissors에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고요. 제목에 Cat, 고양이가 떡하니 들어가 있기에 작가님이 사심으로다가 왠지 틀어줄 것 같은 느낌? 정말 훌륭한 곡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죠, 알죠.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Running with Scissors, 아네트 베닝, 기네스 펠트로, 뭐 브라이언 콕스 등등등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다 모여있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Running with Scissors.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Wait, hold up, stop.
1: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포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자연스럽게 너의 집을 지나 애초에 걷지 말아야 했었던 길을 지나 서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뭔가 두고 온 듯해 노래 서너 곡쯤을 듣다 가보면 다 있겠지 돌아오는 길에 금방 너

Yeah.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 만 잡아두고 파난 오늘 밤만이라도 yeah.

아주 긴장 마초래 툭툭툭 툭툭 잎을 건드리는 빗방울에 온 세상이 멍이 들듯

평상 내일은 바다로 가야지 주변에 갇힌 눈 옆에서 싸구려 시간을 말아줘 이 시간한테 비하는 모든게 작은 시야 귀엽지다 지나쳐 버렸지 걱정을 그녀랑 헤엄치다 생각나 신이랑 서준도 야다 싶은 친구들 모두 부끄럽지 수영하다 보니 너네가 보여도 없음 서둘 맨날 일만해 그동안 지칠만해 아기야 내 딸이야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자리에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커다란 눈 두 개가 얼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잠자리는 머리 뒤쪽에서 다가오는 포식자의 움직임은 물론이고요.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먹잇감의 움직임까지 아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려면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옮겨야 하지만 잠자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능력이 좀 부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시야는 우리 마음대로 넓힐 수 없지만 생각의 시야는 또 다르잖아요. 평일 내내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말만이라도 생각의 시야를 다각도로 넓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월 12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2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싸이와 이재훈이 함께한 내 눈에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하나 더 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옆에 달려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눈 위에 있는 이마에 달려도 괜찮고 뒤통수에 달려도 괜찮고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너무 많은 걸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잠자리 같은 곤충류도 그렇고 뭐 동물들은 생명의 위협에 따른 본능 때문에 눈이 이렇게 발달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우리도 있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도 안경 안 쓰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도 좀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마음은 그게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게 많은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주말이죠.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합니다.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같이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마음 편하게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7: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궁.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빵! 빵긋 웃게 만들기도 하고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 요즘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이런 사연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아, 다시 또 계절이 지나가고 있구나. 다시 이렇게 가을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다시! 네, 다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런 의미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오, 어떠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하던 거를 되풀이한다든지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최근에 운동밖에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근데 정말 혼자 운동을 하니까 더 운동에 잘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운동의 재미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오래 안 했는데 또 그렇게 뭐 정을 붙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재미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주제의 노래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첫 곡부터 마침 그런 애틋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이네요. G.O.D가 2001년에 발표한 곡 다시입니다. 4집 앨범에서 길과 함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떠나간 연인에게 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다신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또 G.O.D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떼창곡으로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바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G.O.D의 다시.

방금 들으신 곡 god의 다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아온 가을이라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감성 발라드 두 곡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2008년에 발표된 김동률의 5집 수록곡 다시 시작해보자입니다. 4집 앨범에서 이제서야라는 곡을 좋아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노래에서 헤어진 연인한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난 다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난 후회가 섞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잖아요. 근데 김동률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노래의 화자와 다시 시작해보자의 화자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느낌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나는 너여야만 하나 봐. 같은 반복이어도 나아질 게 없대도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노래하는 노래죠. 다시 시작해보자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2020년에 발표된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까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현빈, 손예진 두 주인공의 애틋하고 운명적인 로맨스 장면에 흘러나와서 그게 몰입감을 정말 더 크게 한층 더해줬죠. 백예린 씨의 독보적인 음색 그리고 또 잔잔한 기타 선율이 참 매력적인 곡인데요. 그래서 다시 널 놓치지 않을래 계속 네가 나를 밀어내도 혹시 나의 눈에 사라져도 라는 가사가 더 애절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에 이어서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다시 하면 아 역시 이 노래가 또 나와줘야죠. 2007년에 발표된 소녀시대의 데뷔 싱글 다시 만난 세계인데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한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벅찬 희망을 전해주는 곡이라서 발표된 지 2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청량한 멜로디와 가사는 물론이고요.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 보여준 그 에너지 넘치는 모습, 신입 시절의 그 패기를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의 눈과 귀를 동시에 즐겁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에는 다시 이렇게 가을이 오는구나. 아, 다시 또 계절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라는 주제로 좋은 노래들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슴 한 구석을 묵직하게 울리는 애절한 감성 발라드 두 곡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다시 사랑한다면이에요. 이 원곡은 2001년에 도원경 씨가 불렀는데요. 2016년 복면가왕에서 김필 씨가 이 곡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또 새롭게 불러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잔잔하게 문을 열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하듯이 몰아치는 록발라드 특유의 감성을 누구보다 잘 소화해냈는데요. 만약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땐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2002년에 발표된 바이브의 데뷔곡 미워도 다시 한번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신인 그룹이었던 바이브를 단숨에 실력파로 각인시킨 그런 곡이죠. 이미 다른 사람의 품으로 떠나간 연인을 향해서 내가 미워도 좋고 나를 싫어해도 좋으니 꿈속에라도 다시 한 번만 나타나달라라고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슬픈 멜로디가 들을수록 깊은 여운을 남기는 곡인데요. 이 노래까지 함께 하시죠.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었고요. 그 전에는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다시라는 단어를 주제로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바꿔볼게요. 밴드 사운드를 통해서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두 곡 준비해봤어요. 먼저 럼블피쉬의 2007년 발표곡이죠. 그대 내게 다시입니다. 이 곡도 원곡이 따로 있잖아요. 1992년에 변짐섭 씨가 불렀죠. 아름다운 발라드 명곡을 럼블피쉬가 보사노바풍으로 편곡을 했어요. 이별한 연인한테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한다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애틋한 노랫말인데 이걸 또 무겁지 않게 풀어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 잠시 후에 함께하고요. 이어서 90년대 후반 모던록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명곡이죠. 1997년에 발표된 더더의 내게 다시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박혜경 씨가 이 팀의 보컬로 활약을 하던 때라 목소리가 더 반가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 속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후 이젠 내게 다시 돌아올 순 없니? 라고 노래하는 곡이에요.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면서 잠시 추억에 젖어보시죠.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그리고 더더의 내게 다시 듣고 오시죠.

0: 다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1: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1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11: 배보이, I
10: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1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14: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6: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에는 다시라는 주제를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잔잔한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 가을이 정말 왔긴 왔네 싶은 그 느낌을 이 한 시간 내내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또 가을이 오면은 겨울이 오는 거고 또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고 우리는 사계절을 사니까요. 언젠가 또 따뜻해지는 그런 날씨가 찾아오겠죠?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제목이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입니다. 이미 끝난 사랑의 결말을 바꾸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을 소설이라는 매개체에 빗대어서 표현한 노래인데요. 원곡은 2014년에 한동근 씨가 불렀고요. 이 곡을 2022년에 우리의 테디, 테이 씨가 리메이크해서 화제를 모았죠.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우린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 가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주엘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 벗어날 수 있는 꿀팁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바보 같은 표정 짓는 겁니다. 일단 어깨를 툭 떨어뜨리시고요, 턱과 눈에 힘을 쫙 빼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도 살짝 벌어지죠. 그 상태로 2분만 있으면 긴장이 싹 풀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진짜 바보 돼요. 80년 전부터 미군들이 전쟁 중에 사용했던 수면법입니다. 몸에 힘을 쭉 빼고 허하게 이렇게 바보 표정 짓고 있으면 뇌에서도 아,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구나 하면서 긴장을 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꿀같은 주말이잖아요. 평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 주말까지 가져오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2분 동안 자 턱에 힘 빼시고 어깨 힘 빼시고 눈에 힘 빼시고 편안하게 릴렉스 해보자고요.

0: 사랑스러운 노래였죠. 카디건스의 러브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일하고 계신가요? 자, 스트레스 힘 풀고 이렇게 하게 릴렉싱으로 풀어보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생도들이 이 수면법을 6주 동안 연습을 하고 대부분 2분 안쪽으로 그냥 수면에 싹 들어갔다고 합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도 한번 이거 훈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게 있는 거. 생각보다 이러고 있는 시간이 우리가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주말에는 스트레스 이제 풀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뭘 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릴렉싱 하는 시간도 즐겨보시면서 2시간 아침 함께 해주시죠.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재원 씨와 함께 관계 기술 만나볼 거예요.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 할 건데요. 삼국시대로 갑니다. 백제 개로왕의 역사 들어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인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3: 악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930번님. 테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봄 어린이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만 점심 먹고 놀러가요. 11시 30분에 만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후. 제가 좋아하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어린이는 본인 보고 어린이라고 하지 않아요. 봄 어린이 듣고 있어요? 알았어요. 삼촌이 이따가 푸른 산호초 틀어줄 거예요. 친구들이랑도 놀러 잘 갔다 와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오늘 어떤 하루 보내실 예정이에요? 특별한 약속, 그리고 평범한 일상 다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이수연, 푸른 산호초, 우리 0930 김범 어린이를 위해서 띄워드려요.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수연 푸른 산호초 듣고 왔습니다. 예,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는 수민 작가의 라이브도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아침에 행복해야죠 여러분. 예,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했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0203번님 평일에는 출근하면서 3, 4부만 들었는데요. 오늘은 대전으로 교육을 가게 돼서 1부부터 듣네요. 오전 7시부터 활기 넘치는 테디 역시 굿입니다요. 남편이 차로 데려다주고 있는데 꽁냥꽁냥 너무 신나고요. 지금도 집에서 자고 있는 우리 아들 은호야.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아침부터 딸내미 대신 아이 봐주러 온 울 엄마도 사랑해요. 아,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있는 우리 남편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리센느의 프리티걸 신청해요. 이 노래 듣고 잠 깨서 안전운전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사랑이 넘치시네요. 이게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중간중간 글 내용에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그 부분 진짜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행복하시죠? 2401번님 제주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12월에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500일을 맞았어요. 테디가 축하해 주시면 저희 500일이 더욱더 행복한 날로 기억될 것 같아요. 신청곡은 멜로망스 아무 날의 서프라이즈입니다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내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1년도 지내지 않고 결정을 하셨나? 어쨌든 12월에도 결혼하신다니까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죠? 0203번님의 신청곡 리센느 프리티걸 먼저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2401번님의 신청곡 멜로망스 아무 날의 서프라이즈 이어서 듣고 올게요.

로망스 아무나의 서프라이즈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리센의 프리티걸이었습니다. 아침에 행복 계속 이어갈게요. 4795번님 동네에 새로운 빵집이 오픈을 했는데요.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빵이 품절돼서 못 먹었어요. 사장님이 아침 일찍 오면은 갓 구운 빵을 다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 남자 3명이 가서 빵을 한가득 샀습니다. 차 안에 빵 내음이 구수해요. 모두 구수한 하루 보내셔요 하셨는데 빵을 구수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예. 빵 냄새 진짜 좋죠. 이 진짜 아침에 맡으면 기분 좋은 향들이 있는데 와 빵집 지나갈 때 미소 안 띈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또 맛집이 생겼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빵집이 동네 빵집 맛있으면 이거보다 행복한 데가 잘 없는데 일단 살찌실 것 같은데 행복하시죠? 빵세권이 최고야. 4831번님 저는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산에서 공연을 하고 오늘 또 다른 공연을 위해 대구에 왔어요. 피곤하지만 새벽에 근처 두류공원으로 운동을 나왔는데 공원과 성단 못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오늘도 좋은 공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조금 더 뛰려고요. 노래는 해피 신청합니다. 팝인데 가수를 모르겠어요. 크크크 하셨어요. 대구 두류공원 근처에 있는 연못 이름이 이제 성당못인데 거기 이제 뛰면서 기분 좋게 상쾌하게 또 보내주셨네요. 공연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실력이 좋은가 봐요. 어떤 오케스트라 이름인지 너무 궁금하네. 공연도 잘 마무리하시고 예 사람들과의 시간도 좋은 추억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4831번님의 신청곡 바로 들을게요. 해피의 노래는 퍼렐 윌리엄스 노래겠죠? 노래 들으시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의 기술 시작할게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또 여행 다녀오셔가지고.

0: 이 집에서 일어날 때 오늘 또 행복해지십니다. 화이팅 하면서 되게 정적인 하루에 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1: 여행 그러지 진짜로?
0: 갑자기 여행 전문가가 돼가지고 훌쩍 떠나요.
1: 태희님한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
0: 아 그러면 다행인데 너무 다행.
1: 진짜 집순이었는데. 예예. 예. 다음은 또 어디 가지 지금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0: 아 너무 감동인 게 또 본인 거야. 본인에 대한 어떤 뭐 관광 그 품목을 안 사오셨는데 우리 스태프들 생각해서. 초콜릿도 사오셔가지고 저희도 살짝 또 떠나오고
1: 유일하게 생각나던 사람들
0: 아, 너무 감동 아니에요.
1: 진짜
0: 아,
1: 저를 위해서는 100원도 100원짜리도 사지 않았는데 살 것도
0: 베트남 이제 다낭에 다녀오셨고 네. 여기 또 이제 여행뿐만이 아니라 피클볼 대회 또 네. 가족이 선수셔가지고
1: 네 저희 언니가 이제 마스터 코치라고 해서 네. 뭐 대회를 휩쓸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피클볼 월드컵이 전 세계에서 이제 와. 60여 개 나라에서 출전했나요?
0: 엄청 큰 행사였네요.
1: 엄청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8강까지 올라가는 와. 거 보고 이제 사실 아, 우승도 노려볼 법했는데
0: 그러게 8강
1: 우승 진출한 팀을 너무 빨리 만나는 바람에
0: 아 이긴 팀이 우승했어요?
1: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0: 아, 또 간 팀을 빨리 만났구나. 네,
1: 돌아올 때 결승전 하는 날이어가지고
0: 아 그렇군요. 야 피클볼 요새 핫하던데 이게 어떤 운동이에요 피클볼?
1: 뭐 제일 유명해지기로는 제니 씨랑 네. BTS도 심심할 때 한다고 해서 이제 더 유명해졌는데요. 예. 보면은 테니스랑 배드민턴이랑 탁구의 어떤 재미랑 매력이 딱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운동이에요. 테니스 같은데 테니스보다는 작은 코트고 배드민턴 같은데 배드민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고 안전하게 할 수 예.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1대1 레슨을 받잖아요. 네. 뭐 오늘 수월하게 경기도 가능한 사실 대부분의 운동이 이렇게 쉽게
0: 그렇지 바로 하기 힘든데 네,
1: 근데 이제 피클볼은 뭐 박진감 넘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슬렁슬렁 할 수도 있고. 있고 그래서 5살부터 한 90살까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 체가 엄청 귀엽게 생겼던데 그쵸? 약간 1인용 도마처럼 생겼던데
1: 맞아요.
0: 그거 엄청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1: 그래서 강습 신청하려고요. 오늘.
0: 아 진짜? 네. 운동까지 진짜 달라진 모습을 계속 확인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또 에너지 채우고 오셨으니까 조금 피곤하더라도 네. 관객 기술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코너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내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이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멀티비타민 드릴게요.
0: 네, 관계의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0: Let's go.
1: 안녕하세요. 저는 6명의 직원을 둔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요즘 직원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고민인데요. A직원은 실수가 가끔 있긴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편이고요. B직원은 조금 날카롭긴 하지만 뭐 일은 꼼꼼하고 능력이 좋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A직원이 실수를 하면 B직원이 유독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0: 아니 A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이거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같은 실수 왜 자꾸 하세요?
1: 아니 그게 저 다시 확인한다고 했는데 아,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놓쳤어요. 지금 바로 수정할게요.
0: 정신이 없으면 지금 됐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A님 그냥 나가주세요.
1: B 직원의 한숨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자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냥 업무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최근에는 B 직원이 저한테 대놓고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0: 사장님, 저 요새 A님이랑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조금씩 출근 좀 늦게 해요. 제 마음 아시죠? 아시죠?
1: 이 말을 듣는데 아, 이게 단순히 업무 스타일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B 직원은 워낙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직설적인 편이라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받아들일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 사장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0: 자,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대표님께 선물로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의뢰 사연 직원.

0: 친구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고민인 사장님.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A 직원이 있는데 실수를 좀 해요. 그래서 일이 조금 그렇고 B 직원은 일 진짜 잘해. 근데 약간 날카로워요. 어떻게 하죠? 이거 둘이 너무 안 맞는데.
1: 네, 그 사장님은 말이에요. 중재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스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0: 네.
1: 이게 부모님이 뭐 첫째랑 둘째랑 이렇게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중재가 맞고 친구 둘이 이렇게 싸웠으면은 또 중재가 맞는데 여긴 조직이잖아요. 친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돈 벌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모인 것이 회사이니까 내가 대표로서 이 둘을 중재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 기운 빠지고 저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 괜히 편 잘못 들고 그러다 말 전하는 사람 되기 쉬운데요.
0: 예, 예.
1: 내가 지금 관리가 뭔가 구멍이 있다. 자신의 문제를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중재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얘네들 왜 이러니 이거잖아요.
0: 예, 예.
1: 사실은 내가 뭐가 지금 빠져 있지?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둘의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메꿔줄 수 있는데 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이 둘의 사이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두 직원이 있다면은 각자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다.
1: 네, 그래서 일단 A 직원의 실수가 몇 번 정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였는지를 이제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하게 해보세요. 그걸 또 B한테 들으면 이제 또 과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A한테 그걸 어떻게 했고 뒤처리는 실제로 누가 했는지 그걸 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또 B가 반복해서 뭔가 AA를 계속 수습을 해왔다면 화가 나는 건 사실 당연하지 않나요?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이제 이게 좀 힘듭니다라고 상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한숨 쉬고 막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모욕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각까지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올바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부터는 선을 넘으시는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A가 실수한다고 해서 B가 무례할 권리는 없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달은 하셔야 되는데 다만 그 전에 시스템 바꾸고 나서도 B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건 B의 잘못인데요. 내가 감정적으로 중재한다? 그거는 사실 얘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지, 이거 쉽지 않아요. 맞아, 네. 쉽지 않아. 어렵네요. 근데 개인 사업인데 6명의 직원이면 진짜 사업이 일단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 관리가 진짜 어렵긴 어렵습니다.
1: 네,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좀 종이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가지고 계속 돌게 되는데 체크리스트를 좀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게 됐고 아니면 안 됐고 뭔가 딜레이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한 4주 정도 이제 실수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돌리고 그 과정에서 A도 성장하고 이제 B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직에서 이 조직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항목이 심리적 안정감. 내가 가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나를 이렇게 믿고 또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 또 실수를 해도 모욕당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B 직원이 이게 자꾸 한숨 같은 걸로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A 직원도 이러다가 나갑니다.
0: 그렇지.
1: A 직원은 그래도 좀 성정이 대표님하고 맞잖아요. 결국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넘쳤네요. 이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효율을 좀 올리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로 이제 대표할 때 제 친동생이랑 고향에 있는 친동생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를 수는 없어. 울산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동생이라 생각하고 가족이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스타일들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
1: 그쵸.
0: 그래서 잘한 친구 있고 진짜 느린 친구 있고.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언니 말처럼. 그 느린 친구는 끝나고 청소를 맡겼어요. 사람들 다 빠지고 너 몇 시간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청소만 끝내면 돼.
1: 현명하셨네요.
0: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 저희 기준으로 30분만 하면 되는 청소를 3시간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도 그게 더 편하대. 그게 더 편하대. 나도 그냥 조용히 천천히 할래. 이게 더 편하대. 어쨌든 그렇게 시스템 만드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어차피 계속 다투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0: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셔야지 이 둘을 어떻게 화해시킬까는
1: 그렇네요.
0: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1: 아, 현명합니다.
0: 왜 A의 실수로 B가 계속 책임지고 있었을까?
1: 그렇지.
0: 요거를 계속 물어보시다 보면 좀 업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아, 너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또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가다 가든 나무.

0: 제 친구가 진짜 너무 돈을 너무 아껴요. 아니야, 아끼는 정도를 넘어서 뭘 하든 비싸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요. 아니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요.
1: 야, 여기 파스타 너무 비싸다. 이 돈이면 분식집에서 김밥 10줄은 먹는데. 야, 우리 그냥 옆에 분식집 가자.
0: 야, 무슨 맨날 분식만 먹냐? 하는 게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뭐 커피를 마시러 가도 쇼핑을 하러 가도 똑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안 사는 건 괜찮죠. 근데 제가 뭘 사려고 하면 옆에서 콕 한마디씩 해요.
1: 야, 이거 사게. 너무 비싼데? 어, 이거 너무 비싸. 이거 한 벌 살 돈이면 보세요, 옷 몇 벌은 사겠다. 야, 아깝다. 아우, 너무 아깝다. 아까워.
0: 친구가 너무 돈을 아껴서 혹시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친구 좋은 직장 다녀서 돈도 잘 벌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생활비 부담도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요. 여기는 돈 드니까 들어가지 말자. 밥은 편의점에서 먹자. 비싸니까 기념품도 사지 말자. 아니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그놈의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뭐 돈 쓰는 기준이 다른 건 이해하는데요. 친구를 만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손절하고 싶은데 이 친구랑 계속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님께 선물로 멀티비타민 비싼 거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 소비 습관이 안 맞는 친구 때문에 고민인 나,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옆에서 뭘 할 때, 뭐 일단은 뭐 경제 의식을 떠나서 뭔가 부정적으로 하면 이제 신나지가 않잖아요. 뭘 하려는 행동에 자꾸 뭘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 신나지는 않아 확실히.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0: 괴롭네요. 듣는 것만으로 사실 괴롭습니다. 이게 참 그런데요. 네. 저라면 이미 손절했을 것 같긴 해요.
1: 정말요? 아 정말?
0: 아 그러니까 어. 이게 돈을 쓰는 게 소비. 라는 것이 뭐 나쁘게 평가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어쨌든 자기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1: 그럼요, 그럼요.
0: 계속 평가받는 입장이 되는 게 본인으로서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은 생각보다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행 갈 때 숙소가 제일 중요해. 어떤 사람은 뭐 먹을 게 제일 중요해. 이제 하다 보면 서로의 다른 점도 발견하고 뭐 그러다 조율도 하고 이러는 건데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 넌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돈에 대한 믿음을 상대방에게 어떤 강요를 하니까 과연 이 친구가 나를 존중하는 게 맞나.
1: 맞아,
0: 그런
1: 맞아.
0: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다르면 야 너는 오늘은 그냥 뭐 네 스타일대로 하자. 내일은 내 스타일대로 하자. 오늘은 비싼 밥 먹고 내일은 비싼 쇼핑하고 뭐 이렇게가 되잖아요. 근데 이 관계는 이제 리듬이 없죠.
1: 아하.
0: 그래서 좀 기빨리는 것 같고 저라면 돈을 최대한 안 쓰는 그런 그 일정을 잡는 거죠. 뭐 무료 도서관, 뭐 산책, 뭐 어디 공원, 뭐 요 정도로 대중교통 타고 가서 그냥 아주 소소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구랑 이제 일정을 잡을 것 같고 여행은요 그냥 발걸음마다 돈이지 않습니까?
1: 그렇지.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내 일상보다 돈을 더 썼어요. 진짜로.
0: 부자된 느낌.
1: 부자된 느낌.
0: 그래서 여행을 왜 굳이 가셔야 됩니까? 네, 친구 관계를 좀 넓히시고 아니면 맞아. 그냥 혼자 가세요.
1: 친구 관계를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함께 할 친구는 사실
0: 맞아요.
1: 잘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친구, 저럴 때는 저런 친구를 만나야 더 재밌겠다, 더 좋겠다 하는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사실 그 머니 스크립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그냥 돈 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해서 굳어진 믿음을 머니 스크립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1: 예.
0: 아마도 이 친구분에게는 돈 쓰는 건 손해다. 이건 불안한 행위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집안이 좀 넉넉하다고 해도 그 집안의 머니 스크립트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1: 맞아, 맞아.
0: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도 더 어려우시겠지만 아, 얘는 돈 쓰는 게 조금 죄책감을 느끼는 쪽으로 이제 그런 문화에서 자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돈 많이 안 쓰는 식의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이 머니스크립트의 어떤 기준선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0: 바뀌죠 진짜로.
1: 진짜
0: 맞아요.
1: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시기에 만나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이 친구 좀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좋은 거 사서 기쁜 날이 옵니다.
0: 아니 뭐 일단

0: 뭐 만나면 늘 뭐 분식 데이트.
1: 이 친구 만날 때는
0: 뭐 전국의 김밥집 투어를 한 거예요. 그냥.
1: 네, 오늘 만 원의 행복 해보자.
0: 맞아요.
1: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0: 김밥과 피크닉.
1: 재밌어요. 그럼 그것대로 또 재밌어. 모든 걸 함께 하려는 그 생각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친구 더 만드세요. 네.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내게는 내 삶을 좋아할 의무가 있으므로 내 삶을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를 쓴 정지우 작가님의 말입니다.
3: 야, 내 삶을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2: 맞아요. 불평만 하지 말고 제거해봐야 됩니다. 그게 꼭 뭐 강력한 방식이라기보다 조금 소소하고 귀여운 방식이라도 제거해보는 겁니다.
3: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렇네.
2: 좀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3: 불편한 걸 피하는 것은 책임 회피였네.
2: 맞아요.
3: 이거 지켜야 될 의무였는데. 예, 내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잘 들었고요. 관계의 기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새로운 관계의 기술 배워보는 걸로 하고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뛰어드리면서 곽정은 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2: 감사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물 위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로 인기가 좋죠.

0: 5세기경에 로마인 일부가 이민족의 약탈을 피해서 이곳으로 급하게 이주했습니다. 잠시만 머무르려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자 큰 고행을 시작하기로 하죠. 물 때문에 물컹한 늪지대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바닥에 말뚝을 끊임없이 박아야 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박고 그 위에 석판을 일일이 깔았던 어마어마한 육체노동. 피난민의 숭고한 고난의 결과가 그 세계적인 미항 베네치아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7: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엑스러브의 서브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삼국시대로 갑니다. 바둑을 좋아했던 왕으로 유명한 백제 개로왕의 역사 들어볼 거예요. 개로왕.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개로왕. 감사합니다. 얼른 만나고 와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할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참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1: 잘 부탁드립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가을이 오면 독한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3샷 탁 때립니다. 이 남자 가을의 추남.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2: 그리고 이제 네. 표현법을 정확히 네.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3: 가을의 추남이니까
2: 가을의 남자는 추남이에요.
3: 네.
2: 근데 가을의 추남이니까
3: 이 추는 가을 추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2: 그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가 네. 있죠.
3: 네. 가을의 추남이니까 이건 가을 추가 아니에요. 그럼 이 추는 뭐야?
2: 그걸
3: 예. 뭘까요?
2: 여진 작가가 눈을 피하고 있네요.
3: 아...
2: 자,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예, 예, 예, 예.
2: 아,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오늘 오랜만에 삼국시대로 가는데, 그죠?
3: 네네.
2: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왕 이름이 너무 귀여워.
3: 아, 그렇습니까?
2: 예, 하지만 내용은 귀엽지 않나요?
3: 아, 일단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2: 아, 그래요?
3: 괴롭기 때문에 괴로왕입니다. 아우, 괴로왕!
2: 진짜로? 괴로우면 안 되는데.
3: 아, 너무 괴로왕! 인생이 괴로왕! 이어서 개로왕이에요.
2: 세상에.
3: 예예예. 예, 예.
2: 설마 했는데 진짜라니.
3: 네.
2: 역사 브리핑 시간 재원 쌤 소개해 주시죠.
3: 475년 9월 백제의 도읍 한성이 불탔습니다. 성문을 나서 서쪽으로 달아나던 왕은 끝내 붙잡혔고요. 그를 끌고 간 장수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절을 올린 뒤 왕의 얼굴에 세 번 침을 뱉었지요. 어, 그렇게 개로왕은 아차성 아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그를 어리석은 왕으로 기억합니다. 바둑에 빠져 나라를 팔아넘긴 왕, 남의 아내를 탐낼 왕으로. 그런데 그 이야기들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60년 동안 고구려에 눌려 지낸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했던 왕, 스스로를 대왕이라 부르며 백제 하늘을 열려고 했던 왕, 마지막 순간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겠는가 통탄했던 왕, 패배한 자에게 씌어진 이야기와 그 아래 묻힌 한 사내의 21년을 오늘 꺼내봅니다. 개로왕과 장수왕, 5세기 한반도를 뒤흔든 두 왕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2: 아, 재밌겠네요. 재밌겠어. 지금 이제

0: 21세기인데 네. 5세기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네. 야,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네. 확실히 이제 승자의 역사,
1: 그쵸.
0: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1: 근데 이 너무 치욕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0: 그렇지.
1: 제가 이거 지금 저 너무 눈물 흘리면서 한 거예요. 얼굴에 침을 한 번도 아니고.
0: 이게 뭐가 있었나 그런 의식이?
1: 이런 경우는 없어요.
0: 그죠?
1: 왕 얼굴에 이렇게까지.
0: 이게 다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네. 예, 모르겠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네. 백제 개로왕의 역사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1: 개로왕까지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0: 그래요?
1: 첫 번째 키워드 일단 백제가 잘 나가던 시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0: 백제가 어느 정도의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죠. 전성기 시절로 가볼까요?
1: 근데 백제요. 근데 우리가 백제 그 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백제 이미지가 뭔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고구려 이러면
0: 그렇지.
1: 막 말 타고
0: 그렇지.
1: 막
0: 영토 막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에너지.
1: 만주벌판 달려라.
0: 그렇지.
1: 광개토 대왕.
0: 그렇지.
1: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또 신라 하면 금관 막 화랑하고 화랑 막
0: 미소년 장수들.
1: 저기 막 무덤 막
0: 그렇지.
1: 큼직큼직하고 통일했잖아요, 또.
0: 그렇지.
1: 그럼 백제? 백제?
0: 좀 소박하네요. 느낌이.
1: 뭐지?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한 듯 하면서 뭔가 좀 화려하지는 않고. 좀 뭔가 밋밋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또 백제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하면 의자왕?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0: 약간
1: 이미지가.
0: 근데
1: 안 그렇습니다.
0: 그래요?
1: 잘 나갔습니다.
0: 어.
1: 백제 굉장히 잘 나갔고요. 백제가 잘하는 것들도 많아요.
0: 예.
1: 특히 백제가 잘하는 게 외교를 진짜 잘합니다.
0: 외교?
1: 외교를 정말 잘합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구본으로 지도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우리는 항상 북쪽을 위로 두고 남쪽을 항상 아래에 두고 딱 그냥 한반도 딱 했을 때 딱 전형적인 그 그림만 바라보면서
0: 그렇죠.
1: 언제나 그걸 보잖아요. 지도를.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 없거든요. 백제를 한번 그려놓고 옆으로도 한번 돌려보고 한 바퀴를 한번 돌려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지중해 같아요. 지중해.
0: 지중해.
1: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랑 로마 같은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백제를 딱 놓고 백제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살짝 바라보면 길 조금만 건너가잖아요. 중국이 있습니다. 옆으로 살짝 틀어보잖아요. 일본이 있어요. 인접해 있는 국가들 보면 가야도 있고요.
0: 그렇지.
1: 옆에 신라도 있어요. 그 위에는 낭랑이랑 대방이라고 하는 또 그때 당시 한사군이죠. 이런 나라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쭉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나라가 어디지? 라고 하면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교를 아주 예전부터 잘했었던 나라가 백제거든요. 그래서 외교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0: 예?
1: 어디에 처음 자리를 잡았냐? 태초의 강남인입니다.
0: 그래요?
1: 계속 강남에 백제가 계속 자리를 잡았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백제 사람들은요. 부동산 공화국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던 그것도 알짜예요. 어디냐면 청담동 삼성동입니다.
0: 이야, 거기까지 백제였구나.
1: 청담 삼성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송파 여기가 쫙 다 백제의 도성이 있던 데입니다. 이 삼성동이랑 삼성 청담이랑 잠실 사이에 강이 조그만 하천이 하나
0: 하천 있죠,
1: 흘러요.
0: 예.
1: 그 오른쪽이 도성이 있던 데고 마을 사람들이 살던 데가 삼성 청담 그쪽. 그쪽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도성이 이렇게 있고 옆쪽으로 온촌 토성이 있고 그 근방이 다 한성백제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마입니까?
0: 지금 몇 세기를 뛰어넘어서 땅값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부동산 보는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0: 그렇지, 그렇지.
1: 부동산 보는 눈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건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고위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3세기 후반에 요 무렵부터 관료제도를 정비하면서 왕권 강화의 초석을 다집니다. 그리고 이때 강남을 벗어나가지고 경기도랑 한강 유역을 확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때가 한강 넘어가지고 임진강 넘어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낭랑이랑 대방이라고 하는 한사군이 있었던데요.
0: 네.
1: 근데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던 땅에다가 한나라랑 고조선이 전쟁을 하면서 한나라가 이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

0: 나라가 여기를 관리하는 땅으로서 만들어 놓은 지역을 한사군이라고 보통 불러요.
1: 예.
0: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식민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한나라 이후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낭낭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냥 동네. 근데 여기 옛날에 한나라에서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류도 하고 거기에 이제 한나라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땅이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너 그냥 낭낭 사람인데? 나 대방 사람인데? 하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알짜입니다. 얘가 굉장히 알짜예요. 여기 평양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어떤 풍족한 어떤 그런 물자랑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알짜 땅인데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원래 여기를 놓고 백제랑 고구려의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여기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고구려예요. 이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들인데 고구려가 여기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를 제대로 영역으로 확보를 못합니다.
1: 어? 왜요?
0: 저기 고구려 기준으로 북서쪽이 그러니까 중국 쪽이랑 더 붙어있는 쪽 그쪽이 더 위급했어요.
1: 아...
0: 그래서 그쪽이랑 전쟁하기 바빠서 이쪽을 신경을 못 씁니다. 멸망을 시켰는데 백제는 여기 되게 매력적인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여기 없애줬어.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우왕좌왕할 때 백제가 그쪽 사람들을 품어요.
1: 아...
0: 그러면 고구려 사람 입장에서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한번 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전쟁이 한번 벌어졌을 때 고구려의 왕은 고국원왕이고요. 백제의 왕이 누구냐? 근초고왕.
1: 아, 근초고왕.
0: 근데 우리는 대충 여기 지금 역사 다 관심 없는 작가 피디님들 아닙니까?
1: 관심 있어요.
0: 그래요? 예. 네. 그래도 이 사람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근초고왕은 들어봤잖아요.
1: 들어봤죠. 그럼.
0: 이거 드라마도 나왔어요.
1: 그래.
0: 감우성 씨가 주인공이었었던 드라마도 있었으면 대화사고. 예.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근초왕이 이겨요. 근초왕이 이기고 이때 전쟁에서 심지어 고구려의 왕이었었던 고국원왕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근초고왕 무렵이 되면은 황해도 일대까지도 이제는 그 백제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국으로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역도 영토도 조금 넓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외교를 이때부터 엄청 잘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황해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잠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지도 살짝 펴시면 황해도랑 평안도 지역을 만약에 영역화를 했다 그러면 그 한반도 지역에서 왼쪽으로 뽕 솟아 나와 있는 그 지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랑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중국은 남조랑 북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면 남조 북조 한 망에 다 갈 수 있어요.
1: 아, 요충지네.
0: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럼 아니 뭐 배 타고 뭐 중국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이때의 항해 기술. 여러분들 그 오디세이 보셨나요?
1: 아, 봤죠.
0: 오디세이 생각하시면 돼요. 길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 조리 잘못 만나면
0: 바닷가 건너가는 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표류했다.
1: 네.
0: 반나절이면 하멜 우리 봤잖아요. 하멜
1: 되는 거죠 그냥. 나가사키
0: 태풍 한번 잘못 만났다.
1: 그렇지.
0: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연안항로를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가 황해도 평안도 그쪽이에요. 이거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초고왕 때는 여기가 백제 거였다. 그러면서 백제가 강국으로 거듭나면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무역, 외교 이쪽의 루트는 백제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잘 나가는 나라였어.
0: 잘 나갔습니다.
1: 잘 나가는 나라였어.
0: 네. 강남 사람들인데요.
1: 지금 땅으로 좀 그만하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광개토왕 이후 다급해진 백제입니다.
1: 고구려의 이제 광개토왕이 즉위를 하면서 네. 백제에게 위기가 찾아왔군요.
0: 네. 자, 그 안타깝게 죽었던 고국원왕 그 사람의 손주 광개토왕입니다. 잘못 만났어요. 지금 백제 사람은 지금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0: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운명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아니면은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건데 오늘은 어쨌든 주인공이 고구려가 아니고 백제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1: 안타깝네.
0: 안타까운 거죠. 실제입니다. 이거 사료에 나와 있는 거. 1차 사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요. 어떻게 소문이 나냐? 저기 좀 고구려에 왕이 새로 왔는데 걔는 10대 후반부터 전량을 누비는데 태자 때부터 그 태자가 전쟁에 나갔다 진 적이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납니다. 18의 왕이 되거든요. 광개토왕이. 근데 소문이 이미 동아시아의 소문이 퍼졌어. 아니나 다를까 왕이 되자마자 광개토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래 이때는 왕 되면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나 앞으로 뭐 할 거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백제를 친다.
1: 아, 야 선포했어.
0: 왜? 우리 할아버지.
1: 그렇지.
0: 우리 할아버지 죽인 놈들. 내가 이거 혼 한번 낸다. 이러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1: 아이고.
0: 근데 계속 소문이 나요. 이때 백제왕이 아신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신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문이 계속 와. 1년마다, 1년도 아니죠. 몇 개월마다, 한 달마다 어느 성까지 왔답니다. 어디까지 왔대요.
1: 와.
0: 야, 어디라니? 임진강이라도, 임진강? 임진강에서요, 반나절이면 지금 아차산까지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신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풍납토성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 잠실이에요, 잠실. 잠실에 여러분들이 덜덜 떨면서 신하들한테 물어보던 어디까지 왔냐 어디까지 왔냐 그래서 강 건너에 있다는데요.
1: 어우야.
0: 강 건너까지 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신왕의 선택은 노객이 되기로.
1: 어?
0: 노객이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일단 붙었죠. 일단 제 임진강부터 해가지고
1: 그래.
0: 여기 내려오는 동안 다 깨진 거예요.
1: 그렇지. 싸워야지 일단은.
0: MBC 사극 그 태왕사신기. 태양산신기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아마 이필립씨인가요? 이필립씨가 굉장히 묘사를 멋있게 하셨어요. 거기서는. 멋있게 막 싸우다가 이랬는데 실제 전투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쭉쭉 내려옵니다. 그냥 쭉쭉 내려오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 평생 노객이 되겠소. 라고 신하게 당했소라고 하고 광개토왕한테 무릎을 꿇는데 아 신왕이 약간 자존심이 그래도 좀 있었나 봐요. 광개토왕한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뒤로 가서는 지금까지 맺어놨었던 외교 관계들이 있잖아요.
1: 예,
0: 외도
1: 어,
0: 있고 그다음에 외교 많았잖아요. 가야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요 친구들을 갑자기 모으기 시작합니다.
1: 어머.
0: 모아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바로 광개토왕까지는 못 가요. 무서웠나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려오는 걸 봤는데 어디로 가느냐 신라로 가면 신라.
1: 아.
0: 신라로 툭 하고 쳐요. 신라가 고구려에 요청을 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3만 명을 이끌고 쭉 내려와가지고 싹 다 토벌하고 다시 한번 꿇습니다 무릎을. 그 다음서부터는 백제가 한 50년? 한 50년을 치욕의 세월을 보냅니다.
1: 아...
0: 어떤 치욕이냐? 왕이 자꾸 바뀌어요. 모종의 이유로 바뀌거든요. 아마도 이때는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왕을 왕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랬던 정복 전쟁인 건데 이때는 여기서 어쨌든 그 왕족들이 제대로 싸움을 못했기 때문에 징계된 거잖아요. 아신왕 이후로.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왕이 그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왕들이 그 왕이 된 사람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해이해진 이 무너져 내린 이 왕의 권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무렵에 너무나도 괴롭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게로와사 게로왕
1: 드디어 나왔다.
0: 인 겁니다.
1: 아. 아주 안 좋은 타이밍이네.
0: 네.
1: 예. 게로왕.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 주시죠.
0: 네, 오늘 백제 개로왕의 역사 하고 있습니다. 개로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백제 전성기부터 위기에 빠질 순간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황해도 일대까지 세력을 넓혔던 백제의 영토를 크게 확장한 이 왕 누구일까요? 아 오늘은 장난 하나도 안 쳤더라고요. 아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수능이에요?
1: 좋아.
0: 수능 3번, 한 3번에서 4번 정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근초고왕,

0: 1번 광개토왕, 3번 성덕여왕.
1: 아,
0: 근데 요즘에 수능 수준이 진짜 이 정도입니다.
1: 아 진짜요?
0: 아 진짜 이 정도예요.
1: 거짓말하지 마요.
0: 이러고 4번 뭐 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승만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와 진짜.
0: 요즘 수능 수준이에요. 수능 한 3번 문제 2점짜리.
1: 이야, 자 여러분들.
0: 네, 진짜 진짜예요.
1: 자, 네. 지금 제대로 이제 정석으로 한번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다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에게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4부에서 정답 발표할게요. 재윤쌤의 추천곡 오늘 들을게요.
0: 아, 제 추천곡은 그 반려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써니힐의 두근두근입니다.
1: 아, 근 때문에 그런 거지.
0: 아, 근. 아, 그래서.
1: 두근.
0: 두근. 두근.
1: 아.
0: 두근두근이면은 한 근에 600이니까 1.2kg에서 2.4kg네요.
1: 아, 두근두근.
0: 두근두근이니까 아, 2.4kg.
1: 딱 제 한 끼죠.
0: 예, 예.
1: 써니힐의 두근두근 예, 듣고 예, 올게요. 예, 예.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재현 선생님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바로 1번 근초고왕입니다.
0: 네, 정답 맞춰주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로왕 만날 네.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개로왕의 즉위와 왕권 강화입니다.
0: 개로왕이 등장하는데
1: 네.
0: 진짜 타이밍이 안 좋아요.
1: 타이밍 진짜 안 좋은데 초반에 했었던 거 보잖아요?
0: 네.
1: 잘합니다.
0: 그래?
1: 개로왕 이 개

0: 결혼 와중에 이 결혼 와중에 많이 해요.
1: 오.
0: 일단 그 아버지 때 아버지가 이제 비유왕으로 추측이 되는데 왜 제가 추측이라 그러냐면 요때 있잖아요. 아신왕 때부터 해가지고 한 무령왕 한 60년 한 70년 정도 되는 이 시기 동안에 백제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제의 어떤 그 왕위를 그 물려받는 이런 쭉 그 계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1: 예.
0: 못 믿어요.
1: 아 그래요?
0: 다 달라요. 삼국사기 다르고 일본 서기 다르고 중국 기록 다르고 그 다음에

0: 왜 그러지?
1: 뭔가 이때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다. 아... 뭔가 좀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는다. 그러고 갑자기 죽었어? 그 다음에 즉위를 할 때 기록들을 보면 지금 그 계로왕만 하더라도 왕이 즉위하는 과정에 갑자기 하늘에서 흑룡이 날아다녀요.
0: 뭐야?
1: 흑룡이 날아다닌다는 게 요 동아시아에서는 비유법의 비유법. 흑룡이 날았다라고 하는 거 뭔가 안 좋은 기운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은유를 섞은 거예요. 그 전 때 왕이 죽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고 왕이 되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통 흑룡이 뜨거든요. 아니면은 뭐 그 강가에 핏빛이 물들어 있다거나.
0: 무섭다. 이거 완전 스릴러다.
1: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 왕이 즉위하는 해의 기록이 이런 기록에 같이 있다. 그러면 은유에 은유. 뭔가 하여튼 이상해.
0: 기록하지 못할.
1: 예. 그 계로왕도 그렇고요. 이 이후에 백제 왕이 즉위하는 과정들을 보면 다 뭐가 떠. 자꾸 이상한 게 떠요. 왕이 될 때.
0: 그래. 오디세이에 이제 포세이돈이 바다를 뭐 해서 막 침몰시켰다 이런 것처럼.
1: 그런 것도 다 은유잖아요.
0: 은유잖아요. 은유. 그러니까 흑룡이 뜬다.
1: 네, 흑룡이 뜬 거죠. 흑룡이 또 근데 잘합니다. 근데 나름 해요. 나름 해. 근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름 뭔가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왕이 왕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겠습니까? 왕이 왕다워지려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올려 본 거지. 백제 왕들 중에 이 사람 진짜 그래도 왕노를 제대로 했네 했었던 왕들이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거의 대부분 외교랑 관련되거든요. 계로왕도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로 가냐면 일단 그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뭘 하냐면 남조로 가가지고 그거를 받아와요. 그 뭐냐면 그 지금 그 백제 왕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봉이라 그러죠. 분봉? 어떤 자기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갖고 와요.
0: 예.
1: 이거는 왕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뿌려요. 야, 애들 모여봐라. 야, 좀 힘 좀 있는 애들 싹 다 모여봐. 내가 상 하나씩 줄게. 근데 그 상이 뭐냐? 왕만이 내려줄 수 있는 자규입니다. 자규. 근데 이때 이건 이 설도 있습니다. 다른 설들도 있어요. 근데 좀 이걸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계로왕을 스스로 본인은 대왕이라고 높이고 왕자기를 주는 거예요. 왕자기를. 근데 이때 왕자기나 높은 그 장군 자기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왕족들이에요. 자기 동생이나 사촌동생이나 왕족들. 이 왕족들한테 분봉을 해주면서 왕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왕위 계승 과정에서 좀 보여줬었던 귀족 세력들의 어떤 난립이나 서로 간의 다툼이나 왕과 귀족 사이의 어떤 그런 또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누르려고 했었다는 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한번 올립니다. 그래서 한번 올렸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외교랑 관련된 건데 이것도 중국에 보통 중국에 이런 거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받아오지 않습니다. 중국에 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 받아갖고 오거든요. 도자기. 이때는 도자기 중국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도자기. 그 다음에 중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귀한 물건들 싹 가져옵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이쁜 애들 이거 나눠줄게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들은 이게 약간 국왕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
0: 그렇지.
1: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왕과의 관계 이런 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0: 잘하네.
1: 이걸 굉장히 잘해요.
0: 예.
1: 근데 이것과 함께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특히나 왕족들 중에 동생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큰 동생은 일본으로 보냅니다. 왜? 이때는 왜죠 왜? 왜로 보내고 작은 동생은 신라로 보내요. 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왜와 신라 쪽에다가 약간 청병이라 그런 거. 병사들 데리고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해가지고 요걸 준비를 해놓고 있는.
0: 멀티 치고 있고.
1: 전문용어 아닙니까?
0: 예, 스타크래프트. 예.
1: 그렇죠. 멀티 치고
0: 있네.
1: 멀티 치고 있는 거죠.
0: 멀티 치고 있어.
1: 멀티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본인은 중앙을 단단하게 하고 주변 국가들의 외교관계 맺어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0: 마스크도 쳐놓고 요런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1: 아 잘했네.
0: 잘했잖아요.
1: 엄청 잘했는데요.
0: 굉장히 잘했잖아요.
1: 예.
0: 근데
1: 괴로울 게 없는데.
0: 괴로울 게 없는데 요 무렵이 되면은 이상한 그 설화가 껴요.
1: 어 뭐야 또.
0: 괴로함과 관련된 이상한 설화가 낍니다. 그게 다음 키워드입니다.
1: 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안 괴로웠거든요.
0: 네.
1: 어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0: 잘했잖아요.
1: 안 괴로워.
0: 네.
1: 자 진짜 이제 괴로우십니다. 다음 네.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번째 키워드 괴로왕의 어리석음을 기록한 설화들입니다.
1: 아 어리석을 게 없는데 어떤 게 있어요?
0: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왜 그러냐 사실 백제는요 요때 한번 망합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미 앞에 읊어드렸잖아요. 얼굴에 침 한번 맞고 세 번 맞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백제는 한번 망했다고 보통 봐요. 한성백제 멸망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 이후의 백제는 그냥 이 한성백제를 이은 나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한번 끊긴 거예요. 그 정도로 끊기다 보니 그 마지막 왕들 우리가 기억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고려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 공야왕이거든요.
1: 공야왕.
0: 그 앞에는 우왕차왕.
1: 어.
0: 그 우왕차왕. 아, 이 사람 국민왕의 진짜 아들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아. 그냥 고종 마지막 왕 안 좋게 보잖아요. 이 한성백제 말고 백제 받은 의자왕 안 좋은 이야기 막 섞여 있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 왕들에게는 늘 언제나 약간 클리셰처럼
1: 아 그렇네.
0: 이때 약간 무능했어.
1: 아...
0: 아니 뭔가 이상해라고 하는 설화들이 끼거든요.
1: 그렇지.
0: 고곡과 관련된 설화들이 껴요.
1: 아, 기롱한테도 낍니다.
0: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도림설화라는 겁니다. 도림. 이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인데.
1: 승려.
0: 고구려 사람이에요. 고구려 사람. 예. 근데 지금 장수왕이 있을 때입니다. 고구려는. 장수왕이랑 지금 괴로왕이 약간 그 권권일척을 노리고 있는 상황. 서로. 서로 이렇게 탁 팽팽하게.
1: 예.
0: 어우, 백제 끝난 줄 알았더니 괴로대왕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뭐 해볼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장수왕은 이미 뭐 광개토왕부터 그 아들이니까 잘 나가고 있고 남진전책 하겠다고 해가지고 평양에 내려와가지고 그 성 만들고 있고 막 이럴 때예요. 딱 이러고 있는데 고구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회의를 한 거죠. 고구려에서 야, 어떻게 하면 백제 한번 싹 한번 쓸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승려 한 명이 와가지고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 고구려에서 모종의 이유로 밀려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쫓겨났다라고 하는 소문만 내주세요 라고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제의 궁궐 앞으로 왔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생략돼 있겠죠.
1: 그치, 그치.
0: 제가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쭉 꾸미면 백제의 괴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더라
1: 아.
0: 라는 이야기를
1: 아, 여기서
0: 들어요.
1: 바둑이 나오네요. 네.
0: 바둑이랑 장기 이런 거에 능했대요.
1: 아.
0: 그 얘기를 듣고
1: 아.
0: 이 그 도림이가 내려와서 그 약간 도장깨기 같은 걸 했나 봐. 쫙 이렇게 도장깨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면
1: 소문나죠.
0: 소문나잖아요.
1: 고수 나타났대.
0: 잘 뒀대요. 괴로왕도 잘 뒀대요.
1: 지지 않아.
0: 쫙 이 우리 동네에서 잘하는 친구들이랑도 몇 번 도보고 했는데 에이 야 이게 잘하는 거야 하고 재미없네. 다 꺾은 거야 괴로왕은. 근데 소문이 돌아. 도림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고구려에서 쫓겨난 애인데 어우
1: 바둑 예술이래.
0: 장난 이세돌이래.
1: 야.
0: 소문이 딱 또 이세돌?
1: 이세돌?
0: 불러봐라.
1: 내가 알파고인데.
0: 근데 이제 사료에는 먼저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궁궐 앞으로 찾아와가지고 아 내가 바둑 좀 둡니다.
1: 아 그게 되나?
0: 네. 바둑 좀 둡니다. 한판 둡시다.
1: 예.
0: 라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1: 안 되지.
0: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만났어요. 도림이가 아 사람 다룰 줄 알아.
1: 아 그래.
0: 끝까지 갔답니다. 끝까지 팽팽하게 하고 져줘요.
1: 오야.
0: 팽팽하게 갔다 져줘.
1: 비즈니스 바둑 떴네.
0: 네, 그러면 재밌거든.
1: 재밌지.
0: 기분도 좋아.
1: 그렇지. 팽팽하게 하다가 이겼으니까.
0: 팽팽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냥 느낌상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1: 재밌지 그러면.
0: 친해져요.
1: 아 친해지지.
0: 궁궐에 거의 살았던 모양이야.
1: 아
0: 살면서 그냥.
1: 도림씨도 괴로... 재밌었겠는데요?
0: 네, 괴로왕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어요.
1: 괴로왕 너무 재밌지.
0: 아, 이렇게 막 쫙 이렇게 한다고. 근데 쫙 이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0: 바둑을 두면 서로 속마음을 그렇게 얘기한대요.
1: 아.
0: 원래 그렇대요.
1: 그 긴 시간 대국이니까 네. 또.
0: 도림이 그걸 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로왕이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물어봐요. 이런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막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캐로왕이 표정을 이러고 있어. 아 요즘에 너무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1: 도림이
0: 물어보는 거. 아 뭐 큰 문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 됐어. 아 뭐 이러면 아 얘기하세요 뭐야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아 얘기하세요 바둑 두면서 그냥 서로 그냥 도담도담 얘기하는 거지
1: 탁 두면서
0: 이렇게 그냥 아 별건 아니고 아 저 고구려 애들이 내려올라 그러는데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도림 노린 거지 그걸 아 그런 게 또 뭘 그렇게 뭐 큰 문제라고 아이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성곽도 크게 증축을 하시고 아니 왕이 왕다워야지 형님 아마 형님이라 불렀겠죠?
1: 에이 뭘 형님 어떻게 불러요?
0: 바둑 두다 보면 아 형님 요즘 보면은 왕이 왕다워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형님 궁궐도 좀 크게 지으시고 저기 아버지 무덤이 내가 보니까 형님 아버지 무덤이 너무 별로야 크게 무덤도 한번 만드시고
1: 펌프질을 하는구나
0: 펌프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구려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궁궐공사하고 아버지 능 막 옮겨가지고 크게 막 증축하고
1: 예.
0: 성곽 막 그렇게 막 크게 하고 이랬다더라 라는 도림 설화가 있어요 근데 도림이 그걸 딱 보고 군사력이 되어야 되는 친구들이 다 지금 궁궐 증축공사 하는데 했을 때쯤
1: 그렇지 작업병 돼 있지
0: 장수왕한테 전보 치는 거죠. 띠띠띠띠띠띠 친 거예요.
1: 무수부호 그때 없었을 텐데.
0: 그러면 비둘기. 네. 비둘기 날린 거예요.
1: 그렇지.
0: 성곽공사 중 지금
1: 인력 부족.
0: 백제 인력 부족. 빵빵빵빵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때 장수왕이
1: 쳐들어와서
0: 백제가 망했다라고 하는 도림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고구려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성곽공사 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왕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궁궐공사 한 거로
1: 당연한 식인데
0: 볼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짜맞춰버리면 이거 완전히 개로왕이잖아요.
1: 아 진짜 그렇게 되네.
0: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1: 이게 나라의 건국에 좀 강력함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사일 수도 있는데 마치 허세처럼.
0: 그렇게 하면
1: 그렇게 꾸며지면 이렇게 하하.
0: 이게 이제 요거를 그러네.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한 끗 차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 또 붙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또 도미부인설화라는 게 있어요.
1: 도미부인?
0: 도미부인설화.
1: 또 초면이신데요.
0: 아 도미부인설화도 처음 들으세요?
1: 예, 뭐 도미를 좋아하셨나요?
0: 아, 아닙니다. 도미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대요. 관료가 있었던 거예요.
1: 예.
0: 자, 참고로 도미부인 설화에는요. 이거는 왜 약간 그러냐면 개로왕이라고 안 기록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개루왕이라고 돼 있어요.
1: 이름 왜 살짝 꺾었네?
0: 근데 백제 개로왕이라는 왕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이게 오기이거나 아니면 개로라고 하는 게 당시 그냥 개로왕을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한자로 다양하게 적혔거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개루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보통 그냥 개로왕 때라고 봅니다.
1: 예.
0: 도미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삼국사기 도미전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겁니다.
1: 예.
0: 도미의 와이프가 너무 예뻤대요.
1: 아 미인이었어.
0: 너무 예뻤답니다.
1: 네.
0: 나라를 쥐고 흔들 정도로. 근데 개루왕이 소문을 들어요. 도미의 부인이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도미를 부릅니다. 내기하자. 내가 꼬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기 한번 할래?
1: 미친 사람이네.
0: 네.
1: 아 죄송합니다.
0: 자, 설합니다.
1: 미안합니다. 예.
0: 근데 도미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 우리 와이프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라고 하고 내기를 받아들여요.
1: 어머.
0: 내기를 받아들이고 도미의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는 뺄 게 아이들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빼주세요.
0: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사랑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데 도미 와이프가 좋아요? 했다는 거예요.
1: 꼬셔졌어.
0: 네. 근데 잠깐만요. 제 몸이 조금 더러우니까 씻고 올게요. 라고 하고 나간 다음에 불을 다 끄고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1: 아.
0: 본인이 간 게 아니고.
1: 대역을 보냈어.
0: 대역

0: 폭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걸렸고 그래서 도미의 눈을 팝니다.
1: 어머.
0: 도미의 눈을 파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 다시 불러요. 이 개 루왕이. 도미 부인을.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랑 진하게 다시 한번 사랑하자.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도미 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때 그 삼국사기에 있는 표현입니다. 월경 중이니 또 씻고 올게요. 라고 하고 그때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서 남편을 다시 만나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고구려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린처럼 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미전, 그러니까 도미부인설화라고 하는 건데 요게 개루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개루왕이라고 보통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까 전에 도림설화랑 도미설화를 합쳐보면 일단 무능해요. 무능한 왕이에요. 개로왕은
1: 무능을 넘어섰는데 네.
0: 거기에다가 이 개로왕의 치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구려로 가는 얘기잖아요.
1: 예.
0: 요게 합쳐지게 되면 어떤 그 개로왕의 개로왕을 죽인 그 침을 세 번 뱉었었던 그 사람들이 원래는 백제인이었다고 돼요.
1: 아...
0: 그러니까 백제인들 중에 아까 제가 처음에 쭉 얘기 들었었던 개로왕 치세 때 했었던 다양한 정책들 있잖아요. 왕족 중심의 정치. 그 다음에 뭐 궁궐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벽을 막 쌓는다거나 이때 피해를 당한 스스로 피해를 당했다라고 믿는 백제 귀족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고구려로 간 거예요.
1: 아...
0: 그리고 그들이 백제를 칠 때 선봉에 섰던 것 같습니다.
1: 아 괴롭다.
0: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치욕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왕들에게 깔릴 수 있는 모든 어떤 클리셰들이 이 개로왕한테도 깔렸다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겠죠.
1: 예. 아,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광고까지 네. 듣고 왔어요. 마지막 키워드 짧게 하면서 끝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개로왕의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0: 아까 침 뭐 세 번 얼굴에 뱉었다 예. 들었습니다만 끝은 역시 좋지 않네요.
1: 일단 3만 명입니다. 이때 3만 명을 끌고 와요. 장수왕이.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상상해볼까요? 지금 개로왕이에요. 개로왕. 동생들 다 일단 청병하려고 일단 다 내려가 있어. 그리고 내 믿었던 도림설화를 믿는다면 나랑 바둑 두던 친구 야 도림이 어디 갔니? 없어졌는데요? 저기 멀리 장수왕 옆에 앉아있네.
0: 같이 와. 와.
1: 그 아차산성에 장수왕이 올라왔대요. 근데 아차산성 올라가 보셨나요? 아차산성 야, 답사들을 한 번씩 가세요. 서울에 날씨 좋을 때 가면은 뭐 그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0: 워커땡 호텔은 가봤어요.
1: 갑자기 또 좀.
0: 아 왜?
1: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0: 아니 거기 뭐 공연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 돈으로 간 건 아니고.
1: 예, 거기 가봤어요. 피자집 맛있는 거 있는데.
0: 몰라요 거기까지.
1: 거기 피자집 맛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꼭대기에.
0: 저 시간이 없다고.
1: 아 예예. 예, 아무튼. 자 거기서 이제 아차산 성 맨 위에서 지금 그 장수왕이. 거기서 보면 풍납토성 보입니다. 풍납토성이랑 저기 몽촌토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 3만 명이 쫙 서 있어요. 강만 대군. 건너면 끝나.
0: 대군이다.
1: 그다음에 여러분 강이요. 지금의 한강은요. 1980년대에 얼마 전이에요. 1980년대에 올림픽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의 한강. 심지어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 이전의 한강이랑 그 이후의 한강. 아예 다른 한강.
0: 그래요.
1: 일단 그 잠실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거기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쫙 보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강만요 살짝 넘어가잖아요. 풍납토성이 뭐니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대군을. 근데 이거는 이제 장수왕 시점이고 개로왕 시점에서
0: 와 허폐왔어.
1: 저기 장수왕 옆에 야 저 장수 옆에 쟤 누구냐? 라고 봤더니 도림이가 옆에서 코치하고 있는 게 보여.
0: 네 마지막 순위 이거였지롱. 네
1: 날씨 좋으면 다 보여요. 날씨 좋으면 보입니다. 쫙 있는데 뒤에 막 군사가 막 3만 명 이런 상황에서 쫙 내려오는데 일주일 밤낮으로 공격을 했대요.
0: 잘 버텼네 그래도.
1: 싹 밀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이 도망인지. 이거는 이제 기록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왜냐 마지막 왕이니까.
0: 그러니까
1: 이거는 약간 그 백제의 진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을 때 의자왕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도망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도망이라고 보기 힘들죠. 아마도 몽촌토성으로 마지막 결사 항전하러 가는 길에 잡혔던 것 같아요. 잡혔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이 개로왕을 잡은 사람들이 백제에서 모종의 이유로 고구려로 넘어갔었던. 장수들이었고 그 장수가 이 기록을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 내리자마자 처음에는 절을 또 해요. 약간 그 옛날에 그랬던 모셨던 왕에 대한 약간 뭔가 그게 있었나 봐요. 절을 하고 일어서서 침을 뱉습니다. 세 번. 퇴퇴퇴! 뱉고 장수왕한테까지 끌고 간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듣고 끌고 내려와서 아마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그런 퍼포먼스였을 것 같아요. 개로왕을 끌고 간 다음에 그 장수왕이 봐라 네가 살던 궁궐 불타고 있는 거 보이냐? 니네 나라 이제 끝난 거야. 몽촌토성 보이냐? 우리가 싹 다 함락 다 했어. 니네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목을 잘라 죽입니다.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렇게
0: 비참하네요.
1: 개로왕은 괴롭게 죽어갑니다.
0: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네. 음악 못 듣고 그냥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괴롭네요. 저 또 시간 조절 못해서.
1: 예.
0: 깨는 김 역사 일주 김지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네, 역사 공부할 걸 기대하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Have a good day.
2: Good day.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0: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그 휴대전화 바꿀 때 사진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꾸는 분들 많이 계시죠. 휴대폰 샘플 사진들 보면은 그 화소수 자랑하느라고 뭐 사하라 사막에 캘리포니아 바다 네덜란드 튤립이 가득하죠. 근데 우리가 정작 찍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삼겹살 불판 배달 피자 잘 자고 있는 우리 강아지 심지어 사진첩에 제일 많은 건 캡처 사진 아닐까요? 뭐 광각의 수십 배 확대까지 된다는데 자 오늘은 나의 휴대폰에 진짜 그럴싸한 사진 한 장 담아보면 어떨까요? 9월 12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